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등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그늘로 이동해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여름철 폭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0: 마크벨리.
1: 유튜브에서 상품 판매하려면
0: 카페 24.
1: 유튜브에서 라이브 커머스 하려면
0: 카페 24.
1: 유튜브 쇼핑 서비스 이용하려면
0: 아, 카페 24.
1: 카페 24에서 유튜브 상품 판매를 시작하세요.
2: 매출 성장으로 고고고. 카페 24로 따따따.
3: 103.5MHz SBS 러브 FM입니다. HLSQ SFM.
4: 함께 만드는 기쁨 SBS 러브 FM이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SBS 생활정보.
6: 땀을 많이 흘리는 무더운 여름철이면 빈혈 증상이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양 보충이 더 중요해지는데요. 이럴 때 우유 한 잔만큼 매일 부담 없이 효과적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게 없죠. 우유 속 단백질과 비타민 B군은 여름철 빈혈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비타민 D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뼈 건강과 근육 유지에 효과적인데요. 무엇보다 건강을 위해선 신선하고 품질 좋은 우유를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국산 우유는 체세포수 1등급, 세균수 1A 등급 원유 품질 기준하에 전국 냉장 유통으로 더 신선하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데요. 무더위에 지친 나의 건강을 위해 신선한 국산 우유 한 잔 어떨까요?
7: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네요. 아유, 간단한 거죠. 돈입니다. 예, 입금이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예, 열심히 해야만 계속 입금이 된다라는 조율철이더라고. 같이 논다는 마음. 그리고 저를 또 좋아해 주고 해서 와주시는 분들이 계신 거잖아요. 어떻게 책이 떨어져서 다운이 될 수 있겠어요. 무조건 신나지. 여러분들이 나를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아끼는데 어느 날 제가 다운됐다. 여러분 탓이라는 거예요. 예, 그것 참. 신나게 가볼까요? 자, 이민상의 배고픈 라디오. 오늘도 신나게 놀고 선물도 받아가는 시간. 웃음과 즐거움이 가득한 유베라돌이 동산으로 출발!

자,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 이제 4부 시작됐어요. 신은미 출출이가 꿀디는 어떻게 날마다 그리 텐션이 높아요. 저 배우고 싶어요. 오늘 기분이 좀 다운됐거든요. 유유 하고 보내셨어요. 아,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이렇게 꿀디가 항상 이렇게 즐거운 느낌으로 항상 방송할 수 있느냐. 그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법도 아니

오늘도 이베라도리 동산에 오신 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목요일은 좀 순한 맛 회전목마모드로 잔잔하게 운행합니다. 똥띠띠 땅띠띠 똥띠띠 어우 어지러운데 자라 같이 렛츠고.

자, 오늘도 유베라 놀이동산 개장을 해버렸고요. 오늘은 유베라 고객센터 특별한 날 맞으신 분 함께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생일 기념일 뿐만 아니라 특이하게 특별한 날 맞으신 분들의 사연을 한 주 동안 모아서 소개해드리는 코너. 문자 번호는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클론의 Funky Tonight!

마이크 테스트. 유베라 고객센터에서 안내 방송 드립니다. 특별한 날 맞으신 분. 먼저 0143 출출이. 꿀디, 동생이 예쁜 아기를 낳았어요. 13시간 진통을 이겨내고 자연분만한 동생에게 정말 수고 많았다고 또 축하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하고 보내셨습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우리 0143 출출이 얼마나 좋으면 또 이렇게 라디오에다가 알려가지고 동네방네 그냥 자랑을 그냥 하죠. 어? 동생이 예쁜 아기 낳았어.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이제 뭐 조카 생겼으니까 어떻게 뭐 이모인지 뭐 삼촌인지 뭐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어? 동생 애기 잘 챙겨줘야겠네. 어? 용돈도 이제 준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어? 선물도 사주고 어? 같이 많이 놀아주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주면 되겠네요. 어 이제 모일 때마다 아유 그냥 깨물어주고 싶고 그냥 부럽다 0143 출출이. 다음은 8738 출출이. 처음 옷을 만들었어요. 재봉기에 맨날 손을 다쳐서 무서웠는데 이젠 디자이너로 다시 태어났네요. 응원해주세요 하고 보내셨습니다. 어 이거 직접 옷을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재봉틀로 이렇게 해서 다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어 해가지고 직접 만드시는 분인가봐. 대단합니다. 이제 디자이너예요? 가만 있어봐. 8738 주출이. 그러면 저기 우리 다음번에 그 저 꿀티 가능 제작 가능해요? 나는 유민상 유민상 배고픈 날도 듣는다 이거. 그런 거 가능함 디자이너한테 부탁할 게 아닌가? 그거로 처음 이렇게 다 수놓듯이 따라락 박아가지고 8738 출출이 축하합니다. 앞으로 최고의 디자이너가 되었어요. 다음은 김미숙 출출이. 오늘은 콩만 먹는 특별한 치팅데이. 다이어트 때문에 1일 1식 중인데 오늘은 콩을 삶아서 새끼 콩만 먹는 날입니다 하고 보내셨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건 아니지 않아? 콩만 먹는다고? 콩을 삶아서? 아니 이거는 우리 소위 말하는 콩밥 그것도 아니고 너무하잖아. 자 김수 출출이 다이어트 건강 좋은데 우리 저기 건강 안 해치게 해야 돼요 알았죠? 건전하고 튼튼한 건강한 다이어트 응원합니다. 세 분 다 축하해요. 노래 듣고 와요. 아유미의 큐티 허니.

날 맞으신 분 요거 계속해서 안내 방송 나갑니다. 이번에는 오성남 출출이. 남편이 11일 동안 캐나다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날이에요. 특별한 날 맞는 거겠죠? 하고 보내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 꼴디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너무 기쁘신 거죠? 너무 행복한 거 맞잖아요. 못 봤던 남편이 드디어 오랜만에 돌아오니까. 그나저나 여행 갔다 가니까 출장이 아니네요. 그러면은 따로 여행을... 자... 특별한 날 맞죠? 자, 우리 꼴디는 그저 행복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두 분 다시 만나는 게 뽀뽀해. 네. 자, 김효민 출처리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4번 떨어지고 드디어 합격했어요. 꿀디 만난 한식 해줄까요? 갈비찜 이렇게 보냈어요. 아이 갈비찜이고 뭐고 축하합니다. 아이고 잘했어. 이렇게 여러 번 떨어졌지만 예, 7.8개 마음으로 된다 된다 하니까 결국 됐잖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어떻게 뭐 어떻게 그쪽으로 어떻게 좀 취직을 취업이나 이런 걸 알아보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또 하신 건가요? 요즘 뭐 그냥도 많이 따니까. 에. 아유 갈비찜 같은 거 여기다 보내지 마세요. SBS 목동으로 이렇게 보내면 오는데 그런 거 하지 마. 에? 갈비찜 하지 마라. 이렇게 네 명 있어요 우리. 하지 마. 에? 자, 두 분 다 모두 축하합니다. 자, 우리 노래 듣고 와요. 오션의 More Than Words.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케어 원해요?
4: 케어원 헤어.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원 헤어.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원 헤어.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5: 지금부터 유베라 선물 소개를 해보도록 하지. 가수 성리와 함께 쓰는 닥터스킨에서 화장품, 피부주치 닥터에디슨에서 펩타이드 9 크림,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급발진 잡는 지인에서 한문줄 블랙박스, 손맛 가득 HR푸드에서 광주 맛집 시골향 추어탕. 다음은 장혁이 선물 소개, 네가 좀 진행시켜.

식품 아만다에서 대구알 청어 통조림을 드린대요. 유별나 선물 받아가면 얼마나 좋아. 자,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 아유, 우리 또 김도영 출출이가 오늘 첫 출근한 신입사원이 꿀디 방송을 듣고 아우 라디오가 왜 이렇게 재밌어요 하면서 웃더라고요. 바로 고릴라 깔았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게 너무 아, 이런 거 들으면 아, 진짠가 이렇게 또 사람이 자꾸 아, 이게 진짜야? 이게 제 거 듣고서 딱 바로 라디오가 너무 재밌어 이렇게 해서 자, 그분도 사연 보내주세요. 김도영 출출이 때문에 듣게 된 게 접니다. 신입사원입니다. 사연 보내주세요. 그놈은 선물도 나가요. 자, 우리 민풍기 출출이가 신청한 팀의 사랑합니다. 이 노래 듣고 내일 유배라는요, 가수 소유씨, 손빈아씨, 충기씨와 함께한 특집 공개방송 제철리 배부른 마을회관으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이민상의 배고픈 라디오의 꿀디 이민상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많이 먹어요.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여름을 한 글자로 말한다면 바로 열이죠. 열사병 같은 온열질환도 뜨거운 열 때문에 생기는데요. 건강하다고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누구나 조심해야 하죠. 볕이 뜨거운 날 어지럽거나 두통, 메스꺼움이 느껴진다면 하던 일을 멈추고 시원한 곳에서 쉬어주고요. 폭염특보가 있는 날엔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 야외 활동을 피해주세요. 또 갈증이 나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 여름 건강엔 필수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2: 안녕하세요.
3: 이세영,
4: 정용화, 도겸,
5: 최애나입니다.
3: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6: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7: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5: SBS 내 남은 연애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8: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11: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나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12: 8월 27일 SBS 낮 종합뉴스입니다. 네팔과 중국 티벳 국경지역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로 최소 160명이 숨졌습니다. 현재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한국인 직원 9명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경북 경산에서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강사가 범행을 일부 자백했습니다. 이상이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네팔과 중국 티벳 국경지역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로 확인된 사망자가 최소 16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한국인 직원 9명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김영아 기자입니다.
13: 현지 시간 어제 오전 9시쯤 중국 티베트 자치구 지룽현과 네팔 북부 라수아 지역이 접한 히말라야 국경지대에서 대규모 산사태와 돌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직원 9명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한때 홍수로 고립됐던 또 다른 한국인 10명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팔 경찰국은 현지 시간 어젯밤 11시 기준 네팔에서만 157명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앞서 티베트 일대에서 3명이 숨졌다고 발표했는데 두 나라 사망자만 최소 160명으로 집계됩니다. 네팔 당국은 외국인 391명과 네팔인 93명을 포함한 484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는데 피해 범위가 넓고 통신장애로 실종자 규모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수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별도로 중국도 중국 측 실종자가 55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네팔 외무장관은 네팔 의회에 현지 시간 어제 오전 8시 37분 지진으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했고 이 영향으로 돌발 홍수가 일어났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지질조사국은 추가 분석을 통해 당초 이번 산사태와 홍수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지진이 실제로는 빙하 붕괴 과정에서 발생한 흔들림이었던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지역에는 지난해 8월에도 유사한

0: 한 돌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접한 티베트의 빙하가 녹은 물이 호수에 가득 찼다가 하류로 순식간에 쏟아져 내린 겁니다. 당시 9명이 숨지고 네팔과 중국을 연결하는 다리 등 기반시설들이 파손됐습니다. SBS 김영아입니다.
1: 두산 에너빌리티와 남동발전은 오늘 네팔의 대응팀을 급파해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정연인 대표이사를 포함한 현장 대응팀이 현지로 출발했으며 현지 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로 대응 인력을 보낼 방침입니다. 또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24시간 대응체제에 들어간 한국 남동발전도 본사 직원 6명을 네팔 현지로 보내 현지 구조 캠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예정된 수석 보좌관 회의를 미루고 네팔 홍수와 관련한 국민 피해 긴급 점검 회의를 주재합니다. 외교부와 소방, 경찰 등으로 구성된 정부 신속 대응팀은 네팔 현지로 출발했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예정됐던 수석 보좌관 회의를 미루고 네팔 홍수와 관련한 우리 국민 피해 긴급 점검 회의를 직접 주재한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아울러 청와대는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내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오찬도 미루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어제 네팔 현지 상황을 보고받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다하란 지시를 내렸습니다. 어젯밤엔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조현 외교장관 주재로 외교부와 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조 장관은 네팔 홍수로 우리 국민들이 현지에서 연락이 두절된 상황을 인지한 직후 네팔 당국에 즉각 구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중으로 네팔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우리 국민에 대한 네팔 정부의 신속한 수색과 구조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임상우 재외국민보호영사대표를 팀장으로 외교부 4명, 소방 5명, 경찰 2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 정부 신속대응팀은 조금 전 인천공항을 출발했습니다. 홍콩을 경유해 현지 시간 오늘 저녁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신속대응팀은 네팔 홍수 지역으로 이동해 한국인 수색과 구조활동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1: 이번 사고는 돌발성 홍수와 산사태로 인해 국경 주변 네팔 지역을 중심으로 참상을 남겼습니다. 현지에서는 만 명이 급류에 휩쓸렸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형으로 인한 피해가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3: 네팔과 중국 티베트 사이 국경 검문소 청사 앞.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달려보지만 거대한 진흙더미는 순식간에 일대를 집어삼킵니다. 버스가 늘어선 주변 주차장도 밀려드는 물살과 토사에 속수무책입니다. 급류가 휩쓸고 간 지역의 전과 후 모습은 위성사진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생존자도 가족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현지에선 급류에 휩쓸린 게 만 명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피해를 키운 건 지형입니다. 일대 V자형 깊은 협곡지형을 따라 급류가 좁은 물길로 집중되면서 강가에 모여있던 마을 여러 곳과 시장 등을 그대로 휩쓸며 피해를 키웠습니다. 사망자 8,800명을 넘겼던 2015년 네팔 대지진 때도 이 지역 피해가 가장 컸던 이유입니다. 이번 돌발 홍수 원인으론 고지대 빙하가 고온에 녹아 모래로 된 천연제방인 빙하오를 터뜨렸을 가능성과 빙하의 하단부가 원인 모를 이유로 떨어져 나와 수백 미터 아래 계곡으로 추락하며 촉발했을 가능성 등이 제기됩니다. 현지 당국은 실종자 수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험준한 지형 조건과 모두 끊긴 도로와 전기, 통신 탓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SBS 한성입니다.
1: 경북 경산에서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강사가 구속기로에 섰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의 범행 일부를 자백했습니다. 제이원 기자입니다.
4: 지난 20일 밤 경북 경산시 하양읍의 원룸촌입니다. 창 넓은 모자에 긴 원피스를 입고 캐리어를 든 이 사람.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중국인 남성 정모 씨입니다. 피해 여성을 살해한 이후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여장을 한 뒤 집을 나서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 겁니다. 이보다 앞서 정 씨와 함께 집에 들어갔던 25살 중국인 여성은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0: 경찰은 최초 실종 신고자인 정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던 중 진술을 수상히 여겨 추궁했고 이 과정에서 정 씨가 여성을 목졸라 살해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씨는 피해 여성이 수업을 들었던 대학원 시간 강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정 씨에게 살인 혐의와 함께 허위 실종 신고로 수사를 방해한 점을 들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 시신 일부를 훼손해 대구와 경기 등 여러 곳에 유기했다는 정 씨 진술을 토대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정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대구지법에서 진행된 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SBS 최희원입니다.
1: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고 장미란 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처음으로 현재까지 수사로 파악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실종 이튿날 새벽에 사망한 것을 추정하며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수윤 기자입니다.
2: 지난 5월 12일 밤 장미란 씨가 실종 전 마지막으로 포착된 모습입니다. 장 씨는 밤 10시 15분쯤 장기 투숙하던 숙소를 나선 뒤 한림항 인근에서 휴대전화 기지국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혔습니다. 경찰은 어제 기자단을 상대로 한 첫 브리핑에서 장 씨의 휴대전화가 꺼질 때까지 기지국 신호 위치 변화가 없었고 추가로 통화가 이루어진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결국 실종 104일 만에 제주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장 씨가 숨진 시점이 실종 다음 날인 13일 새벽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발견된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장 씨의 반지와 머리띠 등 소지품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주변에 쌓인 야자수 낙엽 등에서도 다툼이나 저항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 과정에서 장 씨 소유로 추정되는 끈도 발견했다며 부검이 역시 장 씨가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씨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장 씨는 그제 구속된 부경장과 통화한 내역은 물론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경장은 여전히 실종자와 연락했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며 허위 종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김수윤입니다.
1: 고 장미란 씨 실종 사건 등을 허위로 종결한 부분에 대해 제주경찰청장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 13일 만입니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경찰이 책무를 저버리고 거짓된 말과 행동으로 유가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드렸다며 사과했습니다. 또 도내 모든 실종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를 약속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연 3%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3%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3: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기준금리는 지난달에도 0.25%포인트 인상됐는데 금통위가 금리를 연달아 인상한 건 역대 네 번째로 지난 2022년 4월부터 이어진 연속 인상 이후 3년 7개월 만입니다. 앞서 금통위는 2024년 10월과 11월 그리고 지난해 2월과 5월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1%포인트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당시엔 비상기업 및 국내 건설 경기 침체, 미국 상호관세 충격 등의 악재가 연발하면서 통화 완화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가운데 기준금리를 8연속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수출 호조와 중동 상황 여파로 올해 물가 상황이 한국은행의 목표 수준을 크게 웃돌자 지난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금리를 인상하며 선제 대응에 나선 겁니다. 이와 같은 흐름을 반영해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0.7%포인트 올린 3.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1%에서 2.9%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과의 정책금리 격차는 1%포인트에서 0.75%로 줄었습니다. 3년 8개월 만에 한미 간 정책금리

0: 격차도 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금통위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 및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SBS 홍효재입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공공재정 부정 수급 사례 52만 2천 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총 14만 1,781건을 대상으로 처분이 이뤄져 총 1,296억 원이 환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수급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눴는데 이 중 고의성이 짙은 고의형의 경우 청년 고용지원 관련 급여 지급 사업에서 부정수급 발생 위험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식약처가 중국산 배추뿐 아니라 절임 배추와 김치에 대한 검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포르말데히드가 자연 상태 농산물에서도 검출되는 물질이라 검사를 한다 해도 문제가 있는 배추나 김치를 걸러낼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2: 논란은 중국산 배추에서 시작됐지만 불안은 김치로도 번졌습니다. 당장 지난해 국내로 들어온 중국산 배추는 2만 200여 톤, 수입된 중국산 김치는 그보다 16배 많은 33만 6천여 톤에 달합니다. 식약처는 이틀간 수입 신고된 중국산 배추 8건에선 포르말데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면서 절임 배추와 배추김치에 대해서도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입 이력이 있는 59개의 중국 제조업체가 만든 김치를 수거해 검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출돼도 문제는 남습니다. 포르말데히드는 자연 상태의 농산물에도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2년 식약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유통 중인 식품 536종을 분석한 결과 분석 대상의 93%에서 포르말데히드가 나왔습니다. 배추에선 킬로그램당 0.35mg 정도가 검출됐습니다. 중국산 김치나 배추에서 포르말데히드가 나와도 자연 상태 배추에 원래 있던 건지 인위적으로 묻힌 건지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르말데히드는 식품에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다 보니 명확한 인체 안전성 기준도 연구돼 있지 않습니다. 식약처는 국민들의 우려를 고려해 포르말데히드 검사에 나섰다며 검출될 경우 자연 생성 함량을 고려해 폐기나 반송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1: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투표 중단 사태와 관련해 서울, 경기, 인천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 6건과 송파구 관련 4개 선거 등 총 10건에 대한 선거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한 선거 소청이 기각되자 예고한 대로 후속 법적 조치에 나선 겁니다. 해외 각국에서 마약을 몰래 들여온 뒤에 다시 해외로 도피한 밀수 사범이 송환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마약범죄정보합동수사본부는 지난 4월부터 태국과 영국, 미국에서 국내로 필로폰과 헤로인, 케타민 등을 밀수한 40대 2명, 20대 1명, 30대 1명을 국내로 송환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이 급전이 필요한 서민 600여 명을 상대로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하고 채무자를 협박한 불법 사금융 조직 총체 3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인출책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2024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연 32에서 4만 1000여 퍼센트의 고금리로 8억 7천만 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매년 가을밤을 화려하게 수놓는 여의도 불꽃쇼가 9월 5일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립니다. 하나그룹이 2000년부터 지속해온 사회공헌 활동인 서울 세계불꽃축제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날씨를 안수진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3: 네, 푹푹 찌는 무더위 속에 오늘 서울에는 다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낮에도 무더위가 계속됩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 32도, 대전은 33도 예상되고 습도가 높아서 체감하는 온도는 기온보다 1에서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한편 태풍 사우델은 강도 3을 유지한 채 중국 쪽 해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 먼바다와 제주 먼바다 바다에는 풍랑특보도 내려졌습니다. 태풍과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서 남쪽에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오늘 남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텐데요.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의 비가 예상되고

0: 오후부터 밤 사이 전남과 경남 지역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일 때 많겠습니다.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쏟아질 때 있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에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안수진이었습니다.
1: 주식 시황입니다. 코스피가 어제보다 90.09포인트가 오른 6,898.3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기 장비나 전기 제품 등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등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8.39포인트가 오른 835.2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31.2도, 습도는 60%입니다. SBS 낮 종합뉴스 진행의 최영주였습니다.

0: 매일 아침 긍정 파워 충전하고
1: 쉬어갈 수 있는 힐링 정거장에서 감성 체인지.
2: 짱구짱아와 희노애락을 함께합니다.
3: 오늘 문득 사랑하고 싶다면
1: 러브 FM으로 체인지.
0: 사랑으로 세상을 바꿉니다.
2: SBS 러브 FM.
4: 안녕하세요, 임수향입니다. 화제의 연극 타인의 삶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윤나무, 이동희, 정승길, 장승조, 우정원 그리고 저 임수향 등 실력파 배우들이 함께합니다. 9월 13일까지 LG아트센터 서울 U플러스 스테이지에서 14세 이상 관람가. 극장에서 만나요.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쇼리 실라!

전투 펭귄은 사랑하는 상대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건넨다고 합니다. 넓은 해변을 거닐며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매끈한 조약돌을 골라 건네는 건데요. 상대가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조약돌을 소중하게 간직하면 두 펭귄은 평생을 함께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이 펭귄들의 연애 참 로맨틱하지 않나요? 자, 펭귄들도 저렇게 마음을 예쁘게 표현하는데 우리도 오늘은 그냥 지나치지 말고 곁에 있는 혹은 마음 가는 사람에게 작은 표현 하나쯤 슬며시 건네보면 어떨까요? 8월 27일 목요일 여기는 그대의 오후 정혜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대 오후 정엽입니다. 들려드리는 첫 곡 본조비의 Always 듣고 오셨어요. 네, 마지막에 막 절규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뭐 어쨌든 좀 시원하지 않았나요? 자, 제가 그 오프닝 읽을 때 저는 전투 펭귄으로 봤어요. 젠투라고 딱 써져 있는데 제가 잠시 눈이 조금 이상했나 봅니다. 전투 펭귄이 아니라 젠투 펭귄이래요. 어쨌든 이 펭귄들의 연애 참 로맨틱하죠. 네, 마음에 드는 상대에게 예쁜 조약돌을 하나 건네고 그 마음을 받아주면 평생 함께한다. 야, 참. 근데 뭐 사람들은 좀 복잡하잖아요. 네, 좋아.

하면서도 또 괜히 아닌 척하고 연락하고 싶으면서 또 좀 뭐 고민하고 그러는데 마음이라는 거는 네,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는 잘 모르거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보고 싶은 사람에게 먼저 표현 한 번씩 해보죠. 천유진 씨.

0: 10분의 은희 씨들에게 커피 쿠폰 드렸는데 오늘도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출석 부르고 싶네요, 은희 씨들. 자, 보는 라디오 열려 있고요. 어떤 얘기든 네, 여러분들의 이야기면 다 환영합니다.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고요. 문자번호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1부는 그대들의 추천템으로 채웁니다. 별이 다섯 개 할 거고요. 이어지는 2, 3부는 네, 맛있는 음악과 밥 얘기, 밥과 음악 사이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 1조토 주현 씨랑 맛있는 얘기 나눠볼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잠시만요.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Walk it, walk it.
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올 여름 더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시려면 두 가지만 기억해주세요. 하나, 여름철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로 맞추기. 둘,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고 여름철 전기 요금 부담 줄이기.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가 여름철 전기요금을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해드리거든요. 지원금액은 계절 관계없이 여름철과 겨울철에 효율적으로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 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함께합니다.
4: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5: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6: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 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8: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0: 그대의 오후 정엽입니다.
1: 광고 협찬 대가성 그런 거 일절 없고요. 오직 순독 100% 진심만 가득합니다. 인생템, 인생 맛집, 인생 작품, 인생 여행지까지 그대들의 찐 후기로 완성된 만점짜리 추천 리스트 별이 다섯 개. 네, 목요일 일부를 채웁니다. 그대들의 모든 추천 리스트를 만나보는 별이 다섯 개 함께할게요. 최근에 뭐 써보고 먹어보고 체험해본 것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공유하고 또 추천하고 싶은 것들 네 해주시면 돼요. 맛집, 책, 영화, 물건, 분야, 장르 가리지 않습니다. 문자번호 샵 1035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열려 있고요. 신청곡과 사연 소개되신 모든 분들에게 아이스라떼 교환권 쏩니다. 아, 오늘도 제작진의 추천으로 한번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은 다은 작가의 추천인데요. 류PD님이 평소 이것저것 많이

많이 추천해 주시는데요. 그중 최근 알려주신 제품이 바로 풀무땡에서 나오는 서리태 콩물입니다. 출근하기 전에 한 컵씩 가득 따라 마시면 맛도 있고 속도 든든하고 무엇보다 단백질 섭취도 되는 것 같아 좋더라고요. 나이 들면서 점점 정수리가 휑해지는 것 같아 걱정인데 20대 시절의 머리숱을 머리숱을 되찾는 그날까지 꾸준히 마셔보려고 합니다. 아, 이 우리 류피디가 추천해가지고 우리 저 포함해서요 모두가 이 콩물을 먹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심지어 작업실에 갖다 놓고 속이 좀 화할 때 먹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유해 주시고 추천해 주시면 돼요. 권지현 씨가 힝 은이들만 찾지 말아요 하셨는데 지은 씨도 한번 찾아야 되나? 나중에 깜짝 이벤트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어떤 이름일지는 일단 비밀이고요. 3385님은 여긴 청주예요. 그저께 동네에서 미용실을 시작했어요. 아 이제 딱 오픈하셨구나. 지금은 손님께 펌을 해드리며 청취해요. 앞으로 손님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응원해 주세요 하셨는데 계시는 손님들하고 이 코너 한번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요?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아이스라떼 교환권 쏘니까요. 자, 여러분들의 추천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

0: 네,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 듣고 왔습니다. 자, 그대 오후는 그대들의 다양한 추천 리스트를 네, 만나는 별이 다섯 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백용기 씨가 충주 여행 갔다 알게 된 강땡 다방인데요. 쌍화차 시켰더니 구첩반상이 나왔어요. 떡, 과일, 찐고구마 등등 둘이 가서 쌍화차 6,000원, 커피 3,000원, 합 9,000원으로 색다른 분위기에 기분 전환 되실 거예요 하셨습니다. 강땡 다방이요? 이야, 뭐 여러 가지 네, 그 차랑 커피랑 먹을 수 있는 그런 디저트류의 이런 것들이 여러 개 나오나 봐요. 좋은데요 거기. 임지은 씨. 네, 또 지은 씨네요. 네. 발가락 양말이요. 박진영 씨가 발가락 양말 추천한 영상 보고 구매했는데 처음엔 너무 어색했는데 발이 정말 편하더라고요. 왜 이걸 이제 신었나 싶어요. 하지만 신발 벗는 식당 갈 땐 부끄러워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한테 그냥 보통 양말이 너무 익숙해가지고 이거 되게 좋다고 그러던데 저도 한번 신어보고 싶습니다. 한 번 더 뭐 경험은 못 해봤는데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신발 벗는 식당을 참 안 좋아합니다. 아, 이게 뭔가 이 패션의 완성이 신발인데 그걸 뭔가 벗는고 들어가는 게 뭔가 옷을 다 벗고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저는. 네. 진짜 제가 피하는 식당이 신발 벗는 식당. 네, 그런 식당 운영하고 계신 분들 죄송해요. 제 개인적인 취향이고요. 정미순 씨. 저는 여행 가서 호텔 샤워캡을 차곡차곡 모았다가 신발을 담는 용도로 사용해요. 부피 차지 안 하고 밑창이 젖은 신발도 다른 짐에 묻힐 염려가 없어서 딱이랍니다. 아, 괜찮네요.
1: 그 호텔 같은 데 숙소 가면은 또 이렇게 구두 같은 거 신발 이렇게 닦으라고 작은 천 같은 것도 하나 있잖아요. 네, 저도 그거 항상 챙겨옵니다. 그럼 이렇게 신발 같은 거, 네, 먼지 같은 거 닦을 때 되게 좋아요. 이현미 씨,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하세요. 조건에 맞아야겠지만 쏠쏠한 용돈 받는 느낌이랍니다. 느껴보세요. 하셨습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네, 이런 깨알 같은 거 좋네요. 9257님, 영화 오디세이요. 저는 원래 오래 앉아있질 못하는 편인데 3시간 순삭이었어요. 여운이 남아서 오디세우스에 대한 내용을 더 찾아보곤 했네요. 제 인생 영화예요. 주변에 뭐 인생 영화로 등극한 분들이 많아요. 이 오디세이가. 뭐 보고 싶은데 워낙에 큰 화면에 그 아이맥스 같은 걸로 보려고 그러면 지금은 뭐 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도 너무 보고 싶은데 일단은 저는 지난주에 밤늦게 심야로 최근에 개봉한 스파이더맨 봤네요. 벌써 좀 됐죠 개봉한지. 제가 참 그 진부한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여러 가지가 들어있더라고요. 뭐 물론 진부한 것도 있는데 거기에 뭐 시원한 액션, 거기에 뭐 감동도 들어가 있고 전형적인 또 그 미국 스타일의 어떤 히어로물이긴 한데 거기에 되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서 생각보다 저는 되게 괜찮았어요. 네, 재밌게 보고 왔네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음 편하게 심심풀이로 봐야지 했다가 생각보다 뭐 여러 가지 되게 감흥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안 보신 분들 보세요. 2407님. 어제 친구 추천으로 갔었던 수원 행궁동에 윅땡 카페에 별 다섯 개 드려요. 고소한 깊은 맛이 나는 숙성 라떼에 제철 과일인 무화과를 넣은 산도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거기에 취향껏 음악 신청할 수 있는 메모지와 볼펜도 주셔서 듣고 싶은 노래도 신청할 수 있어서 레트로한 느낌도 나고 좋았어요. 와, 음악 신청하는 거 좋네요. 그렇죠? 행궁

정도. 네, 핵리단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뭐 요즘에는 조금 핫한 거리면은 다 리단입니다. 그 격리단에서 시작한. 정작 그 격리단이 요즘 조금 좀 한산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다시 좀 여러 그 좋은 길들이 많이 다 사람들로 북적이고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추천 리스트 별이 다섯 개 기다리고 있을게요. 사연 보내주시고요. 소개된 분들에게 아이스라떼 교환권 전부 쏩니다. 자, 노래 준비했습니다. 김광석 나의 노래 같이 들어요.

김광석 나의 노래였습니다. 네, 그대의 오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대들이 경험하고 추천하는 별이 다섯 개 함께하고 있습니다. 237님 안녕하세요. 정엽 아나운서님 맞죠? 네, 디스크자키 정엽입니다. 저녁시간에 진행하신 것 같은데 반가워요. 저는 맷땡커피 4,400원 빙수 추천합니다. 혼자서 먹기 어려울 정도로 양이 많습니다. 부장에서 집에서 남편하고 실컷

먹어요. 야, 가성비 괜찮은데요. 메뜬 커피에 4,400원 빙수 추천해 주셨고요. 박은희 씨의 네, 은희 씨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남편 생일이라 강화로 호캉스 가족 4명이 다녀왔어요. 호텔 바로 옆 3분 거리에 밴댕이 요리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처음으로 줄 서서 밴댕이 회, 밴댕이 무침, 밴댕이 구이, 밴댕이 탕까지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찾아보니 강래호 셰프님이 극찬한 곳이더라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참고로 넷이서 10만 원 나왔어요. 행복한 밥상이었네요. 여기는 별이 5개입니다. 야, 저 강래호 셰프님 좋아하는데 그분의 추천이에요. 궁금하네요. 밴댕이 요리. 강화 호텔 옆에 밴댕이 요리집이랍니다. 김련희 씨. 강릉에 할머니가 하시는 포차가 있는데 감자전, 순대볶음, 오징어볶음 여기에 밥도 치치치 소리나는 압력솥에 바로 해주시고 맛도 맛있지만 안주들도 저렴해서 완전 좋아요. 감자전이 피자 같아요 하셨는데 어디라고 하셨죠? 네? 강릉 근데 조금 더 구체적인 네. 위치를 조금 힌트를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 포차 일단 거기에다가 할머니가 또 하신다고 그러니까 아 일단 뭐 분위기는 뭐 확실한 네, 보장인 것 같습니다. 김미화 씨는 요즘 막걸리에 푹 빠진 1인입니다. 최근 국밥집에서 우연히 덕땡 막걸리 먹어보고 진천에 있는 양조장까지 다녀왔네요. 박스째 사와서 회사 직원들에게 나눠줬어요. 아, 네, 그 막걸리 맛있죠. 막걸리가 지역 막걸리들도 포함해서 진짜 종류가 많아요. 네, 그거 하나씩 이렇게 맛보는 재미도 있는데 저는 그 최근에 그나마 먹었던 것 중에 제가 이름이 좀 약간 강합니다. 할머니 대땡 막걸리인데 이름 앞뒤가 바뀌었나? 대땡 할머니 막걸리인가? 네. 제가 인사동에서 최근에 최근도 아닙니다. 벌써 1년 가까이 됐는데 전 가면은 항상 그걸 먹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 막걸리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주 적당히 달고 산미 좋고 네. 김동학 씨, 행궁동 이야기 나와서 추천드려요. 행궁 광장 옆에 정조 테마 공연장이라고 있거든요. 그 마당에서 누구나 무료로 전통 놀이를 체험할 수 있어요. 구슬치기, 딱지치기, 제기차기 등등 재밌는 게 많으니 특히 아이랑 같이 여행하시는 분들 한번 가보세요. 초등학생 저희 딸도 좋아하는 곳이랍니다. 아, 아무튼 수원 좋아요. 볼거리도 많고 진짜. 정조 테마 공연장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동학 씨가요. 이지희 씨는 지난달에 조카들이랑 제천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이번엔 평소와 다른 걸 해보자 싶어서 청풍 호반 케이블카를 타고 비봉산 정상으로 올라갔어요. 케이블카로 오르는 순간부터 탁 트인 풍경이 보이는데 와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하늘과 청풍호의 하모니 정말 아름다웠어요. 별 다섯 개로는 부족해요 진짜. 지희 씨의 추천이었습니다. 제천의 청풍 호반. 케이블카를 타시고 네, 비봉산으로 올라가셨대요. 김정중 씨는 가지가 영양가도 높고 요즘 제철이잖아요. 요즘 우리 반찬 가게에서 제일 잘 나가는 반찬이 구운 가지 무침이랍니다. 가지를 먼저 살짝 기름 두른 팬에 굽고요. 청양고추 송송, 참기름, 들기름 반반 넣고 가진 양념에 무치는 거예요. 가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방법이 제일 쉽고 맛나더라고요. 오늘 저녁 한번 맛깔나게 만들어보세요. 아, 가지 좋죠. 아, 네. 친구이네요. 예홍주 씨가 쿨링 스프레이 추천합니다. TV에서 보고 따라 샀는데요. 외출했을 때 등이랑 머리에 뿌리니까 진짜 너무 시원했어요. 진작 살 걸 그랬어요. 좋습니다. 더울 때 진짜 좋겠네요. 저도 본 것 같은데. 김동래 씨의 추천 한번 마지막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아침에 천일염 소금물을 추천합니다. 공복에 미지근한 물 500ml에 소금 10g 미만으로 섞어서 먹으면 장이 튼튼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미네랄 섭취도 되고요. 네, 저도 따뜻한 물에 따뜻한 물 한 두 컵 정도 마시거든요. 소금 아주 한 꼬집 정도 넣어서 네, 그게 좋다면서요. 네, 저도 그래서 이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1부 마칠게요. 네, 1부 끝곡으로 모자이크의 왕자와 병사들 준비했는데요. 네, 같이 듣고요. 2부, 네, 밥과 음악 사이로 돌아오겠습니다. 주현 씨 만날게요.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0: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요즘 덕질 어디,
3: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인쇄는 와우 프레스. 네가 좋아,
4: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사실은 말이야, 그냥 뮤직 투나잇 듣는 너라서 좋아. 오늘 밤에도 놀러 올 거지? 8시 5분 매일 기다릴 거야.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취업이 잘 되는
1: 경복,
0: 잠재력을 전문가로
1: 경복
0: 4호선 캠퍼스
2: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2: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그대의 오후 정엽입니다.
1: 네, 그 오후 3부 문 열었습니다. 저는 디스크 자켓 정엽입니다. 변환근 씨가 2시 재밌는 곳 없어 찾는 중. 안근 씨, 여기 괜찮아요. 네, 그 오후. 제가 원래 오는 사람 안 맞고 네, 가는 사람 붙잡지 않는 네, 타입인데 어디 가지 마세요, 안근 씨. 네. 한번 좀 지켜보시죠. 주보경 씨, 저도 2시 돌다가 여기서 정착한 지 좀 됐어요. 네, 그거 봐요. 네. 김다미 씨, 여기저기 가봤자 그 오후가 최고입니다. 뭐 요 정도입니다. 자, 6133님, 오늘은 주현 씨가 또 어떤 웃음을 가져다 줄지 기대되는 목요일이에요 하셨는데 네, 기대해 주세요. 밥과 음악 사이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소리 질러!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천?
2: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뷔페는 가기 전이 제일 신나고 맛집은 줄 서 있을 때가 가장 설레는 법이죠. 목요일 오후에 만나는 감칠맛 가득한 수다, 맛있는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오디오 맛집, 밥과 음악 사이. 네, 왜 이렇게 오프닝을 진지하게 하는지. 네.

0: 너무 웃기죠?
1: 네. 오늘따라 더.
0: 조금 더 감정을 넣어봤어요.
1: 아, 진짜요?
0: 약간 완근 씨 잡고 싶어가지고. 네. 완근 씨 가지 마요. 박범준 씨가 주연님 오기 전에 뺏길까봐 후다닥 간식 드시는 역기. 아 이거 보셨네.
1: 어, 범준님 보셨어요? 아. 나도 조금 서운했거든. 자기 것만 쏙 갖고 와가지고.
0: 아니 갑자기 제가 이 간식을 들고 들어왔는데 주연 씨가 들어온다는 생각에 후다닥 저도 모르게 입에 넣고 말았어요.
1: 그러니까 그렇게 프로 DJ분이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데도.
0: 아 근데 이렇게 몰래 먹는 건 참 맛있는 것 같아요. 참 맛있네요.
1: 범준이 진짜 재밌어요.
0: 롤케이크 같은 거였는데. 자 주연 씨 나왔네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김주연입니다. 네,
0: 언제 나와 계셨어요?
1: 그러니까요. 네. 제가 딱 말을 걸었네요.
0: 6133님이 식욕 없을 때 입맛을 끌어올려주는 주연 씨 의사가 따로 없쥬 하셨습니다.
1: 제 꿈이 의사였는데.
0: 만약에 그 진료과가 어느 정도 어떤 걸?
1: 아 저는 옛날부터 치과에서
0: 전공했을까요? 치과?
1: 네.
0: 왜 하필 치과예요?
1: 아 그때 이제 저희 할머니가 이제 틀리하시기 전에 치아가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그냥 어린 마음에.
0: 너무 예쁘다 마음이.
1: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네.
0: 김윤희 씨, 주연 씨 일주일에 최소 두 번이라도 나와줘요. 한 번은 너무 너무 아쉽단 말이에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김남인 씨, 그 주전자 끓이는 목소리 너무 그리웠다요.
1: 아 감사합니다.
0: 주전자 끓이는 목소리.
1: 아 나는 오빠가 이걸 읽는 게 너무
0: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1: 아 그냥 오빠 목소리로 하니까는 뭔가 진짜 재밌네요. 네.
0: 이렇게 써주셔가지고 그대로 읽어드렸어요.
1: 네 그러니까요.
0: 3867님께서 주현 씨는 음식 쉐어해서 먹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식당 가도 그냥 제가 시킨 음식만 먹는 걸 좋아해요. 먹는 속도가 느려서 그런가? 같이 먹으면 먹은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이런 분들 계세요.
1: 맞아요. 충분히 이해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쉐어해서 먹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0: 아 그렇죠. 저도 여러 가지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1: 네, 저는 한 가지를 막 많이 먹는 것보다 다양한 맛을 좀 즐기고 싶어요.
0: 저도 그래요.
1: 네.
0: 이렇게 교차해서 못 드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1: 맞아. 그래요?
0: 네, 많아요.
1: 한 가지만 이렇게.
0: 맞아요. 네. 그럼 그 맛이 섞이는 게 되게 싫대요.
1: 아 그게 막 위생관념이 아니라
0: 뭐 그런 건 아니고.
1: 아 네.
0: 그 맛이 섞이는 거를 조금 어려워하는 분들.
1: 저는 진짜 많이 시켰어요.
0: 저도 진짜 계속. 크로스에서 먹거든요.
1: 그죠. 네. 이게 단 거 먹으면 짠 거 먹고 싶고,
0: 그럼요.
1: 매콤한 거 먹으면 느끼한 거 먹고 싶고 이런 맛의 변주가 있어야 되고.
0: 네, 제가 예전에 혼자 살 때 집에서 항상 뭐 예를 들어서 라면이 있다.
1: 네네.
0: 뭐 라면을 먹으면서 크림빵을 우유랑 같이. 먹고.
1: 그런 거 괜찮죠.
0: 그런 하이브리드를 많이 했어요.
1: 맞아요. 조합이 딱 괜찮. 딱 자취생 조합이네요.
0: 아 그렇죠. 자취생 조합. 뭐 먹는 속도가 좀 빠른 편이에요? 느린 편이에요?
1: 때에 따라 다른 이유가 같이 먹는 사람이 빠르다. 그러면 지지 않기 위해 빨리 먹을 수 있고요.
0: 그게 상대방에 따라서 조금 맞춰가게
1: 맞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식사하면서 얘기하는 건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 좀 어느 정도 배를 채우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처음부터 너무 얘기를 많이 하면 조금 불편하지 않나. 네.
0: 저는 굉장히 느린 편이거든요.
1: 진짜요?
0: 근데 지금 아내랑 결혼해서 아내랑 무척 빨라져요.
1: 진짜?
0: 빨리 먹는 편이라.
1: 아 진짜요?
0: 저도 모르게 약간 뭔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 넉넉히 있다가는 애매해지겠다. 식탐 있는 편은 아닌데
1: 네네.
0: 좀 이렇게 좀 치사해집니다. 사람.
1: 맞아요. 근데 같이 사는 사람의 성향이랑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네.
0: 제가 워낙에 느려가지고. 네.
1: 그럼 저는 조금 먹는 남자 만나면 조금 먹을까요?
0: 그건 아닐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뭐 더 좋겠죠. 조금 먹는 남자 만나면.
1: 그러네요.
0: 그것까지도 네 주연 씨 것이 되니까.
1: 네.
0: 자 오늘 밥과 음악 사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음식 노래로 만나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0: 들려드린 노래는 지난 2024년 개그우먼 홍윤아 씨가 발매한 노래 고기고기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1: 네, 2011년에 결성한 그룹이죠. IUV의 오빠 좀 짱인 듯 내 꿈은 개그맨 같은 곡 말고. 주현 씨도 이렇게 뭐 그 음식 노래 내보는 건 어때요?
0: 아, 정말 제가 정엽 오빠랑 몇 번 제가 정말 감사하게도 정엽 오빠 라이브를 몇 번 들었잖아요. 듣고 나서 아,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제가 너무 경솔하다.
1: 아니 근데 뭐 이렇게 막 그 이런 컨셉이 있는 노래

0: 노래들에 너무 막 지나치게 뭐 가창력을 넣어야 될 건 아니잖아요.
1: 아, 그렇긴 한데 뭔가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0: 그래도 만약에 한다면 어떤 메뉴?
1: 아, 어떤 메뉴?
0: 아, 그냥 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뭐.
1: 어, 살짝 그러면은 군대에 있는 남심을 저격하기 위해서 부대찌개 이런.
0: 어떻게든 남자가 들어가는
1: 거야. 아니요. 어떻게든. 그냥 아이 그런 건 아니고. 어. 어쨌든
0: 군대에 있는 남심을 저격하기 위해서.
1: 취향은 다양하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복 입고 부대찌개 순회 공연 뭐 이런 거 괜찮을까요?
0: 한번 불러봐요.
1: 부대찌개 좀 짱인 듯.
0: 부대찌개 좀
1: 짱인 듯. 오. 왜냐면 오빠 좀 짱인 듯 의미 그거거든요. 어. 부대찌개 좀 짱인 듯.
0: 어. 제가 가수인데 화음을 못 느꼈네요.
1: 제가 의미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0: 자, 오늘 얘기 나눠볼 첫 번째 주제. 네, 그래서요. 네, 노릇노릇 구워 먹는 삼겹살. 그 중에서도 좋아하는 분들 참 많죠. 요즘 뭐 이 삼겹살 집이 참 많은데 냉동 삼겹살입니다.
1: 아하. 냉삼.
0: 아, 냉삼.
1: 와, 어제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0: 어, 살까 말까요?
1: 왜?
0: 어디서요?
1: 그냥 인터넷에서 냉동 삼겹살 시킬까 고민했는데 냉동실이 작아가지고 너무 아쉬웠는데 오늘 또 이렇게 얘기하게 됐네요.
0: 냉동실을 주로 사실은 우리가 냉장고 정리 안 하면은 늘 꽉 차 있어요.
1: 맞아요.
0: 뭘로 그렇게 꽉 차 있어요?
1: 저는 일단 요리하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국거리 소고기를 한 번에 많이 사서 소분해놔요. 근데 그런 게 조금 많고 그리고 양심상 닭가슴살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0: 양심상.
1: 그리고 떡 같은 거는 이제 한 번씩 먹고 싶을 때 시키면 양이 너무 많아요. 혼자 사니까. 그래서 떡 남은 거를 또 냉동을 많이 해놓는단 말이에요.
0: 그리고 보니까 주현 씨가 좀 손이 커.
1: 어, 맞아요. 네. 이거 먹고 싶고 저거 먹고 싶고 막 이래가지고.
0: 네. 아, 일단 뭐 주현 씨가 그리고 아는 냉삼집 중에 여기 괜찮다.
1: 아, 근데 너무 유명한 데여서 말하기가 조금 그런데.
0: 아니, 근데 뭐 사실 요즘에는 웬만큼 맛있는 집은 다 유명하니까.
1: 아,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코로나 걸렸을 때 여기를 너무 가고 싶어서 코로나 그 격리 해제되자마자 달려갔고.
0: 어디예요?
1: 그 이태원 올라가는 길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오빠. 뭔지 알죠?
0: 어, 아니 나땡 식당이 하나 있고.
1: 아, 그것도 있고. 아, 잠수땡인 것 같아.
0: 아,
1: 네, 잠수땡.
0: 아, 그렇죠. 거기, 해방촌에.
1: 아, 맞아요.
0: 본점이 있는.
1: 맞아요. 네. 거기가 본점은 되게 작아요. 근데 저는 또 본점만 가거든요.
0: 아, 그 본점은 거기죠. 그 아, 거기가 그 동네가 어디더라? 그 보광동.
1: 어, 맞아요. 뭔가 본점이. 엄청 오르막길. 맞아요. 어쨌든 그 이태원 근처로 생각해서 저는.
0: 맞아요.
1: 예,
0: 해방촌에 또 그 분점이 있고.
1: 맞아요. 아, 거기 좋아.
0: 그 집 괜찮죠.
1: 예.
0: 언제 가도 언제나 괜찮았던 것 같아요.
1: 그 나리 아 나땡은 좀 원래 유명한데 느낌이었는데 잠수땡이 저는 뭔가 냉삼의 MZ화를 이끌어낸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0: 진짜 그런 것 같아요.
1: 예, 맞죠.
0: 신동찬 씨가 주연님 삼겹살 좋아할 것 같은데 많이 드세요. 무슨 메시지죠?
1: 아, 격려해 주시는 건가? 아, 약간, 진짜 웃기다.
0: 어, 돈 있으면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1: 에, 많이 드세요? 이런 느낌으로. 아, 근데 진짜로 삼겹살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아, 저도 삼겹살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1: 저는 소보다 돼지가 더 맛있죠.
0: 어, 저도요. 8847 님이 개인적으로 저는 냉동 삼겹살이랑 대패 삼겹살은 마치 공기 같아서 끊임없이 들어가더라고요.
1: 맞아.
0: 특히 미나리에 싸 먹으면 더욱 맛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떤 조합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1: 미나리 좋죠.
0: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냥 콩나물 무침.
1: 아, 그것도 살짝 구우세요?
0: 아, 아니 그냥 그 어느 정도는 거의 한 3분의 2는 그냥 먹고 나머지 조금은 또 구워 먹기도 하고. 김치도 그렇고요.
1: 저도 딱 그거예요. 저도 김치를 무조건 다 익은 김치랑 삼겹살을 드시는 분이 많은데
0: 그렇죠.
1: 생각보다 그 익은 김치가 좀 뭐랄까 제가 느끼기엔 새콤한 맛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뜨뜻해서 그런가? 그래서 저는 한 번씩은 안 구운 김치랑 먹으면 또 느끼함이 싹 잡아주고.
0: 아, 그렇죠.
1: 그런 거 좋아합니다.
0: 왔다 갔다 그렇게 먹으면 좋아요.
1: 어, 맛있게. 근데 대패 삼겹살은 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한창 뭐 2,900원 뭐 이래가지고 식당들이 유행을 한 적이 있어요.
0: 엄청 유행했어요.
1: 네, 막 바구니에 퍼서.
0: 뭐 본땡 이런데.
1: 어, 맞아요. 거기서 진짜 16인분을 먹은 적이 있어요. 혼자.
0: 사실 16인분이 뭐 그렇게
1: 그래요.
0: 양으로
1: 맞아요.
0: 치면은 그렇게 많지도
1: 맞아요.
0: 않아요.
1: 그런 기억이 있네요 또.
0: 많이는 안 먹기 때문에.
1: 맞아요. 어렸을 때니까.
0: 근데 대패 삼겹살이랑 냉삼이랑 뭐가 다른 거죠?
1: 대패 삼겹살이 좀 더 얇지 않아요?
0: 어, 얇은 거죠?
1: 네, 제 기억에는.
0: 자, 박상훈 씨는 냉삼 구울 때 후추를 과하다 싶을 만큼 많이 뿌리면 더 맛있어요. 아. 네, 후추 많이 뿌리는 분들도 많죠.
1: 맞아요. 이것도 별미죠.
0: 자, 냉동 삼겹살 하면 뭐 생각나는

네, 그대들의 맛집 있으면 또 추천해 주시고요. 뭐 맛있게 먹는 방법, 뭐 생각나는 추억, 네, 다 환영합니다. 문자번호 샵 1035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공유 한번 해보죠. 자, 이 노래 끝까지 듣고 올게요. 홍인화, 고기고기. 고기.

0: 네, 홍윤화 고기곡이었습니다. 재밌죠 이 노래 참. 자, 그대들이 네, 공유해주고 계시는 메시지들 한번 만나볼게요. 읽어주세요.
1: 네, 권현진님입니다. 어릴 때 엄마가 장 보다가 냉동 삼겹살 한 팩 사오시면 저녁 메뉴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어요. 프라이팬에 냉삼 굽고 마늘이랑 김치까지 같이 볶으면 집안 가득 고기 냄새가 퍼졌죠. 지금 생각해보면 비싼 고기보다 그때 가족이 둘러앉아 먹던 냉삼 한 접시가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냉삼은 소금, 후추 팍팍 뿌려서 숙주랑 막 볶아 먹어도 짱 맛있어요.
0: 아,
1: 이게 그려진다 이 집안의 모습이. 너무 좋아요. 그때는 뭐 연기가 나든 기름이 튀든 그냥 맛있게 먹는 건데 맞죠?
0: 그리고 또 너무 또 맛있게 읽어주셔가지고 주현 씨가
1: 아유
0: 집안 가득 네.
1: 그 연기가 막 떠올랐어요. 네.
0: 근데 저는 어렸을 때는 완전 아기 때는 그냥 양념된 그런 고기가 더 맛있었지 그냥 이렇게 구워먹는 거는 잘 그 맛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1: 오 진짜요?
0: 어릴 때는. 완전 아기 때. 나중에는 진짜 네, 그
1: 없어서
0: 알았죠. 그냥 네. 소금구이의 맛을.
1: 아.
0: 한윤미 씨가 냉삼은 불판 하단에 콩나물이랑 김치 꼭 깔아놔야 해요. 구우면 나오는 기름에 구워서 먹다가 마지막엔 가위로 다져서 볶음밥으로 마무리.
1: 거기다가 정말 힘들지만 냉삼 몇 조각을 남겨야 됩니다.
0: 왜요?
1: 저는 볶음밥 먹는데 너무 채소만 씹히면 조금 기분이 왜냐하면 고기 기름에 볶기 때문에 냄새는 고기 냄새 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고기 조각이 없으면 조금 서운하잖아요.
0: 맛있겠다.
1: 맛있겠다. 0922님입니다. 부천에 삼땡 냉동 삼겹살집이 있는데요. 파김치가 미쳤어요. 그거 아시나요? 삼겹살은 비빔면이나 짜파게땡에 싸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0: 그럼 뭐 누가 모르겠습니까?
1: 왜 화내세요? 지금 배고파서 예민하세요. 우리 옆지가. 와, 이 가운데에 파김치예요? 와, 이건 직접 담그는 거다. 이건.
0: 아니 진짜 여기 집이 또 우리의 또 그 추억을 막 네, 그
1: 샘솟게 하는 뭔가 양은쟁반.
0: 네, 요즘 뭐 디제이인데 좀 멘트가 좀 생각이 안 나.
1: 배고파서 그래요. 그리고
0: 이 양은쟁반 진짜 그러니까. 이게 대박이네.
1: 그리고 저기 분홍 소세지도 있는 거 보니까 저게 또 그냥 구우면 맛이 없는데 돼지 기름에 구우면.
0: 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유독 그 냉삼집들이 약간 그 복고풍
1: 맞아요.
0: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집들이 많아요.
1: 그 처음에 읽은 문자처럼 그 집안에서 먹었던 가족끼리 둘러앉아서 먹었던 그런 기억 때문인가 봐요.
0: 정보원 씨, 저는 깻잎 장아찌에 삼겹살 싸 먹는 거 좋아하는데요. 커플들끼리 놀러 가서 다른 친구 깻잎 떼주다가 엄청 싸웠네요. 여기서 다시 깻잎 논쟁.
1: 그러니까요. 아 근데 냉동 삼겹살이 조금 더 다른 사이드 메뉴랑 조화가 좋은 것 같아요. 그 두꺼운 삼겹살보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0: 왜일까요?
1: 그러니까요. 뭔가 아무래도 그 사이드 메뉴의 맛을 해치지 않으면서
0: 그런 것 같다.
1: 네, 좀 먹기도 편하고 그냥 두꺼운 삼겹살은 그냥 소금에 찍어 먹는 게 맛있잖아요.
0: 너무 막 본인이 주인공이기
1: 보다는 맞아요. 네,
0: 옆에 친구들을 살려주는.
1: 또 깻잎 장아찌 맛있겠다.
0: 또 읽어주세요.
1: 이상협님입니다. 저희 회사에는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냉삼데이가 있어요. 회사 구내식당에 냉삼 무한 리필?
0: 대박.
1: 각종 쌈채소에 진한 된장찌개까지 진짜 푸짐해요. 최고의 복지입니다. 저 진짜 입사하고 싶어요. 저 상엽 씨 어디 회사인지 좀 문자로 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0: 저는 이렇게 막 구내식당 같은 데서 식판에 먹는 밥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1: 그래 또 그 맛이 있잖아요, 오빠.
0: 한번 초대해 주시면 안 됩니까?
1: 와 근데 마지막 주 금요일이면 저녁 아니고 점심에 나온다는 거겠죠?
0: 그런 거 같아요.
1: 와 점심에 냉삼 무한 리필? 근데 다 같이 고기 냄새 풀풀 풍기면서 오후 업무 딱 하고 토요일에 이렇게 딱 와 너무 좋다.
0: 야 정말 자기네들끼리만. 백수비 씨가 냉삼 자주 즐겨 먹는데요. 저는 꼭 비빔라면 같이 끓여서 곁들여 먹어요.
1: 그렇죠.
0: 달콤새콤 비빔면이랑 같이 먹으면 느끼하지도 않고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1: 맞아요. 제가 이 비빔라면을 생각하면서 사이드 메뉴랑 냉삼이랑 잘 어울린다 이걸 말씀드렸어요.
0: 그런 거예요.
1: 잘 모르시는 이렇게 말하면 되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두꺼운 삼겹살이랑 비빔라면 진짜 안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뭐랄까 서운하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근데 역시 정인님은 딱 아시는 것 같아요.
0: 좋네요.
1: 맛있겠다.
0: 또 읽어 주세요.
1: 네, 정인님이 아니고 수빈님이었잖아.
0: 네네네.
1: 죄송해요. 네, 최정인님입니다. 노릇노릇 맛있게 구워진 냉삼에 노릇노릇 맛있게 구워진 냉삼에 마요네즈, 청양고추.
2: 이분이 지금 삼겹살 생각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1: 예, 죄송합니다. 두 번 읽었네요.
0: 아니 이제 정희 씨가 두 번 써주는 게 아니었어요?
1: 그랬나? 아, 오케이. 노릇노릇 맛있게 구워진 냉삼에 마요네즈 청양고추 소스에 먹어보세요. 느끼할 것 같죠? 진짜 맛있어요. 느끼할 것 같은데요?
0: 느끼할 것 같아요.
1: 죄송해요. 예, 마요네즈요.
0: 한 번은 먹어보겠습니다.
1: 청양고추가 좀 킥인가 보다.
0: 그러면은 그 주현 씨는 보통 삼겹살 먹을 때 네. 뭐 냉삼이든 그냥 삼겹살이든 어떤 그 조합을 뭐 어떤 분들은 딱 소금만 어떤 분들은 뭐 소금 기름장 어떤 분들은 뭐 쌈장
1: 맞아요.
0: 어떤 분들은 고추장 어디 뭐 거의 비법 소스 있는 어떤 그런
1: 맞아요.
0: 찍어 먹는 분도 계시고 어떤 거 제일 상추에 뭘 싸요? 예를 들어 상추를 싼다.
1: 그러면은 고기에 소금을 조금 찍습니다.
0: 시뮬레이션 해봅시다. 네.
1: 고기에 소금을 좀 찍어서 거기에 파채가 있으면 파채를 세 가닥 정도만 올려요. 세 가닥 정도 올리고 김치를 이렇게 배추 김치를 저는 또 잎사귀보다 줄기 부분을 좋아하거든요. 줄기 부분 쫙 잘라서 여기다 위에 올린 다음에 그리고 생마늘, 현마늘을 쌈장 콕 찍어서 이렇게 쫙 올린도 그리고 좀 좋은 데는 양파 장아찌도 나와요. 그 양파로 마지막에 이렇게 덮어주고
0: 노래 들어야 되는데 언제 끝나요?
1: 아 진짜? 그리고 궁채 이런 거 있으면 너무 좋은데.
0: 궁채나.
1: 오독오독 씹히니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추랑 깻잎을 두 개 겹치는 걸 좋아해요. 네, 그렇게 해서 좀 뭐랄까 되게 뭐랄까 다채로운 맛을 좀 느끼고 싶고 쌈은 뭐랄까 격쌈이라고 한 번은 그냥 소금만 찍어 먹고 그 다음에 쌈 싸 먹고 소금 쌈.
0: 소금. 사실 우리가 다 비슷한데 제가 왜 물어봤냐면 그냥 상상하고 싶었어요. 배고프니까.
1: 맛있겠다.
0: 자, 지금 흐르는 노래 엄정화입니다. 초대 같이 듣고 올게요.

0: 네,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IUB의 내 꿈은 개그맨 듣고 올게요.
1: 아이유랑 UV가 참 인기 많습니다. 둘 중에 누굴 좋아할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해드립니다. 쟤는 IUV 좋아하는 겁니다. 물론 IUV 안 좋아한다고 퇴근 안 잡니다. 경찰 출동 안 해요. 하지만 IUV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0: 하면 즉시 그늘로 이동해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여름철 폭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1: 우리 돼지 포크.

0: 다크밸리.
1: 소사역 역세권과 예정된 GTX-B로 서울은 더 빠르게.
2: 49층 1728세대 대단지로 삶을 더 여유롭게.
1: 집이 바뀌면 시간이 달라집니다.
2: 하루가 다르게 기대되는 새 집. 두산 위브더지니스 부천 그랜드 오픈. 032-327-2008 두산건설 쌍용건설.
3: 103.5MHz SBS 러브 FM입니다. HLSQ SFM.
4: 함께 만드는 기쁨 SBS 러브 FM이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SBS 생활정보.
6: 발트해를 품은 폴란드 북부 해변에서는 바다에서 밀려온 호박을 줍는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호박은 약 4천만 년 전 송진이 화석화된 천연보석 호박을 의미하는데요. 현지인은 물론 관광객도 참여할 수 있고 호박을 줍기 위한 각종 팁까지 공유됩니다. 거센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친 직후나 늦가을에서 겨울철은 바닷물 밀도가 높아져서 더 많은 보석이 해변으로 밀려오는데요.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을 피할 수 있는 이른 새벽이나 밤시간에도 탐사를 합니다. 해변가의 해초 더미를 뒤지거나 뜰채를 활용해 발견한 호박은 본인이 가질 수 있습니다. 바닷가를 거닐면서 자연의 보석까지 찾을 수 있는 폴란드의 특별한 풍경입니다.
7: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그대 오후 정엽입니다.
1: 네, 그 오후 3부 시작했고요. 일주일 더 주현 씨랑 밥과 음악 사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송이 씨가 오 아이유비 내 꿈은 개그맨 노래 좋아요.
2: 제가 그대 오후엔 나올 줄 몰랐는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1: 근데 노래 좋아요 진짜.
2: 오금 라디오 뭐가
1: 3922님께서도 아이유비 아이유 오 마이 갓.
2: 아 이게 왜 아이유였냐면 제가 아이유님이랑 동갑이에요. 동갑에 그때 한창 그 유세윤 선배랑 뮤지 선배가 그렇죠. UV 그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린 아이유랑 동갑인데 추구미는 UV다 해가지고 아이유라고 쳤었거든요.
1: 아 그래서 제가 음악 나가는 동안 이 기사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2: 어, 네. 그랬더니
1: 2011년 기사래요. 네. 기사예요. 근데 자, 이 곡을 통해서 아이유브이는 UV의 뒤를 이을 코믹 듀오로 급부상할 예정이다.
2: 아, 예정이다.
1: 부상 못 했죠?
2: 예, 예. 지금 15년째 예정이네요. 예.
1: 무게 때문에 부상을 못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2: 아, 맞네. 네.
1: 어, 뮤직비디오를 찾아보시면은 아, 너무 귀여워요. 아, 두 분이 예. 주현 씨랑 와. 아유, 이게 몇 살 때예요, 진짜.
2: 어, 진짜 19살 때니까요. 예. 아유, 공부나 하지.
1: 근데 노래 좋아요. 너무 재밌습니다. 뮤직비디오도 한번 궁금하신 분들 찾아보시고요. 자, 정양현 씨가 울릉도 주민입니다.
2: 우와.
1: 냉삼은 명이나물이랑 먹어야죠. 아. 크, 퇴근하면서 냉삼 사가야겠어요.
2: 와, 울릉도가 그 원산지라기보다 명이나물이 많이 나지 않아요?
1: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2: 그렇죠, 제가 알기로 그런데 헉, 너무 좋겠다. 그러면은 양현님, 그러면은 막 퇴근길에 명이나물 따가시는 거예요? 그러진 않지. 궁금해요. 저 울릉도를 한 번도
1: 양현 씨가
2: 가봐서.
1: 화내시는 거 아니에요?
2: 아 진짜요, 죄송해요.
1: 저희도 마트에서 사갑니다. 막 이러면서.
2: 아, 왜 그러세요? 네. 아, 죄송해요. 저한테 울릉도는 되게 자연 친화적인 막 그런 섬이어가지고
1: 사람이 진짜
2: 죄송해요.
1: 아니 뭐 따가실 수도 있죠.
2: 근데 네.
1: 윤진희 씨 거 한번 만나주실래요?
2: 네, 윤진희님이 상추에 밥 조금 넣고 아 내가 밥을 빼먹었구나 아까. 삼겹살 기름장에 콕 찍어 올리고 고추장 조금 넣고 파무침 올려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파무

0: 무침은 맛소금 조금, 설탕, 식초, 고춧가루 넣고 무치면 새콤달콤 맛있답니다.
1: 그래 이게 상추 고기 쌀 때 아주 밥 조금
0: 맞아요.
1: 탄수화물이 들어가면
0: 맞아요.
1: 확실히 진짜
0: 뭔가 아쉬울 만큼 조금 넣어야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좋죠.
1: 거기다 청양고추도 꼭 네.
0: 맞아요.
1: 썰은 청양고추 꼭 넣어야 됩니다.
0: 맛있겠다.
1: 0824님은 어렸을 때 아빠 월급날은 삼겹살 먹는 날이었어요. 생삼겹살보다 한입 크기로 잘라져 있던 냉삼. 검정 봉지에 4인 가족이 먹을 냉삼을 들고 오시면 신문지 쫙 펼치고 텃밭에서 키운 상추 깻잎 대파에 김치를 팬에 구워 먹었답니다. 냉삼 기름에 김치와 파채를 볶아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0: 와.
1: 그 시절이 그리워지네요. 하셨습니다.
0: 와, 파채까지 볶아 먹는 집은 진짜 좋은 집이에요. 너무 배우신 분이고 너무 맛있겠다. 그리고 왠지 냉삼은 검은 봉지에 들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1: 아, 그쵸.
0: 검은 봉지 이렇게 딱 열면 그 투명한 흰 봉투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1: 그렇죠. 요즘 검은 봉지 참 보기 힘듭니다.
0: 그러니까요. 맛있겠다.
2: 읽어주실래요?
0: 네, 권순주님입니다. 먹는 이야기 할 때가 제일 행복한 주현 씨. 맛있는 음식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부터 반짝반짝. 입은 벌써 먹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1: 참고로 안 먹고 있어요.
0: 예. 역시 먹는 얘기는 누구보다 진심으로 보입니다. 아, 제가 편차가 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메뉴이기 때문에 또 좀 흥분을 했네요.
1: 약간 뭐 채소 이런 거 나오면은
0: 맞아요. 네. 조용해요.
1: 네. 볼멘 소리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번째 메뉴도 한번 만나볼까요? 자, 노래 준비했거든요. 음악 주세요.

0: 들려드린 노래는 2008년 그룹 다이나믹 듀오 피처링 라디가 함께한 곡이죠. 어머니의 된장국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1: 네, 오늘 얘기 나눠볼 두 번째 메뉴 2부에서 이야기 나눠본 냉동 삼겹살과도 참 잘 어울리는 네, 음식이죠. 바로 된장찌개입니다.
0: 아, 오랜만에 제작진이 마음에 들게 대목이었어요. 2부 3부 연결해서 음식을 이렇게 또 정해주셔가지고 네, 아주 신나네요.
1: 항상 뭐 그 잘 나가다가 네. 덜컹거리곤 했는데 주현 씨의 마음속에서
0: 맞아요. 오늘 네. 조합까지 생각한 이 선곡 너무 좋습니다.
1: 된장찌개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0: 아, 너무 좋아해요. 저는 사실 김치찌개보다 된장찌개를 더 좋아하는
1: 김치찌개보다 된찌
0: 네. 네. 그리고 노래는 된장국이었는데 뭔가 된장국은 정말 엄마가 끓여야 맛있고 아. 제가 끓이는 건 이제 된장찌개가 맛있다.
1: 어, 그러면 주현 씨만의 된장찌개 어떤 아. 뭐 레시피예요?
0: 저는 이제 육수를 그냥 간단하게 넣으려고 다시마 그 말린 거를 사놓거든요. 다시마 한 조각 두 조각 정도 넣어서 네. 그거를 육수를 내는데 그거를 네. 그냥 안 건지고 같이 건져 먹어요.
1: 요즘 아, 많이들 또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좀 그 쓴맛 때문에 아, 그렇긴 한데 또 그렇지도 않은가 봐요.
0: 그렇죠. 저는 좋아해가지고 또 그렇게 넣고 고춧가루를 조금 넣습니다.
1: 아, 고춧가루.
0: 네, 저는 청양고추는 조금 매운맛이 나는 게 싫고 살짝 고춧가루를 넣으면 살짝 색깔도 빨개지고 약간의 칼칼함이 추가되고
1: 아, 맛있겠다.
0: 고춧가루 넣는 걸 조금 좋아합니다. 맛있겠다. 그리고 계속 얘기해도 돼요? 감자랑 호박, 두부를 진짜 좀 양껏 넣는 편. 건더기가 많았으면 좋겠어.
1: 아, 그거 너무 좋다.
0: 그죠.
1: 항상 이렇게 그 제일 그 두부랑 감자, 호박 맛있는데 빨리 그게 또
0: 맞아요.
1: 없어지잖아요.
0: 빨리 없어지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1: 그럼 국물이 있긴 있습니까?
0: 아, 그러니까요, 오빠 많이 없어.
1: 그렇게
0: 없어서.
1: 양껏 넣으면은
0: 맞아요. 그래서 찌개.
1: 약간 자박자박하면서.
0: 네. 아, 맛있겠다.
1: 김재영 씨는 저는 우렁 된장찌개 너무 좋아해요.
0: 저도요.
1: 두부랑 우렁을 잔뜩 넣은 다음 국물을 아주 자작하게 해야 더욱 맛있는 것 같습니다. 밥에 쓱쓱 비벼 먹으면 완전 밥도둑. 살 안 찐다는 보장만 있으면 세 그릇은 먹을 수 있습니다.
0: 아, 저희 가족 외식 메뉴가 항상 우렁쌈밥이었거든요.
1: 아, 우렁쌈.
0: 네, 그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데여가지고 모든 이제 주민분들이 이제 외식 메뉴가 그거였거든요. 아. 천안 신부동 사시면 아실 텐데.
1: 맛있는 쌈밥집이구나.
0: 네, 그 우렁이라는 식재료가 저한테는 되게 그 옛날 기억을 나게 하는 그런 식재료인 것 같아요.
1: 추억의 식재료.
0: 네, 맞아요. 맛있겠다.
1: 자, 1705님은 궁극의 된장찌개 맛을 찾아 헤매는 1인입니다. 저는 아주 진하고 자작한 된장찌개를 좋아하는데 고깃집에서 사이드로 내주는 그 된찌 맛이 이상하게 집에선 절대 안 나더라고요. 된장찌개 맛있게 끓이는 비법 좀 알려주세요. 그랬는데.
0: 맞아.
1: 그대들이 좀 알려주십시오.
0: 네.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불 세기도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그 뚝배기에 팔팔팔 끓을 수 있게 뭔가 그래, 끓이면서 수분이 날라와서 꾸덕히

0: 지는 거랑
1: 네네.
0: 물을 적게 넣어서 꾸덕한 거랑 조금 다르거든요.
1: 아, 그렇죠.
0: 네, 그래서 확실히
1: 재료의 그 양념도 더 잘 진하게 배는 거예요.
0: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식당 불이랑 조금 다른 것 같아 이게. 확실히.
1: 아, 확실히 식당은 화력이 훨씬 세잖아요.
0: 맞아요. 네,
1: 그게 참 요리의 그 큰 관건이 되기도 하는데.
0: 그게 생각보다 조금 편차가 있지 않아요, 오빠? 화력의 그거에서. 그
1: 요리.
0: 네네.
1: 뭐 그렇다고들 하더라고요.
0: 그렇죠. 괜히. 그래서 저는 인덕션보다 가스레인지가 더 좋아요.
1: 저도 사실은 네, 인덕션이 뭐 여러모로 또 좋은 장점이 있다고 하지만 네. 네, 그냥 저도 그냥 가스불이 훨씬 더
0: 아니, 괜히 네. 맛이 더 맛있을 것 같아.
1: 요리도 왠지 더 잘 되는 것 같고.
0: 그러니까요.
1: 권태리 씨 아주 신나네요. 오늘 텐션 업업. 신나신 거 맞죠? 네.
0: 느낌표라도 하나 보내주셨으면 제가 믿었을 텐데.
1: 오늘 텐션 업업. 최희승 씨. 근데 1초어터님은 음식 남기신 적이 있으신가요?
0: 아, 네, 이거 희승 씨 이거는 선입견이신 게 제가 식탐이나 뭐 음식을 좋아하긴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못 먹습니다.
1: 진짜 양은
0: 네, 좀 많이 남기는 편이에요.
1: 영상을 보시면은
0: 네, 한 1.5인분 정도 먹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여성분들보다 많이 먹는데 네, 이렇게 찔 정도까지는 안 먹어요.
1: 네. 자, 어쨌든 그대들의 그 된장찌개 나만의 레시피도
0: 오,
1: 좋고요.
0: 네네.
1: 뭐 된장찌개에 얽힌 뭐 추억 같은 거 다 환영합니다. 소개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선물도 보내드리니까요. 자, 여러분들의 된장찌개 이야기 기다릴게요. 다이나믹 듀오 어머니의 된장국 네, 듣고 올게요.

0: 네, 다이나믹 듀오 어머니의 된장국이었습니다. 그대 오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네, 1조 더 주현 씨랑 네, 맛있는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밥과 음악 사이. 자, 오늘 두 번째 음식 된장국, 된장찌개인데요. 자, 그대들의 이야기 한번 만나볼까요?
1: 네, 김남희님입니다. 삼겹살 먹다가 남은 고기랑 청양고추 썰어서 고기판 위에 올려져 있는 된장찌개에 넣어 자박자박하게 끓이면 고기 먹고 마무리로 끝나죠. 아, 이거 아시는구나, 남희님. 저도. 그 옛날에 한창 고기 무한리필이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0: 네네.
1: 그 집에 가면 불판 가운데 된장찌개도 이렇게 처음에 주시거든요.
0: 네네.
1: 전 무조건 거기에 고기를 이렇게 썰어서 넣어요. 역시 아시는군요, 남희 씨.
0: 그리고 이제 밥을 거기다가 이렇게 해서 된장 술밥 이렇게
1: 술밥처럼.
0: 만들어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1: 너무 맛있죠. 네. 아, 오늘 진짜 맛있겠다.
0: 전잘 그렇게 안 먹는데.
1: 뭐야? 흥게.
0: 우리 멤버 영준 씨가
1: 네네.
0: 그렇게 잘 먹어요.
1: 역시 아시는 분이에요.
0: 전잘 걔가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쨌든
1: 오빠 덩치가 크려면 어쨌든 베이스는 있어야 됩니다.
0: 그러니까요. 예.
1: 저희를 존중해 주세요.
0: 이슬기 씨가 친구가 대만 사람인데 한국에서 저희 엄마 된장찌개 맛본 이후로 해마다 먹고 한국 와요. 비행기 값이 아깝지 않대요. 다음 달에도 온답니다.
1: 에? 진짜요? 대박이다. 멋있다. 근데 어머님 제가 봤을 때 대만에서 장사하셔야겠네요. 왜냐하면 외국인 입맛을 저격하는 건 진짜 쉽지
0: 그러게요.
1: 않은데 이건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해마다. 근데 슬기님은 이제 조금 힘드신 것 같은데요.
0: 아니면은 그 사람 남자 사람 친구
1: 어머.
0: 아니에요?
1: 어머?
0: 사실은 된장찌개가 아니라 슬기 씨를 보고 자꾸만.
1: 어머, 슬기 씨 겸손한 거 봐.
0: 아무리 맛있어도 그렇죠.
1: 맞아요. 근데
0: 네.
1: 엄청 맛있는 거 아니야? 진짜 궁금하긴 하다.
0: 자, 또 읽어주세요.
1: 장유경님입니다. 전 미더덕 넣고 끓인 된장찌개 좋아해요. 근데 미더덕 먹을 땐 조심해야 해요. 그냥 막 먹다가 난리 나요.
0: 그렇죠.
1: 맞아요.
0: 탁 터트리면은 큰일 납니다.
1: 네, 앞에 물총 쏘는 거예요.
0: 저도 미더덕 진짜 좋아하는데.
1: 진짜요? 미더덕 하니까 저는 꽃게 넣고 끓인 이제 충청도 음식 중에 개국지가 있어요.
0: 개국지.
1: 그거 맛있죠.
0: 완근 씨.
1: 안 갔다.
0: 안 가셨어요? 참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네. 변완근 씨입니다. 된장국에 국수 말아 먹어도 좋아요. 완근 씨 왜 아니겠습니까?
1: 된장국수 얼마나 맛있습니까? 예.
0: 완근 씨가 이러니까 더 맛있어 보이네.
1: 된장국수 맛있죠. 김치찌개는 라면사리, 된장국에는 국수사리.
0: 국수사리. 그렇죠.
1: 역시 완근님이 아시는 분이에요. 라디오도 좋은 것만 들으시고.
0: 벌써 이름 보세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완근. 네.
1: 뭔가 든든합니다. 완근 씨.
0: 전완근을 바꿔야 돼요. 변완근으로. 이름을. 죄송해요.
1: 가실 것 같은데.
0: 네.
1: 홍영덕님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해주시는 된장찌개가 최고예요. 매콤 칼칼하게 끓여주시는데 여기에 소갈비를 넣어주십니다. 갈비뼈와 살이 붙어있는 그거 떼먹으면 공깃밥 두 그릇 먹게 돼요.
0: 야.
1: 어머님이시면 시어머님이신가?
0: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1: 그렇죠. 너무 부럽다.
0: 야, 소갈비요.
1: 우리 엄마는 엄마가 먹을 것 같은데. 와, 진짜 귀한 된장찌개네요.
0: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1: 근데 저런 생각을 못 해봤냐. 해봐야겠다.
0: 근데 이제 그 소고기를 맛있게 또 이제 갈비 부위
1: 네.
0: 해가지고 이제 그 된장찌개 먹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1: 네네.
0: 여러분들도 상상할 수 있는 맛이잖아요.
1: 그렇죠. 아무래도
0: 고소함이 더 터질 것 같은데. 천선미 씨는 우삼겹 된찌개 최고예요. 우삼겹을 먼저 볶는 게 킥. 여기에 마늘종 비빔밥 해서 같이 먹으면 환상이에요.
1: 이거 좋죠. 이 마늘종 비빔밥 비빌 때 조금 잘 안 비벼진다 할 때 우삼겹 된장찌개 한 숟가락 쫙 넣고 그렇게 비벼주면 또 좋죠. 오빠 모르죠? 마늘종 비빔밥.
0: 마늘종 넣고 비빔밥 만드는.

0: 거 아니에요?
1: 아 맞죠. 아 근데 한창 유행했었어요.
0: 아 그래요? 그건 SNS에서. 몰랐어요.
1: 그러니까 마늘종
0: 조금 달라요. 먹어서. 마늘종
1: 아니야 똑같이 생. 네. 아. 그냥 갑자기 유행을 해가지고 곰똥 비빔밥 다음에 나온 게 마늘종 비빔밥이었어요.
0: 네. 참 유행이 뭐 다양합니다. 또 읽어주세요.
1: 윤성민님입니다. 식당 된장찌개는 된장만 넣는 게 아니고 쌈장을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0: 그렇더라고요.
1: 친구가 네. 셰프라서 알려줬어요. 맞아 이런 집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0: 그래서 그 개그맨 지상렬 형님도 된장찌개 끓일 때 꼭 쌈장을 뭐 한 숟갈 이렇게 넣고 그렇더라고요.
1: 아 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텁텁하던데. 개인적인 입맛입니다.
0: 네. 네. 그럴 수 있죠. 네. 취향에 따라서.
1: 네.
0: 아까 뭐 고춧가루 넣는 것처럼.
1: 아 그렇죠.
0: 고추장 넣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1: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오 맛있겠다 그것도.
0: 유지상 씨는 저희 집은 아빠가 음식을 해주십니다. 된장찌개에 감자, 노란 늙은 호박, 말린 홍합이나 조개를 넣고 외할머니께서 보내주신 청각이라는 것을 알아요. 조금 넣고 끓여주십니다.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오늘 해달라고 가족 톡방에 올렸습니다.
1: 와 홍합이랑 조개 넣고 끓인 된장찌개 진짜 시원하잖아요.
0: 네. 너무 홍합에서 약간 네. 그... 주저앉게 되네요.
1: 왜요? 맛있을 것 같아요.
0: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1: 그러니까요. 아 근데 홍합 넣어볼 생각은 또 못 해본 것 같네요. 맨날 바지락만 넣어봤지.
0: 야, 좋다.
1: 너무 좋다. 이혜영님입니다. 저희 남편이 제 된장찌개 끓이는 솜씨에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라면 먹고 갈래?가 아닌 그 시절 된장찌개 먹고 갈래?
0: 이거 되게 구수하다.
1: 된장찌개
0: 구수한
1: 먹고 갈래?
0: 플러팅인데요.
1: 괜찮은데요, 근데? 저도 해볼게요, 혜영 씨.
0: 한번 남자친구 이제 뭐 생기면은 앞으로
1: 그러니까요.
0: 메뉴 뭘로 할 거예요?
1: 아 된장찌개
0: 된장찌개 뭐 좀 그럼 다른 걸로 바꿔도 돼요.
1: 그럼 제가 잘 아는 좀 귀여워 보이는 메뉴 뭐 김치볶음밥?
0: 김치볶음밥? 어떻게 할 거예요?
1: 오빠 김치볶음밥 먹고 갈래? 죄송한데 사람 시켜놓고 그렇게 웃으시면은
0: 제가. 아니 제가 이제 그 오빠를 연기한 거예요.
1: 나 알아 이거 거절.
0: 그렇죠. 정확하게 알았네요.
1: 아 그 웃음은 거절이구나.
0: 뒤에 에이. 대사가 이제 나오죠. 아유 늦었어. 들어가.
1: 알겠어. 그러면 된장찌개 먹고 갈래?
0: 들어가.
1: 진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나?
0: 나중에 어쨌든 기회 되면 보자. 내가 요즘 일이 많아가지고.
1: 어머 그래서. 왜 이렇게 연기 잘해? 연기가 진심이야 뭐야.
0: 그럴 땐 광고 듣고 와야죠.

0: 하거든요.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0: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그때 오후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아이디어 굿즈 판촉물 기프코에서 기프코 텀블러 세트, 교대역 맛집 향촌 흑염소에서 상황버섯 흑염소 진액, 손맛 가득 HR푸드에서 광주 맛집 시골향 추어탕,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왕실 레시피 반드르피게에서 MSM 유황 솔트크림, 피부주치 닥터에디슨에서 펩타이드 9크림, 가수 성리와 함께 쓰는 닥터하스킨에서 화장품, 청소이사 전문 영국 그린에서 필터 샤워기, 의사가 만든 베개의 씨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를 드립니다. 그대의 오후에 사연 보내주시면 이 많은 선물 여러분께 드립니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그대의 오후 함께하고 계셨는데요. 이제 마칠 시간 다 됐습니다.
4: 김태현 씨가 삼겹살 한 근 하고 갈래? 이건 어떠냐고. 태현 오빠 삼겹살 한 근 하고 갈래? 와, 이 와중에 더듬네.
3: 주연아 잘 지내, 건강해야 돼.
4: 어, 태현 오빠
3: 마지막 인사인 거지.
4: 아, 그렇군요. 네.
3: 다시는 안 볼 거.
4: 한 근이라 그런가? 네. 두 근으로 하면 되나?
3: 건강해라 주연아. 항상 건강 잘 챙기고. 근 한 3년 내에는 안 만난다니.
4: 그렇죠. 3년이 뭐야. 저 은호 오빠도 10년 만에 봤잖아요.

0: 다시 한번 모시고 싶어요.
1: 아유. 네.
0: 그 뒤로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안혜린 씨가 주현 씨 오늘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크크크크. 주현 씨 보는 제가 더 행복했네요.
1: 아유, 뭐, 너무 따뜻한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메뉴가 너무 좋지 않았어요, 혜린님? 우리 제작진 분들은 각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를 신나게 할 수 있어놓고 이때까지 왜 메뉴를?
0: 지금 주현 씨가 다이어트 기간이 아니거든요.
1: 네, 맞아요.
0: 오늘 100% 제가 보기에는 방송이 끝나고
1: 예스.
0: 오늘 저녁 메뉴 뭐 가시기 전에. 저 매추 한번 해주고 가세요.
1: 정해보빠. 삼겹살 한 근 하고 갈래?
0: 끝곡입니다. 네. 신승훈의 엄마야.
1: 여러분 냉삼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0: 들려드리면서 주현 씨 다음 주에 만나요.
1: 네, 수고하셨습니다.
0: 오늘도 그대 옆에 정해비였습니다.

0: 온라인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5: 신차 선팅할 땐 어디?
6: 선팅은 어버브.
5: 어버브 선팅. 열차단은 확실하게, 신성은 탁월하게.
6: 어버브 선팅 할 때는
5: 프리미엄 선팅 필름 시공 시 2년 후 무료 재시공. 프리미엄 선팅.
6: 어버브 선팅.
7: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2: 안녕하세요.
3: 이세영,
4: 정용화,
5: 도겸,
6: 최애나입니다.
3: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

0: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1: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2: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3: SBS 내 남은 연애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5: 봄다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6: 샤브샤브 봄다마, 샤브샤브 봄다마,
5: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다마
7: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다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당신의 인생을 노래하라. 총상금 1억 원이 걸린 100% 리얼 라이브 트로트 오디션 인생은 오디션이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클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8월 한정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르노.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00% 리얼 라이브 오디션 인사.

모든 경연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내일 있을 최종 결과 발표뿐인데요. 그 결과를 기다리며 파이널 경연자 8명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인생은 오디션, 파이널, 토크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J 이상미입니다. 오늘도 보는 라디오 열려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파이널 2차전 신청곡 미션의 모든 경연이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바로 내일 있을 최종 결과 발표인데요. 일단 오늘 본격적인 코너 들어가기 전에 안내해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내일은 드디어 인생은 오디션 최종 결과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파이널인 만큼 청취자 여러분을 직접 모시고 오픈 스튜디오로 진행을 합니다. 방송 시간도

0: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내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함께합니다. 파이널까지 올라온 8명의 경연자 전원 그리고 인순이, 조항조, 양지은님 알고 보니 혼수 상태까지 함께하고요. 저 이상미와 김현진 아나운서가 함께 진행을 합니다. 라디오 스튜디오 공간이 크지 않아서 청취자분들은 15팀 총 30분 정도만 모실 수가 있는데요. 1인 2매, 즉 한 분이 신청하시면 동반 한 분과 함께 오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로 내일이기 때문에 지금 신청하시고 오늘 바로 안내 전화를 받으실 수 있는 분만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문자에는 성함과 함께 오실 분, 그리고 내일 꼭 함께하고 싶은 이유를 적어 보내시면 됩니다. 신청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선정하고요. 당첨되신 분들께만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문자번호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내일도 엄청 기대가 되지만 일단 오늘은요. 파이널까지 함께 달려온 8명의 경연자들과 조금 편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장소도 늘 긴장감 가득 채워져 있던 경연 스튜디오가 아니라 이곳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만나게 됐는데요. 참고로 최종 파이널까지 올라온 8명의 경연자가 한꺼번에 나오면 토크 진행이 좀 어렵기 때문에 1부에 4명, 2부에 4명 이렇게 모셔보겠습니다. 먼저 1부 게스트 4분 제가 소개합니다. 풋풋한 비주얼의 구수한 트로트 한 스푼 박민수, 넘어져도 또 도전한다 7.8기 지영일, 기다린 세월만큼 노래가 푹 익었다 최대성, 국악의 단단한 기본기에 트롯의 멋을 더한 문초희, 이렇게 네 분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환영합니다. 네. 이 스튜디오에서 저희가 심사위원분들까지 모셔서 신곡 미션 경연을 해봤는데 네. 오늘은 정말 그 어떤 미션도 없이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됐어요. 좀 친근하세요? 아니면 오늘도 떨리세요?
2: 뭐 아직 발표가 아직 안 나왔다 보니까 네. 걱정은 좀 되면서도 그래도 오늘 좀 편합니다.
0: 네, 초희 씨 어떠세요?
1: 저는 그래도 경연할 때보다는 훨씬 편안하고 좀 그냥 행복한 마음으로 왔던 것 같아요.
0: 그러시군요. 네. 박민수님은 항상 떠셨는데 네. 오늘은 좀 어떠실까요?
3: 오늘은 지금 땀샘이 조금 열리려고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은 좀 노래를 안 하고 무대를 안 하고 경연이 맞춰졌다 보니까 오늘 그나마 네. 좀 괜찮을 것 같아요.
0: 혹시 너무 더우면 말씀 주세요. 저희가 네. 에어컨 온도를 낮춰놓을게요.
3: 혹시 몰라서 안 그래도 제가 선풍기.
0: 그러셨어요. 선풍기 혹여나 또 소리가 마이크 타고 들어갈까봐.
3: 네, 그래서 못 키우고 있습니다.
0: 네, 지영일님. 네. 이 스튜디오 익숙하신가요? 어떠세요?
4: 익숙하지는 않긴 한데 네. 저는 원래도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 본업인 가수 일보다 말하는 걸 더 좋아하고 잘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근데 지금 상당히 편하고 오늘 한번 고비를 풀고 한번 놀아볼까 싶은 마음으로 앉아있습니다.
2: 논다고?
0: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어제까지 진짜 딱 어제까지 경연을 했잖아요. 어제 제가 모두에게 마지막 경연 마침 지금 기분이 어떠냐고 질문을 했는데 뭐 눈시울 붉어지신 네. 분도 계시고 오히려 후련하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까지 떨린다 하시는 분 계셨는데 뭐 그때 못다한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마지막 경연을 마친 느낌? 네. 있으실까요? 최대성님.
2: 저는 근데 이제 늘 매번 편집됐다고 그랬었는데 네. 이번에 잘 나와가지고 네. 너무나 감사하다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는 인생의 오디션이라는 프로그램 출연하면서 네. 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또 같은 동료들을 또 얻었고 앞으로 더 열심히 또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아, 그러셨군요. 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계실까요?
4: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할 때까지만 해도 최고점이었었는데 제 매번 라운드마다 영일씨 현재까지 최고점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시간이 좀 쫓겨가지고 말을 많이 못했는데 이번에는 끝까지 최고점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 하고 싶었었어요. 네. 근데 역시나 이번에도 그 기록은 바로 다음날 깨지더라고요.
0: 저희가 오늘은 진짜 경연이 아니라 토크하는 날이라 진짜 편하게 지금 이런저런 말씀을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근데 오늘 챙겨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 파이널 1차전에서 8명 모두 신곡을 공개를 했잖아요.
2: 그렇죠.
0: 그리고 그 신곡들의 스트리밍 점수가 최종 결과에도 반영이 되잖아요. 집계가 바로 언제까지? 오늘 밤 12시까지.
2: 12시까지.
0: 네, 아직 남은 시간이 있습니다. 지난 파이널 1차전의 결과와 오늘 자정까지의 신곡 스트리밍 점수 그리고 어제까지 진행된 파이널 2차전의 결과를 합산해서 바로 내일 최종 탑5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응원하는 경연자가 있다면 오늘 밤 12시까지는 계속 들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오디션을 통해 발매한 경연자 4분

0: 분의 신곡을 다시 한번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지금부터 네 분에게 딱 30초만 드립니다. 각자 본인 노래를 직접 PR하시면 되는데 뭐 내 곡이 어떤지 왜 들어야 하는지 다양한 이유를 말씀하시고요. 30초 안에 청취자 마음 사로잡길 바라겠습니다. 30초 초침 끝나면 바로 폭탄 터지고 마이크 내려갑니다.
1: 냉정하군요.
0: 곡 속의 후에는 녹음 과정을 담은 뮤직비디오 영상도 함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여러분 고릴라 앱 깔고 열고 들어오셔서 보는 라디오 클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신곡 PR은 지영일 씨부터 볼까 하는데요. 준비되셨습니까?
2: 네, 됐습니다.
0: 네, 시작해 봅니다.
2: 안녕하세요, 가수 지영일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받은 신곡 추억의 그 카페, 여러분들에게 공약 하나 걸어드릴까 합니다. 제가 만약 1등을 하면 커피 쿠폰 100장을 쏘겠습니다. 그 100분 중에 10분을 골라서 제가 직접 커피를 또 타드려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제 노래 많이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올 가을 추억의 극카페와 함께 여러분께서 사랑하고 계셨던 지금도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 좋은 카페에서 첫사랑을 기다려보는 기억 한번 만들어가 보시는 거 어떨까요? 추억의 극카페 많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추억 속의 극카페, 추억 속의 극카페.
0: 아, 야, 마지막에 노래까지 그래도 한 소절 뽑으셨어요.
1: 랩을 해버리는
0: 자, 지금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어떤 곡인지 궁금하실 텐데 시간 관계상 하이라이트로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지영일, 추억 속의 그 카페.

0: 아, 노래를 부르면서도 율동을 하셨군요. 이 노래는 지영일 씨 어떤 자리에서 불렀을 때 관객 반응이 제일 좋을까요?
1: 이게 노래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제가 이제 딱 40대가 됐거든요.
0: 네.
1: 이 40대 중년 남성의 이 섹시함과 중후함을 이렇게 몸짓과 함께 제대로 보여드리려면
0: 네.
1: 콘서트 현장에서 보여드리면 정말 좋지 않을까.
2: 그렇죠.
0: 콘서트를 하셔야겠고 거기 가야겠군요.
1: 네, 맞습니다.
0: 알겠습니다. 지영일님 노래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박민수님 차례입니다.
3: 정말요.
0: 박민수님의 PR 시간 역시나 30초 안에 말씀하시고 30초 지나면 폭탄 터집니다.
3: 예, 알겠습니다.
0: 30초 주시죠.
3: 깜빡할 수 없는 귀여움. 깜빡할 수 없는 목소리. 깜빡할 수 없는 힘. 네, 여러분들 깜빡깜빡으로 이번에 신곡을 내게 된 가수 박민수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사시면서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 그럴 때마다 한두 번씩 깜빡하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아직 30살이 안 됐지만 너무 많이 깜빡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잘못이 아니니까 그럴 때마다 박민수의 깜빡깜빡도 들어주고.
0: 네, 감사합니다.
3: 애성이 형이 웃어가지고.
4: 아니, 야, 왜 또 내 탓이야.
3: 쭉쭉 갔어야 되는데.
5: 아, 웃으면 안 됐는데 깜빡했다.
4: 미안해요, 미안해요.
0: 네, 말씀하신 중간에 폭탄이 터졌네요. 속상하시겠지만 저희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어떤 곡인지 궁금하니까 저희가 또 박민수님의 깜빡깜빡 하이라이트 뮤직비디오처럼 영상도 나갑니다. 들어보겠습니다.

0: 춤을 추셨군요. 이야, 스튜디오에서 예, 본인 모습에 본인이 박수를 열심히 치고
1: 계세요. 예, 참 귀엽네. 장하네요, 저 친구. 예. 장합니다.
0: 귀엽네요.
2: 귀여워.
0: 잘 듣고 왔습니다. 박민수님, 이 노래 듣고 주변 반응 어땠어요? 반응 중에 기억에 남는 말 있으세요?
1: 제가 반응에 기억이 남는 거는 솔직히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따라하기 조금 힘들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네. 계속 듣다 보니까 하루 종일 깜박깜박깜박깜박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저희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순자 씨도 네. 요즘에 깜박깜박 많이 들으시면서 건강을 유지하신다고 합니다.
0: 아, 네, 순자 씨라 함은
1: 우리 외할머니시죠.
0: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가족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군요. 자, 그럼 계속해서 파이널 1차전 신곡 미션에서 발표한 신곡들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 이번에는 문초희님의 차례입니다. 30초 신곡 PR 시간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3: 못 찾겠다 깨꼬리 트럭 깨꼬리 문초입니다. 제 신곡은 충장로 블루스라는 곡인데요. 광주를 또 배경으로 한 곡입니다. 그래서 떠나간 연인을 뭔가 원망하기보다 추억하는 그런 곡인데요. 삼키지 못하는 깨무는 사랑 아주 매력적인 가사 한 마리 들어가는 곡입니다. 여러분들 이 곡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많이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0: 드리겠습니다. 스트리밍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랑해 주세요. 아직도 안 끝났나요? 어머 세상에. 그럼 문초이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1: 감사합니다. 네, 아주 짧고 명료하게 말씀 주셨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초이님이 말씀하시는 그 노래는 과연 어떤 노래인지 충장로 블루스 하이라이트 듣고 옵니다.

0: 네. 또
1: 와.
0: 저렇게 막 차리지 않은 모습 보니까 학생 같다는 느낌도 좀 들었는데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2: 감사합니다.
0: 신곡이 공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솔직히 본인 노래 본인이 직접 스트리밍 많이 하셨어요? 어떠세요?
2: 저는 거의 지금 24시간 풀 가동 중입니다. 그래서 잘 때도 이제 저 노래를 들으면서 자다 보니까 이제 뭐 일상생활에서 계속 맴돌아요.
0: 네, 본인이 빠지셨군요.
1: 좋다.
0: 자,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신곡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1: 네.
0: 파이널 1차전 신곡 미션 가운데 최대성님
1: 네.
0: 노래 전에 신곡 PR부터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30초 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대기만성 최대성입니다. 제 노래 바람처럼 불꽃처럼은 바람처럼 힘든 일은 훌훌 털어버리고 불꽃처럼 새롭게 시작하는 뜻이 있는데요. 제 노래 가사 중에 중독성 강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다 같이 헤이야 헤이야 에헤이야. 이 노래는 꼭그 응원가로 되게 잘 맞을 것 같거든요. 전국에 계신 스포츠 단장님들 이 노래 선택해 주셔서 많이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1: 네.
0: 고맙습니다. 야, 30초를 굉장히 여유롭게
1: 네.
0: 쓰셨는데 집중 공략하고 계시는군요.
1: 네, 딱
3: 아니,
1: 거기까지만.
3: 자기 PR에 그 나머지 가수들한테 노래 시키기 있습니까?
1: 아, 죄송합니다. 아, 근데 자동으로 따라 했잖아요.
0: 시켰는데 따라하셨나요?
1: 네.
3: 저도 모르게 나와버려가지고.
1: 그렇게.
0: 그렇죠. 네, 다들 많이
3: 나도 할
0: 친해지신 듯
3: 거예요.
0: 싶습니다. 자, 어떤 곡인지 궁금하실 텐데 최대성님의 바람처럼 불꽃처럼 하이라이트 들어봅니다.

0: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최대성님, 만약에 내 노래를 다른 경연자에게 줘야 한다면 파이널에 올라온 8명 가운데 누가 가장 어울릴까요?
1: 헤이야 헤이야 헤이야.
2: 아이 뭐 누가
1: 바람처럼
2: 잘 어울리긴 한데 저보다는 또 아닌 것 같고.
1: 아이 그쵸. 네,
2: 저는 좀 개인적인 기준으로 조금 네. 이제 템포도 있고 네. 뭔가 이것도 퍼포먼스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영인 씨가 조금 하면 잘 어울릴 수도 있겠다. 한번 해보시죠.
3: 영일이 형한테
2: 한번 해보세요.
4: 헤이야 헤이야 헤이야.
2: 잘한다. 잘한다.
3: 왜 제가 부를 땐 튠을 안 깔아주시고 제가 부를 땐 튠을 안 깔아주시고
0: 리벌브를.
4: 근데 사실 네. 제가 처음에 선곡 고민할 때 이 노래도 함께 고민을 했었어요.
0: 오, 그랬어요. 오~
4: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 노래도 대성 씨가 고민을 했었다고
2: 서로 들었거든요. 둘이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0: 두 분이 추구하시는 방향이 좀 비슷하신가 봐요.
2: 네.
1: 또 같은 검은색.
0: 네네. 네. 아, 저희가 또 오늘 아 저는 이 네 분을 모시고 새로운 걸 알았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말씀이 많은 분이시구나.
2: 아, 죄송합니다.
0: 경연 때는 긴장하셔서 제가 질문해도 대답을 너무 짧게만 하셔가지고 그러신 줄 알았더니 진작에 이런 토크쇼를 한번 마련할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네. 자 질문 타임 전에 저희가 다음에 질문 타임을 준비했는데 그 전에 안내 멘트 한 번 더 드립니다. 내일 드디어 인생은 오디션 최종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파이널인 만큼 청취자 여러분 직접 모시고 오픈 스튜디오로 진행하는데요. 방송 1시간 아닙니다. 2시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함께합니다. 파이널에 올라온 8명의 경연자 전원 플러스 인순이, 조항조, 양지은님 플러스 알고 보니 혼수 상태도 함께하고요. 근데 라디오 스튜디오 공간이 너무 크지 않기 때문에 청취자분들은 15팀 총 30명 정도만 모실 수 있습니다. 1인 2매 즉 한 분이 신청하시면 동반 한 분과 함께 오실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바로 내일이기 때문에 지금 신청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오늘 바로 안내 전화를 받으실 수 있는 분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문자에는 성함과 함께 오실 분 그리고 내일 꼭 함께하고 싶은 이유를 적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신청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정하겠습니다.

0: 하겠습니다.
1: 깜빡하지 마세요.
2: 오, 야, 야.
0: 자, 이렇게 저희가 안내 말씀 드리면서 인생은 오디션 신곡 미션에서 발표한 신곡들 30초씩 한번 쭉 들어봤는데 모든 노래 음원 사이트에 노래가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그러나 네.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인 메롱에서 스트리밍 점수만 집계가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인생은 오디션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쭉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름하여 질문 타임. 제가 질문을 드리면 돌아가면서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처음 제작진에게 편집도 보정도 없이 라디오 생방송으로 트로트 경연을 한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 솔직히 나는 어떤 기분이었다? 자, 어느 분부터? 지영일님부터 대답하실까요?
3: 아,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퍼포먼스 없이 노래를 불렀던 기회가 그냥 아예 없었었기 때문에 이제 저를 평가하시는 분들에게 나 노래도 된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었던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네. 자, 최대성님.
4: 저는 이제 오디션을 계속 봤는데 방송 프로그램에서 계속 이제 편집도 많이 되고 안 나오다 보니까 생방송? 이거 딱 나한테 기회인데 한번 진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보자 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됐는데 또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0: 네, 박민수님 어떠셨어요?
1: 이게 실시간으로 무보정, 무편집, 특히 무보정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가수의 심장을 좀 뜨겁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 뜨겁지.
1: 정말 진짜 모두가 잘하시지만 너무 잘하시지만 진짜 무보정으로 노래로 한번 승부해보자 라는 그게 좀 많이 컸었던 것 같아요.
0: 그러셨군요. 문초희님 어떤 기분으로 참여하셨어요?
5: 저는 사실 처음에 너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컸고요. 왜냐면 제 인생에서 첫 오디션이다 보니까 무보정, 무편집 말고는 저는 뭐 따로 보정 편집을 돼 있는 방송을 나가본 적이 없어서 그냥 너무 신박하고 재밌다. 네, 저는 그냥 즐겨야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3: 와,
5: 것 같아요.
3: 본인 실력에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무보정, 그러니까. 무편집인데 아이고, 재밌다 아이고. 그래.
5: 말씀이십니까?
0: 자, 그렇다면 이 질문도 한번 드려봅니다. 각자 10주 동안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 언젠지 한번 떠올려보세요. 이유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영일님 어떤 순간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3: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한두 달 전부터 일본 스케줄이 정해져 있었던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오늘 라디오를 하고 내일 일본 갔다가 다음날 돌아왔던 스케줄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런 스케줄을 하면서 아, 나 좀 연예인 된 것 같은데? 나 뭐 좀 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0: 네. 뭔가 그죠? 오디션을 네. 참여하고 있지만 약간 네네. 뿌듯한 마음.
3: 네.
0: 자, 최대성님.
4: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였죠. 어제 결승 마지막 무대 때가 가족들 생각이 또 너무 많이 나고
0: 네.
4: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지라는 생각이 그 계속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스쳐가더라고요.
0: 네.
4: 그래서 진짜 정말 즐겁기도 했었고
0: 네.
4: 뭐 힘들기도 했었고 좀 슬프기도 했었고 했는데 너무나 좋았던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
0: 지금도 생각하니까 눈물 나세요?
4: 네. 또 약간 조금
1: 붉어지셨어요.
0: 네. 어제 안 그래도 제가 그 따님 말씀을 여쭤보면서도 노래 전에 너무 슬프게 MC로서 만들면
4: 그러니까요.
0: 안 되는데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또 따님이 들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라는 생각.
4: 제가 그러나 전화를 했어요.
0: 네.
4: 전화했더니 아빠 방송 나온 거 봤어? 했더니 대답은 안 하더라고요. 못 봤대요.
0: 네, 예, 너튜브로 다시 볼 수 있으니까요.
4: 다시 보여주려고요. 집에 가서.
0: 네. 박민수님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셨습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1: 저는
0: 네.
1: 많은데 또 영일이 형이 옆에 앉아 있으니까
0: 네.
1: 같이 인생 창가를 불렀었을 때가 기억이 나요. 그때 정말
4: 됐지.
1: 많은 대화를 맞아. 하기도 했었고 화음도 맞춰가면서 처음으로 목소리 합을 맞췄었었는데
0: 네.
1: 그때 형이랑 정말 연습도 재밌게 했고 인생 조언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게 좀 기억이 많이 났습니다.
0: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큰 감동이었습니다. 문초희님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5: 저는 첫 라운드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사연을 읽을 때 자꾸 눈물이 나서 노래를 먼저 했었잖아요.
0: 맞아요.
5: 그래서 저라는 존재가 저라는 가수가 있다라는 거를 처음 또 소개하는 첫 라운드가 저는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0: 아, 맞아요. 저도 기억에 납니다. 자,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행복한 상상 한번 해봅니다. 내가 내일 만약에 1등을 해서 상금 5천만 원을 받게 된다면 난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싶을까? 자, 지영이님.
3: 아, 일단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뺄 거 다 빼면 얼마 안 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드리긴 좀 애매할 것 같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인이어가 3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4: 아이고.
3: 그래서 다른 가수분들처럼 좀 좋은 인이어를 한번 구입해 보면 좋지 않을까.
0: 가수로서 욕심 날 수 있죠.
3: 조건.
0: 네. 최대성님.
4: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베푸는 걸 좀 많이 좋아해서

0: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고마움 이번에 오디션 때 진짜 많이들 도와주셨어요. 문자 투표도 그렇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베풀어서 좀 선물을 좀 보상으로 좀 드리고 싶고
1: 네.
0: 또 가족들한테도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용돈도 좀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1: 베푸시는 날 저희 제작진도 불러주세요.
0: 예,
1: 농담입니다.
0: 1등이 하면
1: 아니요, 1등 네, 네, 행복한 네. 상상이니까요. 네. 박민수님.
2: 일단 저는 저희 가족들한테 이제 어느 정도 드리고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마장동으로 가서 모든 부위의 소고기를 구워 먹을 생각입니다.
3: 모든 부위.
2: 예, 예. 제가 아직 못 먹어본 뭐 꽃갈비살이나 있잖아요. 새우살
4: 비싼 거.
2: 네, 비싼 거.
4: 얼마 안 나오는 네. 거.
1: 박민수님 근데 다이어트 중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2: 다이어트 중인데 만약 1등을 하게 된다면 너무나 기쁜 날이잖아요. 그리고 고기만 먹으면 살 안 찝니다.
4: 소고기, 소고기는 네. 살
2: 고기만
4: 안 쪄,
2: 먹으면
4: 소고기
2: 살 안 쪄. 거기에 밥을 곁들여 먹는 순간 살이 찌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1: 여러분 다 들으셨죠? 민수님 만약에 1등 하시면 마장동에서 모이시는 겁니다.
0: 아, 예. 아,
4: 그냥 민수 1등 하는 걸로 하죠. 고기 먹고 싶은데.
1: 문주희님. 네.
3: 저는 일단 지금 제가 원룸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보증금을 조금 더 올려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다라는 네, 너무 현실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1: 근데 네.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필요한 사실 네. 수입니다. 그렇죠.
2: 네.
1: 맞습니다. 네 분 모셔서 사실은요 더 많이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그러니까. 2부에 또 네 분이 기다리고 계시고 저희가 1시간 생방송이라 아쉽게도 이제 저희가 함께 나누는 토크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4: 안 돼요.
1: 너무 아쉽지만 저희는 또 내일이 있으니까 내일도 말씀을 어느 정도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을 기약해보면서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내일 오픈 스튜디오로 청취자분들과 함께 라디오를 진행합니다. 1시간 아니라 2시간, 4시부터 6시까지 파이널 올라온 8명의 경연자 전원과 인순이, 조항조, 양지은님, 알고보니 혼수 상태 함께합니다. 자, 청취자분들 15팀 초대하고 총 30명인데요. 1인 2매 한 분이 신청하시면 동반 한 분과 함께 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안내 전화 받으실 수 있는 분만 #1035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네 분을 보내드립니다. 지영일, 최대성, 박민수, 문초희님 나와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
0: 감사합니다.
1: 내일 우리 마치 시상식이지만 즐기면서 마지막 행복을 함께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 네.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2부에서 김중현, 송민경, 공훈, 재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분을 모시고 2부 이어갑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일사병과 열사병 둘 다 온열 질환이지만 다르죠. 어지럼증을 보이는 일사병은 쉬면 회복되지만 쉬지 못하면 의식이 흐려지는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만일 누가 온열 질환 증세를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건 체온을 낮추는 거니까요. 시원한 곳으로 옮겨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고 찬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세요. 또 의식이 흐리다면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무더운 날 핑 도는 어지러움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타 국민 스타 자비니 모두의 스타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타 부담 없는 헤드 스타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타 자비니
1: 스타.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과부

줄린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린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이곳은 SBS 러브 FM 인생은 오디션이고요. 오늘은 모든 경연을 마친 파이널 진출자 8명과 파이널 토크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내 먼저 드립니다. 내일 인생은 오디션 최종 결과 발표 있는 날입니다. 파이널인 만큼 청취자 여러분 직접 모시고 오픈 스튜디오로 진행합니다.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생방송이고요. 파이널까지 올라온 8명의 경연자 전원 그리고 인순이, 조항조, 양지은님, 알고 보니 혼수 상태까지 함께합니다. 저 이상미와 김현진 아나운서가 진행을 하고요. 라디오 스튜디오 공간이라서 공간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해서 청취자분들을 15팀, 총 30명 정도만 모실 수가 있습니다. 1인 2매, 한 분이 신청하시면 동반 한 분과 함께 오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로 내일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오늘 바로 안내 전화를 받으실 수 있는 분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문자에는 성함과 함께 오실 분 그리고 내일 꼭 함께하고 싶은 이유를 적어보내시면 됩니다. 신청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 통해서 선점하고요. 당첨되신 분들께만 개별적으로 연락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1부에서는 저희가 또 숨가쁘게 지영일, 최대성, 박민수, 문초희님과 말씀을 나눠봤고요. 지금부터 함께할 네 분도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노래도 춤도 에너지도 풀 충전 팔방미인 김중현. 상큼한 이미지에 진한 노래로 반전 한방 송민경. 정통 트롯 한 소절이면 게임 끝 공훈. 담담한 목소리로 가슴을 울리는 재하, 이렇게 네 분을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환영합니다. 자, 제가 네 분 이름을 이렇게 소개를 쭉 해드렸는데 스튜디오에 경연자 네 분이 딱 들어오셔야 사실은 맞는데 네네. 지금 재하 씨께서 지방 스케줄 조율이 힘들어서 아직 스튜디오 도착 전입니다. 광명역 도착하셨고요. KTX 타고 급하게 오셔가지고 지금 서부간선터로 타고 달려오면서 아마 라디오를 듣고 계실 거예요. 네, 재하님 많이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오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재하 씨를 기다리면서 재하 씨 없는 상태로 일단 2부 토크 먼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각자 자기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김중현님.
3: 네, 안녕하세요. 평생 노래하기 위해 제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가수 김중현입니다.
0: 네,
3: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왜 웃으세요?
3: 아니요, 아닙니다.
0: 예. 네네네. 자, 송민경님.
4: 네, 여러분들을 평생 노래로 치유하고 싶은 도파민경, 비타민경 가수 송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공훈님.
5: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년만년 사랑받고 싶은 가수 공훈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아, 확실히 근데 저희가 네. 경연 스튜디오 아니고 이쪽 라디오 스튜디오에 또 이미 조금 다 친해지셔서 이렇게 함께 모이니까 분위기 자체가 아예 다르네요, 이전이랑. 그렇죠?
4: 네, 저희가 또 얼굴이 폈어요.
5: 입 안에 침이 가득한 것 같아요.
4: 원래는 바짝바짝 말랐는데.
0: 그러니까 중현 씨 소개하시면서 웃은 것도 마음이 좀 편하신 것 같아요.
3: 너무 편해요.
0: 그렇죠?
3: 이렇게 평화로워도 되나 싶고.
0: 기다리시면서 1부에 나오신 분들 자기 PR 하신 거 들으셨죠?
5: 아, 좋습니다.
0: 네. 아,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단 잘할 수 있는데 뭐 그랬던 분 기억나는 거 나는 분 있으세요?
5: 아, 저는 없어요. 정말 왜냐하면 그 시간이 아무리 해도 조금씩 남는 거예요. 그래서 와, 영일이 형님 어떻게 저렇게 다 외우셨지?
0: 그죠.
5: 그래서 저는 그 공은 다른 분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4: 공은 공은.
5: 소름이 돋았네요.
0: 아니. 경연자분들이 이런 농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4: 맞습니다.
0: 사실은 다 재밌고 귀여운 분들인데 그간 얼마나 긴장을 하셨을지 제가 마음이 좀 아파요. 오늘 되니까. 자, 어쨌든 경연은 다 끝났습니다.

0: 남았고요. 네. 내일 결과만 남아 있습니다. 현재 심정을 딱 하나만 고른다면 어느 쪽일까요? 후련하다, 초조하다, 기대된다, 뭐 기쁘다, 아니면 아예 뭐 마음을 놨다. 아하. 자, 김중현님 어느 쪽일까요?
1: 기대. 네, 오, 기대.
0: 오, 기대 좋아요. 성민경님.
2: 네. 저도 좀 기대되는데. 후련하면서 기대되고.
0: 네. 그래요? 공은님은 어떠세요?
3: 아쉽다가 좀 있어요.
0: 어떤 부분이요?
3: 약간 조금 더 경연을 해도.
4: 무슨 소리?
3: 좋을 것 같다.
0: 정말요?
4: 말도 안 되는 소리. 약간
0: 이 피말리는 경연을요?
3: 그래도 끝나고 났을 때 그 후련함이 운동할 때 고통을 참았다가 딱 편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어찌 보면 약간 이게 중독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2: 자 보세요, 우리가
3: 라이브로 나가다 보니까
2: 다른 걸로 또 할 수
0: 있겠습니다.
2: 경연이 아니고 다 같이.
0: 공은님은 나중에 저랑 따로 말씀하시죠. 자, 네 분의 신곡도 저희가 한번 만나봐야 되는데 일단 제이 씨가 안 계시기 때문에 말씀은 세 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밤 12시까지의 스트리밍 점수가 최종 결과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오늘 남은 시간까지 청취자분들의 응원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노래는 모든 음원 사이트 공개돼 있지만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인 메롱 스트리밍 점수만 집계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자 신곡 소개 한번 가봅니다. 진행 방식은 1부와 똑같습니다. 30초 초침 드리고요. 그 안에 여러분 하고 싶은 PR 충분히 하십니다. 30초 초침 끝나면 바로 폭탄 터지고 마이크 내려집니다. 그리고 곡 소개 뒤에는 녹음 과정을 담은 뮤직비디오 영상도 나가니까 궁금하시면 꼭 고릴라 앱 깔고 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곡 PR은 공우님부터 가볼까 합니다. 자, 공우님 준비되셨을까요?
3: 갑자기 긴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0: 30초 PR 출발합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천년만년 공훈입니다. 제 노래 천년만년 소개는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래도록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으실 수 있을 정도로 또 재밌는 가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똥 그리고 땡감. 조금 약간 멀리하고 싶은 가사이기도 하지만 이 노래를 듣고 행복해지신다면 개똥밭에 굴러도 좋고 땡감을 먹어도 정말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금은보화. 30초가 기네요. 짧네요.
0: 금은보화에서 끝났어요.
3: 금은보화도 필요 없다. 아파트도 필요 없다.
0: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저는 오로지 지금 땡감이랑 개똥만 기억이 나는데
3: 그쵸.
0: 어쨌든 기억나는 가사가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3: 맞습니다.
0: 자, 어떤 노래인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저희 하이라이트 준비했습니다. 공훈의 천년만년 듣고 옵니다.

0: 아우 깔끔합니다.
1: 어, 화면이 잘 나왔네요.
0: 어, 그러게요. 그게 되게 멋있죠.
1: 네네. 그러니까.
0: 어, 공우님 만약에 네. 내 노래를 다른 경연자가 불러야 아하. 한다면 이번 파이널에 올라오신 8명 가운데 누가 부르면 가장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1: 저는 이 도입부가 좀 중요한 노래인 것 같아서 네. 딱 쏘고 나가려면 우리 문초희 누나가 아~ 잘 어울리실 것 같다라는 아~ 생각이 네. 가장 들었습니다.
0: 어, 목소리에서 어, 말씀하시니까 또 연상이 되기도 합니다.
1: 그리고 또 남성분보다는 여성분이 불렀을 때 다른 매력이 또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누나가 좀 부르는 게 좋을 것 같다.
0: 어, 밖에서 아마 듣고 흐뭇하실 네네. 텐데
1: 어, 웃고 계실 거죠.
0: 자, 네. 공우님 노래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원래 재한님 피할 시간인데 재한님 오시면 하도록 해보고요. 바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송민경님 피할 시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자, 송민경님 30초 피할 시간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네.
2: 바보 같은 나는 솔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파민이 쫙 생기는 그런 노래예요. 어, 지금 전국에 계신 모든 솔로분들, 그리고 솔로셨던 분들, 앞으로 또 혹시라도 솔로이실 분들, 그리고 또 커플이신 분들도요, 어, 중독성 있는 멜로디 때문에 계속 듣고 싶어 듣고 싶게 되는 노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어, 지금 바로 멜롱 스트리밍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콘서트에서 신나게 놀고 네, 싶어요.
0: 네, 놀고 싶어요. 잘 들었습니다.
2: 어, 아니 이게 짧네요.
0: 어, 어 그래요? 또 짧게 느끼셨어요?
2: 네, 콘서트 너무 하고 싶어요.
0: 어, 네. 저도 바랍니다. 저도 무대에 서신 모습 보고 싶은데 자, 송민경님 말씀하시는 나는 솔로 어떤 노래인지 하이라이트 듣고 오겠습니다.

0: 아, 뮤직비디오 표정으로 상당히 끼를 부리셨네요. 네. 아, 역시나
1: 너무 예쁜, 잘 어울려요.
0: 어, 예쁜 분은 예쁩니다. 아이고. 자, 송민경님. 네. 어떤 자리에서 내 노래를 불렀을 때 관객들 반응이 가장 뜨거울 것 같으세요? 오. 뭐 회식 자리, 행사장, 콘서트, 노래방 여러 가지 있잖아요.
2: 사실은 전 모든 자리에 어울리는 것 같아요.
0: 아, 욕심쟁이.
2: 아, 들켰어요? 행사장에 가도 여러분들이 많이 따라 부르실 수 있고 또 솔로 할 때 만세 이렇게 외쳐주실 수도 있고요. 네. 노래방에서도 어, 이 노래는 유쾌하니까 맥주 한 잔 딱 하고 아. 누구라도 좀 흥겹게 부를 수 있지 않나.
1: 솔로인 분들. 어.
2: 네, 솔로인 분들이 아니시더라도 좀 유쾌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0: 네. 네. 욕심쟁이. 노래 홍보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시간 김중현 님의 30초 신곡 PR 시간입니다. 준비되셨을까요?
3: 네.
0: 자, 가봅니다. 30초 주세요.
3: 안녕하세요. 어, 제목은 토끼와 거북이라는 참 동화 같은 제목을 가진 경쾌한 트로트 곡이고요. 어, 굉장히 꿈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는 거북이의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살짝 제가 보기에는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 삶에 지치신 분들이 토끼와 거북이를 한번 들어보시면 얼마나 많은 위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음원 많이 플레이 해주시고요. 스트리밍 많이 해주시는 분들은 오늘보다 내일 더 이뻐지십니다. 고맙습니다.
2: 와, 와, 딱 맞췄어.
0: 와, 와. 아, 마지막 멘트 스트리밍 오, 하면 예뻐진다. 와. 이런
3: 네, 오늘보다 멘트까지. 내일 더 이뻐지신다.
0: 야,
1: 오, 또 하나 배웠네요.
0: 귀가 솔깃해집니다. 어떤 노래를 홍보하신 건지 김중현님의 토끼와 거북이 하이라이트 갑니다.

0: 네, 시원합니다. 바다로 간다. 자, 김중현님. 예. 솔직히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본인 노래 스트리밍 얼마 정도 하신 것 같으세요?
1: 저 지금도 틀어놓고 온 것 같은데. 아니, 그 저 응원해주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지금 뭐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해주고 계시잖아요, 스트리밍을. 그래서 네. 이게 아 저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열심히 돕는 마음으로 네. 제 거 많이 하고 있어요.
0: 아 그럼요, 자기 노래 자기가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맞습니다.
2: 가방 속에서 무슨 소리가 계속 나는 것 같더라고요.
0: 자, 홍보는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스트리밍 응원에 맡기겠습니다. 네 분과 지난 10주 저희가 함께 해봤는데 그거 한번 같이 한번 돌아볼까 하는데요. 이 질문 공통적으로 한번 드려봅니다. 네네. 10주 동안 매주 라이브로 경연을 했더니 내가 정말 성장했구나 하고 느낀 그 순간이 딱 있었을 거예요. 그건 언제였을까요? 김중현님.
1: 성장이요. 네. 이게 참 어려운 게 매번 제가 식은땀을 많이 흘리지 않았습니까?
0: 많이 현장에서. 흘리셨죠. 맞아요.
1: 그 식은땀이 났을 때 제가 성장한
0: 매 순간 땀과 함께 나는 성장하였다.
1: 그렇죠.
0: 좋아요. 어제보다 좋아요. 성장했겠다. 좋아요. 나는 약간... 땀과 함께 성장하였다. 예, 더웠던 게 아니다.
1: 예, 더웠던 건 예. 아닙니다.
0: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송민경님.
3: 저는 우리 중현님은 땀과 함께 성장을 했고 저는 긴장과 함께 성장.
0: 눈물. 송민경 씨 눈물과 함께.
2: 아, 맞네.
3: 그렇게 눈물이 나요.
0: 눈물. 목이...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땀과 눈물이 사실 우리의 이 노력의 표현이잖아요. 네. 자, 여러분 말씀드리는 순간 재하 씨가 SSH를 통과하여서 지금 급하게 뛰어서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오실 예정입니다. 왜냐면 재하 씨도 신곡 PR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2: 그럼요.
0: 네, 자 재하 씨 숨 한번 돌리시고 편안히 들어오시도록.
2: 제가 좀 마중 좀 나갈까요?
0: 아닙니다. 아닙니다. 공훈 씨께 제가 이걸 여쭤볼 시간이거든요. 네. 공훈 씨는 내가 성장했구나 하는 순간 언제였어요?
2: 저는 매번 라디오에서 노래를 부르는 게 항상 떨렸습니다. 근데 경연을 하다 보니 조금은 알겠다. 적응을 좀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다음부터 라디오에서 하더라도 이만큼 떨리진 않을 것 같아요.
3: 계속 다음을 외치시네요.
0: 그러니까요. 공훈님은 네. 왠지 시즌2 또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뭔가... 시즌2 한다면?
2: 아 정말요?
0: 네.
2: 너무 떨릴 것 같습니다.
0: 네. 잘 들었습니다. 세 분의 네. 의견. 자, 재하 씨 들어오실게요. 어서 오세요. 이게 이야. 여러분 진짜 100% 무보정 생방송이라는 거예요.
4: 네 맞습니다.
0: 재하 씨가 지금 얼마나 뛰어왔는지.
3: 아니 얼굴 살이 쪽 빠지셨어요.
4: 네 정말 제가 지방에도 마중 나가고 와가지고

0: 예, 좀 많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 어, 아닙니다. 자, 네. 여러분, 재하 씨께서 오늘 스케줄을 빡빡하게 마치고 급하게 KTX 기차로 지금 뛰어오셨습니다. 아, 숨 네. 한번 돌리시고. 네. 자, 재하 씨 혹시 뭐 물 한번 드시겠어요? 아, 물, 예, 어, 물 여기 좀... 새거 네. 있어요. 아, 예. 어, 네. 물 한번 드시고.
2: 야.
1: 아우, 안 그래도 잘 떠시는 분인데 얼마나 긴장하셨을까 걱정도 네. 됐습니다. 어쨌든 시간 안에 오셔서 너무 다행이고요.
0: 예, 예.
1: 재하 씨 먼저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지방에서 지방 분들과 마중하고 또 여기서 예, 겨우겨우 도착한 연착으로 인해서 연착 걸 타서 도착했어요.
1: 아, 차가 연착됐군요. 예,
2: 행운이었네.
0: 예, 연착된 게 오히려 행운이었어요.
1: 네, 저희 모두 기다렸습니다. 환영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 자, 그러면 재하 씨 오셨기 때문에 저희 질문 시간 잠깐 멈추고 네. 재하 씨 노래 신곡 네. PR을 하셔야 돼요.
0: 그렇죠, 맞습니다.
1: 저희가 30초 드리면 30초 네. 안에 빠르게 말씀하시고 지나면 폭탄 터집니다.
0: 아, 네.
1: 네, 그리고 뮤직비디오랑 노래도 한번 들어볼 테니까 네. 지금 준비되셨을까요?
0: 아, 준비됐습니다.
1: 자, 30초 PR 시간 드립니다.
0: 네, 이 마중이라는 노래는요 정말 저의 재하의 감성을 통해 가지고 제가 열심히 부른 노래인데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노래가 아주 감성 발라드 아주 듣기가 좋기 때문에 지금 요즘 여러분들 스트리밍을 많이 또 해주셔야 되거든요. 제가 진짜 아무 말이나 하는 이유는 정말 지금 KTX 타고 멀려가지고 제가 제대로 PR을 못한다는 점 예,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제가 말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트리밍을 해주셔야지 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말로 말씀을 드려도 잘 못 알아들으시고
3: 머리가 너무 안 돌아가는
1: 거
4: 숨을 참기가 예, 너무 힘들어요.
1: 네네 잘 들었습니다. 자, 재하 씨 지금 얼굴이 상당히 창백한데
0: 예, 예.
1: 자, 재하 씨 본인 노래 한번 네. 들으시면서 숨 한번 고드시면 될 것 같아요.
0: 아, 알겠습니다.
1: 재하님이 여태 지금 PR하셨던 재하의 마중 하이라이트 영상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0: 간다 간다 간다 하더니 KTX 타고 가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1: 화면 속에 형도 좀 힘들어 보이네.
2: 그러니까.
1: 네,
2: 그러니까. 마중 나가게 만드는
0: 네네 네. 아유. 자 여러분 진짜 리얼 생방송입니다. 네. 자 그러면 재하 씨 오셨기 때문에 공통 질문 다시 한번 제가 새로운 걸로 드릴게요.
2: 아 네네.
0: 자 들으시고 한 분씩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약 내가 내일 1등을 했어요. 상금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행복하시죠? 받으면 뭘 가장 먼저 하시겠습니까? 자 김중현님부터 여쭤봅니다.
3: 저는 진짜 엄마한테 바로 입금할 거예요. 오 리얼.
0: 네. 아 너무 효자시네요.
1: 가족의 품으로.
0: 네.
1: 오늘부터 형의 친동생을 하도록.
4: 저는 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식구가 많이 생기셨습니다.
3: 내 주의자들 진짜.
0: 자 공은님.
5: 네네.
0: 5천만 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5: 저는 지금 당장 앞에 소고기집에 제작진분들과 우리 멤버들 다 같이 그냥
0: 진짜요?
5: 크게 한 턱
0: 밖에서 작가님들이 좋아하고 계십니다.
4: 지금 눈이 반짝반짝해.
5: 고민하는 걸로 바꾸겠습니다.
0: 아 위트가이네. 송민경님.
6: 네. 네. 아, 저는요 우리 가수들이 탑8 올라온 가수들끼리
0: 네.
6: M분의 1
2: M분의 1이요?
6: 네, 왜냐면은 다 같이 고생했고.
1: 야 좋은 생각이다.
6: 요즘에 야. 우리 가수들 행사가 조금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힘든 그렇죠. 시기라서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우리 아하. 우리끼리 껴드릴게요.
0: 제 눈빛 읽으신 거죠?
6: 네. 다 같이 나눌까?
2: M분의 9로.
1: 네. 좋아요, 좋아요.
6: 좋죠.
0: 아니 경연자 8명 말씀하시길래 나는 못 오는 거고 제가
6: 바로 읽었죠.
0: 눈빛을
6: 같이
0: 읽으신...
6: 고생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 한 명 더 뽑아서 10명으로 할까요?
0: 야, 오늘 보니까 저희가 행복한 상상이라 지금 네. 마음대로 막 말씀하시죠. 근데 기분 너무 좋다, 그렇죠? 네. 너무 좋네요. 자, 재한님.
2: 아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도 어머님께 좀 드리고
0: 네.
2: 회식비 남겨놓고
0: 예
2: 일부 하이브리드로 이렇게
0: 어머나
2: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야 네. 거의 뭐 이분들이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느낌으로 지금 공약 남발하시는 건 아니죠?
2: 맞습니다.
5: 저는 그냥 독식하겠습니다.
2: 그럼 어떻게
0: 근데 역시나 제가 느끼는데. 노래 경연 안 하니까 우리 너무 재밌다, 그죠?
2: 네,
0: 네 다들 너무 재밌네요.
4: 맞습니다.
0: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10주 동안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 자, 요거는 좀 빠르게 여쭤봅니다. 김중현님.
3: 저 그 2라운드에서 민경 누나랑 듀엣 했을 때 1등하고 한강 뛰었을 때

0: 전화 받
1: 그때 전화 받을 때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2: 아, 그것도 진짜 리얼 생방이었어요.
1: 정말 리얼 생방송이었고 그렇게 제가 면도까지 안 하고 화면에 나간 적이 얼마만이
0: 볼거리가 상당했어요.
1: 예, 정말 그래서
3: 생생했다.
2: 생생했습니다.
1: 예,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2: 송민경님.
4: 저도 똑같은 답인데요.
2: 그날
4: 2라운드에서 1등하고 그때 참 의지를 많이 했어요. 제가 동생이지만 그래서 정말로 경연이라는 긴장 없이 즐겼던 무대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마음에 탁 박혔어요.
2: 야, 함께할 같이 할 팀원이 있으니까 좀 더 마음이 편하셨나 봐요. 네. 공우님은 언제가 가장 기억 남으세요?
5: 저는 신곡 미션 때 알고 보니 온 수상태 작곡가님들 그리고 박서진
2: 맞아요.
5: 우리 선배님 사실 우리 심사위원분들께서 곡을 잘 만났다. 그리고 또 그 내용 중에 2절에 자동으로 따라 부르게 되더라. 이게 정말 저한테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네. 그 칭찬이 같은 업종에 계신 분들이 하는 칭찬이 제일 와닿잖아요.
5: 그건 거죠.
2: 맞아요. 네. 재한님 어떤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오늘 빼고
3: 오늘이 제일 두 번째로 이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저도 역시 팀전 했을 때 그러니까 저 혼자 하니까 너무 떨리잖아요. 워낙에 잘 떠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같이 듀엣을 하고 하니까 제가 또 화음 얹어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하모니를 맞춰갔던 게 의지도 많이 됐고 되게 좋은 무대를 만들었던 것 같아서 기억에 제일 남는 것 같아요.
2: 그날 듀엣 무대 하셨을 때 심사위원 두 분 인순이 선생님, 서조 선생님 그리고 저까지 다 눈물 흘리고 문태준 씨랑 재하 씨 두 분 다 엄청난 감동을 주셨었잖아요. 눈물바다 만들고 가셨잖아요.
3: 맞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렇게 됐네요.
2: 또 갑자기 또 이렇게 목소리 작아지셨어요.
3: 아니 칭찬에 조금 좀 그래가지고
0: 다들 듀엣 얘기를 하셔서 유리원정 누나 감사했습니다.
2: 리원정
0: 내 사랑 투유.
2: 듣고 계실 수도 있겠어요. 야 우리 너무 재밌다, 그죠? 시간이 아깝다, 시간이 아까워. 세상에. 이렇게 또 질문을 공통적으로 저희가 함께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 안내 방송 한 번 더 해드립니다. 내일 오픈 스튜디오로 청취자분들 모시고 진행합니다.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시간 아니죠 2시간 생방으로 함께합니다. 파이널까지 올라온 8명의 경연자 전원 그리고 심사위원으로 오셨던 인순이, 조항조, 양지은님 알고 보니 혼수 상태까지 함께하고요. 라디오 스튜디오라 공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청취자분 15팀 총 30명 정도만 모실 수 있습니다. 1인 2매 한 분이 신청하시면 동반 한 분과 함께 오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로 내일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오늘 바로 안내 전화를 받으실 수 있는 분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문자에 성함과 오실 분 그리고 함께하고 싶은 이유를 적어 보내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정하고요. 당첨되신 분들께만 개별적으로 연락드립니다. 샵 1035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옵니다. Walk it,
6: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7: 안전화.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 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8: 5 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2: 자, 1부부터 이어진 오늘 경연자분들과 함께한 스페셜 토크쇼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정말 내일 결과 발표만 남았네요. 지난 10주 동안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한 명 한 명의 무대를 함께 보고 듣고 응원해 주신 만큼 청취자 여러분들도 내일 결과가 진짜 궁금하실 것 같은데 과연 최종 탑5의 이름을 누가 올릴 것인가, 5명은 누가 될지 내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 생방송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2부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경연자 재한 님, 공훈님, 김중현님, 송민경님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3: 네.
2: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에 맞춰 오시느라 정말 수명이 단축되셨을 것 같은 재한님
3: 너무 죄송할 뻔했습니다. 진짜로 오늘 그래도 다행히 도착해서 얼굴 도장은 찍고 가서 너무
0: 좋아요.
3: 감사합니다.
2: 저희도 배울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하 씨 노래 PR도 하고 노래도 들었잖아요.
3: PR은 뭐 제대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0: 기억도 안 날까요?
3: 예.
2: 알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그리고 10월 둘째 주 주말 인생은 오디션 탑5에 오른 경연자들의

0: 콘서트 열립니다. 서울 NOL 노을 시어터에서 열릴 예정인 이번 콘서트에도 여러분 많은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이번 주 파이널 심사위원으로 함께하셨던 조항조님의 고맙소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부터 6시까지 생방송 잊지 마시고 오시고요. 인생은 오디션은 SBS 러브 FM과 글로벌 IP 플랫폼 기업 다나 엔터테인먼트 함께합니다. 이거 우리 외치면서 끝내겠네요. 인생은 하면 오디션 아시죠? 자, 지금까지 DJ 이상미였고요. 내일도 꼭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생은 오디션!
1: 감사합니다. 오!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0: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3: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4: 인쇄는 와우 프레스
5: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6: 사실은 말이야 그냥 뮤직 투나잇는 너라서 좋아. 오늘 밤에도 놀러 올 거지? 8시 5분 매일 기다릴 거야.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선일구조 필리폼.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님.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주세요.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취업이 잘 되는
1: 경복,
0: 잠재력을 전문가로
1: 경복
0: 4호선 캠퍼스
2: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2: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3: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편상욱입니다. 중국 극경 근처에 있는 네팔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갑자기 발생한 큰 홍수가 대규모 인명피해를 내면서 대체 이런 홍수가 왜 생겼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저도 뭐 영상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지구온난화로 제기된 네팔의 홍수 가능성, 오늘 준비된 목요 뉴스픽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4: 뉴스는 깊이 있게, 팩트는 직격으로. 편상욱의 뉴스 직격.
3: 네, 오늘도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35 열려 있습니다. 또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 게시판이나 유튜브 채팅창 이용도 가능합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마다 쓰제약.
2: 약국에서 만나요.

0: 아니야?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의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4: 워킷 워킷 안전화.
6: 레노.
7: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8월 한정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6: 르노.
8: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9: 1533-1566
8: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0: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1: 여러분의 마음에 바람을 불어넣어 드리겠습니다. 6시 저녁 바람 김창완입니다. 1시간 뒤에 뵙겠습니다.
12: 네, 목요일 뉴스픽 오랜만에 오늘 뉴스토마토 전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어서 오세요.
13: 네, 안녕하세요.
12: 자, 이 네팔의 대홍수. 네. 저도 화면 보고 깜짝 놀랐네요.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있어서 더 큰 걱정입니다.
13: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 최소한 168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1300명 넘게 실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피해 규모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국민 피해도 있는데요. 현재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 등에 있던 한국인 9명이 아직까지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정부는 외교부와 소방청, 경찰청으로 구성된 신속 대응팀을 현재 보내서 수색과 구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2: 네, 뭐 저도 화면 봐서 많은 시청 청취자 여러분들도 화면 보셨을 겁니다만, 이 하늘이 맑은데 네. 물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내려오잖아요. 원인이 뭐라고 밝혀지고 있나요?
13: 처음에는 뭐 사고 직전에 규모 4.4 정도의 지진이 있었던 만큼 뭐 지진 때문에 홍수가 난 거 아니냐 이런 설명이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미국 지질조사국이 분석한 결과 애초에 이 처음부터 지진으로 봤던 게 강한 진동, 그러니까 이게 대규모 산사태에서 나온 진동일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공개된 CCTV 영상들을 보면 정말 순식간에 건물들을 덮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 빙하에서 떨어져 나온 엄청난 양의 얼음과 바위가 계곡과 강을 막았다가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거대한 물살이 덮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빙하 붕괴와 이 대규모 산사태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12: 일단 기후변화가 이른바 자연재해 위험을 더 키우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13: 네, 단일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기후변화가 이런 위험성을 좀 높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히말라야 빙하는 2000년대 들어서 녹는 속도가 과거보다 2배 이상 빨라졌다고 합니다.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 그만큼 얼음과 이 바위의 구조도 불안정해져서 빙하 후에 물도 많이 차고 붕괴나 돌발 홍수 위험도 커지는데요. 특히 이번에 사고가 난 지역도 지난해 이미 범람한 적이 있고 상류에 아직 물길을 막고 있는 부분이 있어 서 추가 홍수 가능성까지 경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 네, 뭐 무엇보다 실종된 우리 국민 찾는 일이 시급할 텐데 대통령이 직접 나섰네요.
13: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 예정됐던 수석 보좌관 회의도 미루고 네팔 홍수 국민 피해 긴급 점검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또 내일 예정돼 있던 민주당 의원 초청 오찬도 수녀을 했는데요. 현재 9명의 한국인이 연락이 끊긴 상황인 만큼 무엇보다 국민 안전과 수색 그리고 구조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라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12: 네, 자, 잘 좀 빨리 한 분이라도 더 구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13: 네.
12: 쉽지 않을 것 같다. 어렵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계속해서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건의 당사자 장미란 씨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죠. 안타깝습니다. 좀 더 빨리 실종신고가 제대로 접수돼서 수색이 이루어졌다면 좀 식객에서 좀 시신이라도 좀 온전하게 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13: 네.
12: 결국은 이제 104일 만에 발견이 된 거죠.
13: 네, 오늘 그리고 국과수 부검 결과가 네. 나왔는데요. 국과수는 사인으로 목뱀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머리와 목뼈, 몸통에서는 뭐 타살을 의심할 만한 특이 골절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목불뼈 일부에서는 골절이 확인이 됐는데요. 문제는 시신의 부패가 매우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골절이 생전에 외력으로 생긴 건지 아니면 부패 과정에서 생긴 건지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당시에 착용하고 있던 장신구 그리고 휴대전화가 그대로 있었고 저항 흔적이 확인되지 않아서 범죄 피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유가족은 이 장미란 씨가 평소 해당 야자수 농장을 꺼려하고 무서워했다는 점 등을 들어서 스스로 그 장소까지 갔다라는 설명에 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0: 또한 해당 야자수는 카나리아라는 종으로 네. 알려졌는데요. 해당 종은 가시도 많고 줄기가 약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자 혼자 2m에서 3m 정도 되는 나무에 줄을 매는 게 과연 가능했을지 등이 아직까지 의문점으로 남는 상황인데요. 경찰도 휴대전화 포렌식과 DNA 감정 등을 진행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1: 네, 뭐 경찰이 혹여 수사하기 귀찮아서 혹은 책임을 피하려고 실종 허위 종결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고 이게 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네. 일단 사건이 만약에 타살이라면 경위를 밝히는 것이 또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자, 장미란 씨 사건뿐 아니고 지금 제주에서 계속 일단 실종 사고 또 시신 발견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0: 네, 맞습니다. 특히 장 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던 같은 경찰관이 다른 60대 남성 실종 사건도 비슷한 방식으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해당 경찰관은 이 남성과 연락이 됐고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가족들에게 설명했는데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됐고 이 남성 또한 실종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때문에 단순히 뭐 특정 경찰관 한 명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 제주 지역의 실종자 대응 자체가 좀 제대로 작동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불안과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도대체 이 담당 경찰이라는 분은 아니 못 찾으면 못 찾는 거지 왜 이렇게 통화를 했다 이렇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사건을 종결한 건지 전 그 범행의 의도가 전혀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0: 네. 뭐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하고 사건을 강제로 종결한 경찰관의 책임이 가장 클 텐데요. 해당 경찰관이 현재 구속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허위 종결을 시스템이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경찰 시스템 자체도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는 담당자가 상급자에게 사건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네. 있었지만 실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사건을 해제하는 전산 처리는 담당 경찰관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구조인데요. 말씀드리면 뭐 보고는 받지만 사실상 마지막으로 정말 이 실종자가 안전한지 확인했는지를 정산상 승인하는 이중 장치가 없었던 겁니다. 또 최근 제가 그 경찰과 관련된 업무를 했던 분께 들어보니까 네. 경찰 그 업무 포털 상에서 일정 기간 내에 사건이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빨간 불이 들어오고 그 불이 많을 인사 고과에 반영이 되는데 현장에서는 이 빨간 불이 늘어나는 게 네. 상당히 심적 압박이 강하다고 합니다.
1: 네, 뭐 정 기자 말처럼 이 경찰 한 명의 일탈로 보기에는 지금 시스템이 허술한 거 아니에요?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건 아닌가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실종 사건을 담당자 혼자 해제하지 못하도록 관리자 승인제를 도입하기로 했고요. 제주도는 공공 CCTV 영상 보존 기간을 60일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1: 네, 어쨌든 제대로 좀 동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한국은행이 오늘도 기준금리를 올렸군요. 네. 그래서 두 달 연속 인상이에요.
0: 네,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서 연 3.0%로 결정을 했습니다. 두 달 연속 인상인데요. 기준금리가 3%대로 올라선 건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만큼 한국은행이 지금 물가와 또 금융시장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런 의미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뭐 그런데 한국은행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더 크게 올렸잖아요. 금리를 올리면서 성장률도 상향했다. 이거는 우리 경제가 생각보다 괜찮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까?
0: 네, 올해 성장률 전망은 기존 2.6%에서 3.3% 무려 0.7%포인트 높였는데요. 역시나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로 꼽힙니다. AI 투자 확대로 반도체 수출과 설비 투자가 예상보다 훨씬 강하고 이런 흐름이 전체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판단에서인데요. 다만 여전히 반도체 중심으로만 쏠리고 있고 또 내수나 가계 부담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이나 해외 경기와 물가 불확실성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뭐 문제는 금리를 앞으로도 더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가능성 아니겠어요?
0: 네, 오늘 공개한 이 금통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보면요. 가장 많은 의견이 올해 말에는 3.25%를 예상했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3.5%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봤는데요. 다만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렸던 만큼 바로 또 올리기보다는 당분간 좀 금리 인상의 효과를 지켜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현종 총재도 향후 6개월간 완만한 인상세를 예상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차례 연속 인상을 했던 만큼 우선 효과를 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집값과 또 물가

0: 흐름에 따라서 다음 인상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뭐 해외 금융시장도 좀 보죠. 자, 우리에게도 이제 완전히 익숙한 젠슨왕의 엔비디아가 또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군요.
0: 네, 맞습니다. 2분기 매출이 962억 2천만 달러, 130조 원이 넘는 매출을 냈는데요. 1년 전보다 106% 2배 넘게 성장을 했습니다. 예상치도 훨씬 밑돌았고요. 게다가 엔비디아는 3분기 매출 전망도 1,080억 달러를 제시하면서 AI 투자 사이클이 아직 정점을 찍지 않았다라는 자신감도 보여줬습니다.
1: 자, 실적이 좋으면 당연히 주가가 오를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0: 네, 상당히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워낙 시장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엔비디아는 사실 매분기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내왔는데요. 처음에는 실적 자체는 좋았지만 또 메모리와 부품 가격이 오르면서 수익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 때문에 주가가 조금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젠슨왕 CEO가 AI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내년에도 강한 성장이 이어질 거라고 강조하면서 주가는 4~5%까지 반등한 채로 마무리했습니다.
1: 네, 엔비디아라는 금광에 이 곡괭이를 공급하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겠어요? 그 집들 직화가 꽤 좋았죠.
0: 네, 맞습니다. 오늘 역시 AI 반도체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면서 코스피도 물론이고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특히나 삼성전자가 1.72%, SK하이닉스가 오늘 2.49%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1: 네, 뭐 계속 좀 올라줬으면 좋겠군요. 자, 목요일 뉴스픽 뉴스토마토 전현주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네. 편상욱의 뉴스 직격이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1035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 게시판과 유튜브 채팅창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SBS 러브 FM 편상욱의 뉴스 직격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네, 정치권의 이슈를 담아 자세히 풀어보는 정담 토크. 전예현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강전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장동욱 대표가 취임 1년을 맞아서 당원주권 2.0 시대를 열겠다. 어제 당 세션을 내놨습니다. 자, 어떻게들 보셨나요?
1: 쇄신안이라고 네. 언론이 쓰기도 하고 본인도 주장은 하시던데 제가 보기에는 쇄신이 아니라 잘못하면 개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원주권 2.0이 되려면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여러모로 비판을 받았던 부분이 개선이 되고 당원들과 함께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토리가 돼야 되는데 네. 윤호개인 행보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성도 없고 그냥 당협위원장을 교체하겠다라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제대로 싸울 인재들로 당을 채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누구랑 싸우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현 정권이랑 싸우려면 실력을 갖고 국회의원들이 원내로 들어가서 조목조목 문제를 짚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의 반대파에 있는 사람들하고 싸우겠다. 혹은 국민의힘의 진정한 변화를 바라는 국민과 싸우겠다. 이렇게 평가돼서 굉장히 아쉬웠고 또 하나 짓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정한 보수의 맏형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보수의 어떤 설립위원회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 보수가 지향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토론이 돼야 됩니다. 예를 네. 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경제민주화를 얘기한 적이 있었고요. 복지국가에 대한 담론을 얘기한 적이 있었고 진보 보수를 떠나서 기후위기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인구가 줄어드는 시기에 모병제를 한번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 국민의힘 의원들 과거에 보수당 의원들도 했던 부분인데 그런 가치 정리 없이 그냥 당협위원장만 교체를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보수의 가치가 제대로 섰느냐라고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굉장히 아쉬운 안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0: 네, 강전의 대변인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2: 저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메시지가 나왔다라고 보고요. 이제는 장동혁 대표는 자신감이 가득 찼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 체제가 들어오고서는 당비를 내는 당원이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이제 당원들이 본인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천명 명한 어제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에 있어서의 중심을 저희 국민의힘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가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결국에는 이제 뭐 누구와도 함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한동훈 의원이라든지 이준석 의원 그리고 뭐 멀리 있는 뭐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유승민 전 대표 이런 분들과도 앞으로는 좀 교류하는 모습도 네. 보일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왜 한동훈 의원이랑 악수하는 사진 굉장히 크게 보도된 거 보셨죠? 네. 한 세 달 동안 한 번도 마주치는 일이 없었는데 활짝 웃으면서 악수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완전히 우위에 섰다라는 것을 스스로 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1년 동안은 계속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연임 얘기도 특히 최측근인 김민수 최고로부터도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연임 준비도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장혜영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이 태도를 보면서 지지 여부가 상관없이 장동욱 대표가 참 자신감이 붙었구나 이런 생각은 저도 했습니다.
3: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연임이라는 키워드를 저도 좀 주목을 하면서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기자회견이 사실 이제 1주년 기자회견이잖아요. 그리고 네. 당대표 임기가 2년이니까 이제 앞으로 1년 동안에는 총선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27년에 새롭게 뽑히는 당대표가 총선을 지휘하게 되는데 이 1주년 기자회견의 상당 내용이 2028년 총선에서 뭐 어떻게 하겠다. 네. 이제 이런 얘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당은 이제 내가 장악하고 있고
0: 접수했다.
3: 네, 접수했다. 그리고 이것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한 당원 직선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워너비 정청래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정청래 대표도 대표 시절에 이제 당원들에게 이제 1당원 1투표 이거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다시 연임을 도전했던 것처럼 이번에 자기가 대표였을 때 이렇게 당원 투표제를 만들어서 좀 더 자기가 체제를 공고히 하고 그리고 나서 연임을 하겠다라는 포석을 보여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요즘 눈에 띄는 게 또 안철수 의원의 태도 변화입니다. 자, 김기현 의원이 자, 이 과도한 당원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축을 옮겨야 한다. 뭐 이렇게 주장을 내놓으니까 안철수 의원이 또 바로 정면으로 반박을 했어요. SNS에 기억이 삭제되셨습니까? 누가 김기현 당대표를 만들었는지 있으셨습니까? 김 의원을 당대표로 만든 사람들이 바로 당원입니다. 자, 누군가의 복당을 위해 아랫목을 따뜻이 데워놓는 김기현 의원의 저 모습 당원들이 피눈물 흘리지 않겠습니까? 당원들은 뽑아 쓰고 버리는 휴지가 아닙니다. 뭐 팩트인 즉슨 김기현 의원이 이 국민의힘이 1인 1표자가 되면서 사실은 이 당원들의 표를 받아서 당대표를 하긴 했어요.
3: 그렇죠.
2: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의 뭐 당대표를 지명한 거죠.
0: 시켜준 거나 마찬가지죠. 네,
2: 이재명 대통령의 김민석 총리를 뭐 점찍었던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0: 그런데 김기현 의원은 자세를 바꿨고 거기에 네. 맞춰서 또 안철수 의원이 왜 자세를 바꿨다고 보세요?
3: 역시 서울시장 선거를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관점들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이제 과거의 스탠스가 완전히 역으로 뒤집힌 점이 좀 흥미롭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 안철수 의원은 물론 서울시장 선거가 내년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제 1심에서 워낙 높은 형량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대법원에서 뒤집기는 어렵다고 많이들 보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역시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제 유리하게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안정적이어 보이는 장동혁 지도부에 좀 줄을 서야 된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0: 일단 서울시장 선거가 내일 있을 거라고 내년에 있을 거라고 보시는 분들이 꽤 많군요.
2: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네. 그럴 리는 없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0: 공식적으로
2: 있습니다만
0: 그러지만,
2: 네. 예, 그래도 어쨌든 혹시 모르는 거고 서울시장이라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는 선거잖아요. 이번 지방선거도 사실상 저희 국민의힘이 대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도 완전히 패배했다고 하지 않고 민주당도 완전히 승리했다고 얘기 못하는 것은 결국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심을 가져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국민의힘도 대외적으로 뭐 공식적으로 준비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항소심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이제 뭐 플랜 도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0: 어쨌든 안철수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고 싶고 공천을 받으려면 이 장동혁 당대표하고 잘 지내야 되고 공천권이 일단 현재는 있으니까요. 뭐 그런 아주 단순한 논리로 봐도 괜찮은 건가요?
1: 저는 뭐 안철수 의원이 과거에 툭하면 이쪽 당으로 갔다가 저쪽 당으로 갔다가 정치 노선을 바꿔서 안철수 의원이 또 철수했다라고 네. 했는데 이번에 또 철수했습니다. 과거에 2022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앞 또 뭐라 그랬어요. 민심 반영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더니 이번에 또 말이 바꾼 겁니다. 왜 그런가. 본인이 뭔가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 서울시장 선거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 본선에 갈 수 있는데 그렇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내 경선이 굉장히 치열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일단은 현재 당의 주류 또 당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판단한 것 같은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정치 꿈과 정치인을 구분할 때 흔들리지 않는 철학,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정치를 하느냐를 놓고 보통 판단하는데 지금은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거치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0: 네, 여기에 또 김재섭 의원이 참전을 했어요.

0: 본갑이죠. 역시 자신의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말하는 당원이 누굽니까? 예? 상습적 말받기로 모자라 이제는 당원의 정체성까지 바꿔치기 합니까? 안철수 의원이 말하는 당원이 국민의당 당원인지 민주당 당원인지 알 길이 없으나 우리는 국민의힘 당원과 함께 더 큰 민심을 향해 가야 합니다. 자, 김재섭 의원이 또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 여기에 대해서 또 장동혁 대표 계속 이제 당협위원장 직선제 하겠다. 이게 뭐 사실 당원 2.0 시대의 핵심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당원 내 마음에 드는 당협위원장들로 이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구성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아요?
1: 근데 사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협위원장을 이제 책임 당원들에 네. 의해서 뽑는 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니죠. 이제 할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주로 그 당협 운영위원회 안에서 선출을 하고 그게 시도당에서 인정을 받으면 그냥 그게 확정이 되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를 뭐 당원들에게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비판을 받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네. 해요. 하나의 이제 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한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를 보면 이렇게 좀 이제 장동혁 지도부를 계속 비판하면서 밉상으로 구는 의원들 말고 다른 의원들에겐 영향이 없을까?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타겟으로 거론되는 의원들 이외에도 여러 중진 의원들이 이렇게 아예 전당적으로 물갈이를 하는 거는 좀 우려스럽다라는 입장들을 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당협위원장이 뭐 250명이 넘는데 네. 이분들을 뭐 다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고 일각에서 보기에는 뭐 이른바 미온털 바뀐 의원들 예를 들어서 뭐 배현진, 박정은 이게 송파남매하고 뭐 조금 전에 얘기한 김재섭 의원 이런 사람들 찍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던데요.
2: 이게 물갈이를 한다라고 하면 보통 굉장히 고여 있는 물 섞기 직전에 물을 빼고 새로운 물을 갈아넣는다 이래야 이제 개혁의 효과가 있는 것이고 네. 물갈이의 목적이 결국은 정치에 있어서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거나 정치를 쇄신한 대로 받아들여지는데 지금은 글쎄요 뭐. 물갈이 대상으로 거론되는 물이 좋은 물인지 썩은 물인지는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지만 문제는 고여있는 물을 내보내려다가 진짜 썩은 물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정말 국민만 바라보고 우리가 낡은 정치 관행을 깨고 돈 정치도 깨고 정치 신인들에게 문을 넓히고 인재를 영입하겠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오히려 여론이 엄청나게 지지를 해줄 거예요. 그런데 네. 지금 대다수 여론의 분위기는 반대파 축출하라는 거 아니냐라는 그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그 의구심은 이제까지 장동혁 대표가 보였던 징계 정치의 과정에서 보였던 문제점 때문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고인물 퍼내려다가 썩은 물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0: 당협위원장 이른바 물갈이가 지금 최고위에서 계속 부결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기자회견 보니까 이걸 포기할 뜻은 없다. 계속 추진하겠다는.
3: 최고위에서 부결이 된 건 아니고요. 그 이 지금 당협위원장을 당원 직선제로 한다는 것은 최고위의 의결 사항인데 네.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구했었던 거죠. 네. 근데 의원총회에서 반대 의견이 그렇죠.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번 주 월요일날 최고위에서 의결을 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네. 안건이 올라오지 않았고 장동혁 대표가 수요일에 1주년 기자회견을 한 다음에 월요일 목요일 최고위를 하니까 그 목요일날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예측들도 있었습니다만 1주년 기자회견 과정에서 약간의 속도 조절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방향 성에 대해서는 본인은 확고하다. 그런데 조금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250여 개 당협을 모두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정기국회 과정에서 저희 야당이 대통령과 여당을 상대로 싸워야 되는 게 많은데 이게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문제는 상향식 공천이고 이게 정말 당원 민주주의는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이게 단순히 당원의 마음을 떠나서 장동혁 지도부와 마음이 맞는 사람 이런 사람 고르려는 거 아니야? 이 의혹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실 의원총회를 할 때 장동혁 대표가 한번 의원총회에 출석을 해서 본인도 의원이잖아요. 이 취지라든지 어떤 식의 절차를 생각하고 있는지 네. 의원들에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겠다라고 보는데
0: 뭐 건강검진 받으러
3: 가셨죠. 맞아요. 가셨죠. 건강검진
0: 아무 때나 받아도 되는 건데 왜 하필이면 그런 중요한 의원 중에
3: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자리가 걸려있다 보니까 더 부정적인 의견으로 결론이 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보입니다.
0: 일단 뭐 비당권파에서 보니까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해서 또다시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또 나오기도 한데 예전만큼 뭐 그렇게 활발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러다가 장동혁 대표가 그냥 연임까지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측이 많이 나옵니다.
2: 장동혁 대표 체제가 이렇게 계속 곧 끝날 거다 했는데 지금 몇 달간 계속되는 네. 한 이면에는 장동혁 대표의 문제도 있지만 그 대표의 행태를 알면서도 비겁하게 숨어있는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다수의 행태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니까 장동혁

대표 행보를 적극 지지해서가 아니라 괜히 부딪혀봤자 나만 손해다. 다음 총선에서 일부 강성 지지층에게 좌표 찍기를 당해서 소위 말해서 여론에 의해서 공천에서 탈락하는 거 아니라는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사태가 이 소장파 멸종

0: 쪽은 아니고 그냥 뭐 천연 기념물 이렇게 몇 분 살아 계시잖아요. 예.
1: 그렇죠.
0: 정정하겠습니다. 천연 기념물 세트.
1: 말이 있으면 행동이 뒷받침돼야지 사실은 그 말에 힘이 좀 실리게 되는 건데 네. 뭐 장동혁 대표 사퇴론이 뭐 하루 이틀 일인가 네. 이제 듣는 사람도 좀 지겹다 같은 느낌이죠.
2: 1년 내내.
1: 1년 내내 네. 맞아요. 사실은 사퇴하라 온갖 일들을 하면서 사퇴하라.
0: 어제 장동혁 대표 얘기 중에 1년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1년 내내 나 잘 버텼어 이렇게 꿋꿋하게 뭐 그런 뜻인 것 같았어요 제가 듣기엔.
1: 그렇죠. 근데 그렇게 계속 사퇴하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것에 실력을 좀 덧붙일 수 있는 종류의 기획이라든지 아니면 당내 뭐 운동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하진 않고 그냥 말로만 사퇴하라 하니까 점점 더 약발이 떨어지는 건 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0: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오늘 연찬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한다고요?
2: 이미 오셨죠.
0: 오셨어요?
2: 그래서 네. 발언한 내용도 조금 아까 이제 속보로 나온 것을 보았는데 지도부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 체제는 오히려 강성보수 당원들께서는 조금 더 힘을 실어주실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신 것이 아닌가 싶고 저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오늘 오신 거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정씨 원내대표가요.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먼저 예방을 했어요. 예방을 한 이유는 지방선거에서 도와주셨다는 것에 대해 고마운 마음에 찾아간 거였거든요. 근데 지방선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판했던 거는 강성 지지층에게는 소구가 되겠지만 물론 투표장으로 나오시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중도층을 떠내려 갈 수 있다라는 지적들도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시점에서 정전시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갔다. 뭐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엔 본인 SNS에 박 전 대통령 시절에 뭐 대검 공안부장이었고 네. 그때 경남도지사였던 나에 대해 탈탈 털었고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던데 결국 정전시 원내대표가 중도보수에게 소구하기보다는 약간 1년 내내 있었던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한 피로감 있잖아요. 네. 그 포스트 장동혁으로서 강성 지지층들에게 소구하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그리고 오늘 이 연찬회까지 오시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네. 하거든요. 이게 과연 저희가 다음 총선에 있어서의 어떠한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 이런 거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행보인지는 조금 의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저 정점식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쉽게 얘기해서 섭외하러 간 건데 전 대통령 섭외할 때는 주로 당 대표가 가지 않습니까? 네. 원내대표가 간 것도 약간 이상하긴 했어요.
3: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의 중진들이나 의원들의 모습이 오직 자기 정치 네. 본인만 주목을 받으면 된다라는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건데 말씀해 주셨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팬덤이 일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그 일부도 사실은 영남이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 이른바 박정희 시대에 대한 향수가 있는 고령층이 아마 중심일 텐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수도권에 있는 중도라든가 정치 변화를 원하는 많은 국민들하고는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자기 정치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아무리 그래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모사하는 연찬회에 어떻게 헌정질서를 훼손해서 사법심판을 받은 전직 대통령을 부를 수가 있습니까? 이건 정말 긴 열전에 나온다고 해도 비판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윤호개인이 끝나는 것 같더니 그것도 끝내지 못하고 박어개인이 된다는 것은 이건 저는 국민에 대한 조롱이고 헌정질서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우리나라 정치 역사에서 정말 부끄러운 한 모습으로 기억될 모습이 오늘 국민의힘의 연찬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0: 네, 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와가지고 지도부를 주기적으로 뭉쳐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장동혁 대표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 정치적 인연은 별로 없어요.
1: 그렇죠.
0: 그런데 지난번에 장동혁 대표 단식할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와가지고 아주 이례적으로
1: 맞아요.
0: 그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바로 그만둔 거잖아요. 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이해는 맞아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1: 그렇죠. 네. 굳이 얘기하자면은 그렇게 말할 수는 있을 텐데,
0: 네.
1: 근데 사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뭔가 정치적인 인물로서의 유효 기간은 이미 끝난 인물입니다. 정치적인 평가는 끝난 인물이죠. 다시 뭐 선거에 나오거나 이제 이런
0: 그건 불가능하죠.
1: 네, 그렇게 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약간 상징적으로 어떤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싶고 영향력을 그래도 인정받고 싶은 종류의 욕망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뭔가 이 보수 정당의 어른으로 모시고 뭔가 네.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주거나 아니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주거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렇게 해달라고 해도 좀 삼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보수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0: 국민 통합을 위해서 나는 더 이상 탄핵당한 대통령으로서 나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선을 긋는 게 맞는데, 근데 이분은 뭔가 그리우신가 봐요.
1: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자체를 사실은 인정하지 않죠.
0: 그렇죠. 네, 네 맞아요.
1: 내가 뭘 잘못해서 탄핵을 당하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예.
0: 그렇죠. 명예 회복을 하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마음들을 장동혁 대표 지도부에서 잘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1: 자, 그럼 그 이용이 잘 되냐, 이 국민의힘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2: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근데 오늘 또 아까 제가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당에서의 화합도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밖의 적을 상대로 싸울 때 내부의 분열만큼 무서운 적은 없다.
1: 그건 뭐
2: 어떻게 보면 본인
1: 당연한
2: 탄핵 과정에 네. 있어서 느끼셨던 바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당에 대해서 지도부를 중심으로 하되 조금 더 넓은 형태 보수를 모두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라는 이야기도 어쨌든 보수의 어른으로서 말씀을 하신 거로 봐요. 그런데 이분이 오늘 내놓으신 메시지라는 것은 메시지보다도 사실은 오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한번 뒤돌아봐야 되는 지점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0: 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민심과 당심을 좁히는 데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이를 더 벌리는 데 역할을 하게 되실 거라고 봐요.
1: 네. 어떤 역할을 하실지 좀 민심을 좀 들어보면 알겠죠.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범여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 민주당 천준호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낸 배경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3: 역사 쿠데타이자 헌정질서 파괴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진숙 의원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5.18 민주화 운동을 매도하는 선동의 장이자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동조 세력의 광란의 장으로 변질시켰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결의안은 국회법에 따른 헌법 준수 의무와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위반한 국회의원 이진숙의 제명을 촉구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1: 네. 제명 촉구 결의안이 나온 이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3일에 국회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포럼을 개최했다 이런 혐의인데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나왔다 그래서 뭐 당장 제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2: 촉구죠. 그죠?
1: 촉구. 네, 촉구만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촉구 결의안이 나와서 의결이 된 것도 사실은 별로 그렇게 자주 있는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0: 이게 최초라고 네. 합니다. 헌정사상으로 사실 저희가 국회의원들의 여러 비행과 비리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명해야 된다.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데들까지는 많이 갔었어도 그걸 실제로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의결시킨 것은 네. 처음입니다.
1: 이렇게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제명안이 아예 통과됐던 적은 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서 뭐 YS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의원 시절에 제명이 됐던 적이 한 번 있죠. 자, 제명 촉구 당사자인 이진숙 의원 결의안을 가결한 데 대해서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진숙 의원의 입장도 들어보죠.
4: 제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있을 때 이재명에 밉보여서 17년 된 기관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진숙 표적법 17년 된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앴을 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한 발 더 나가서 말도 못하게 하는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습니다. 5.18과 관련된 것이면 말도 하지 마라, 토론회도 하지 마라. 대한민국을 인민민주주의, 민주독재, 민주 당 독재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1: 네, 자 이진숙 의원이 말도 하지 마라. 뭐 그래서 대한민국을 민주 독재로 만들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전현 부원장께서 하실 말씀이 아주 많을 것 같군요.
5: 이런 걸 한마디로 횡설수설이라고 합니다. 토론회를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말을 하지 말라고 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국회의원이 주도가 된 토론회에서 역사를 부정하거나 국가폭력 사태에서 피해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5.18이라는 것이 몇백 년 된 사건이 아니에요. 몇백 년 된 민주화 항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유족들이 살아계시고 피해자들이 5.18만 다가오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전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역사를 왜곡했다면 지금이라도 석고 대죄하고 본인 스스로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던 사람의 도리이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선거 앞두고 호남에 가서 정치 쇼 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0: 무릎 꿇고 눈물 흘릴 때 제가 주장한 게 뭐였냐면은 앞으로 5.18에 관련해서 망언하는 사람들은 아예 국민의힘에서 영원히 당적에서 제명을 하고 공천을 주지 않겠다고 의원총회에서 결의안을 한번 내면 어떻겠느냐라고 했는데 어물쩍 넘어가더니 선거 때 되면 눈물로 쇼하고 다시 이 생태가 반복되는 것. 이진숙 의원 같은 사람이 탄생하고 저런 망언을 하는 이면에는 분명히 국민의힘의 책임이 있다. 저는 이 점을 꼭 짚고 싶습니다. 네.
1: 정치쇼에 대해서는 네.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5.18을 너무 성역화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민영배 후보의 발언이야말로 정말 5.18 정신을 왜곡하고 훼손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5.18 기념식에 장동혁 대표가 직접 광주에 가서 참석을 하니까 그때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환영의 메시지를 저는 내줘야 됐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민영배 광주 전남 특별시장 후보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장동혁 대표가 광주에 오는 것은 이거 계란 맞고 피해자 프레임하러 오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발언이 언론에도 보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네. 당내에서 뭐 경고 메시지라도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 뭐 김민석, 뭐 송영길 이런 분들 당시에 그 NHK 사건 있었을 때 어떤 징계를 받았었는지 정말로 모르겠거든요. 이분들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5.18이 성역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도 스스로를 뒤돌아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0: 국민에게
1: 근데 이제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는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이렇게 국회 차원에서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먼저 정리를 했었어야 됐다고 봅니다. 이진숙 의원은 이 발언이 본인이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토론회에서 참석자가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게 본인의 입장이나 당의 입장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국민들께서는 이러한 발언을 할 것을 정말로 예상하지 못했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3천 명이 넘는 당원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다면 일단은 저는 윤리위에서 여기에 대해서 정식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정말로 정식적인 소명을 받아서 이진숙 의원은 무관하다고 하면은 징계를 하지 않던가. 뭔 관련이 있다고 하면 당내에서 징계를 하면 되는 거죠. 윤리위에서는 묵묵부답이고 오히려 당 지도부에서 징계에 대해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윤리위의 독립성까지도 국민들께서는 의심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는 저희 당의 절차가 좀 잘못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5.18 정신에 대한 성역화는 민주당도 한번 뒤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저도 말씀을
0: 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내란 수괴가 헬기를 국회에 보내고 그 당시에 계엄군이 국민의 가슴에 총뿌리를 겨눴던 사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편한 듯한 모습을 계속 보이다가 광주에 오니까 같은 맥락에 있었던 광주 시민들이 분노를 했기 때문에 당시에 그런 발언이 나왔던 것이지 거기서 오히려 우리가 환영사를 낸다? 그거야말로 저는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 지금 성역화가 아니라요. 이번에 논란이 됐던 토론의 발언을 한번 보십시오. 5.18은 이 1987 체제 오염과 타락의 주범. 이게 성역화 수준입니까? 말하지 말라는 수준입니까? 이거는 분명한 역사적 왜곡이고 가해에 가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역화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다. 네. 성역화하자는 게 아니라 분명한 역사 왜곡이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3: 네, 장혜영 의원 말씀 듣겠습니다.
4: 그러니까 자꾸 진도를 뺐는데 그거를 네. 다시 뒤로 이끌어오는 종류의 정치가 좀 횡행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 이진숙 의원의 토론회는 정말 관심을 끌기 위한 어그로 같은 토론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그 이전 지도부들의 정통성이 이어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이준석 대표 시절에 5.18 문제는 정리하고 넘어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몇 번이나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서 사과를 했었고 그리고 심지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다가 수록하자고 하는 얘기 직전 대선에서 김문수 대선 후보가 했었던 얘기입니다. 이 정도면 당론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이준석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 당론과 다르게 역사 왜곡에 가까운 종류의 발언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는 토론을 국회에서 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받는 거는 전 아무리 비판을 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런 부분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의 의원님들 몇 분도 이 결의안을 찬성을 던지셔가지고 가결을 시키셨던 네. 거잖아요.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발 이런 분들한테 더 이상 관심을 좀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3: 네, 뭐 저도 이지숙 의원을 뭐 다른 분들도 잘 아십니다만 잘 아는데 이런 분을 이런 행동을 할 게 너무나 뻔히 보이는 분을 공천 줘서 대구에서 당선시킨 게 장동혁 지도부 아니에요.
1: 그렇죠. 뭐 그때 원래는 대구시장을 네. 나가시려고 했는데 이정현 공관위에서는 또 대구시장에서는 컷오프를 하고 이제 나중에 재보궐선거로 해서 결국 국회

0: 들어오셨는데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이 됐었던 게 아닌가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대부분 퇴장을 했습니다만 이 의결에 참석을 했어요. 국민의힘 조경태, 김영동, 김혜지, 우재준, 한지하 의원 전부 이 찬성표를 던진 건 아니고 한지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기권되었다고 그러는데 자, 5명이죠? 5명만? 예.
0: 네, 김영동 의원은 그 본인은 여기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조금 본회의장에서 늦게 나오는 바람에
1: 그래요? 예, 다 일제 나갔는데
0: 그렇게 보도가 나왔다라고 SNS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1: 어쨌든 뭐 이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네. 이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결의안에 찬성하지 않은 거죠. 일단 자 이와 관련해서 조강한 최고위원 아 오랜만에 뵙습니다. 매일매일 뵙다가 또 조강한 최고위원이 자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 집중에 출연을 해서 표결에 동참한 당내 의원들을 제재를 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2: 그런 분들이 당의 결속에 저해를 끼치는 해악을 끼치시는 분들이죠.
3: 해당 행위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2: 뭐 해당 행위로까지는 규정하지 않겠지만은 네. 비상식적인 그 철없는 행동 그리고 네. 일탈된 행동이라고 생각. 해야 되잖아요. 학교에서 8시까지 등교해라 그랬는데 네. 굳이 수업 9시에 시작하는데 내가 왜 8시에 가냐. 8시 50분에 가고 9시에 가고 그러면은 그 학교가 정상적 질서로 운영이 되겠어요. 네. 그건 기본 상식이 결여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내 지도부가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따라줘야죠. 저는 제재를 가야 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자, 이건 뭐 전 의원 부장께서 잘 얘기해 주실 것 같습니다.
4: 네.
1: 이런 어떻게 봐야 될까요?
4: 횡설수설2네요. 네. 횡설수설2. 아, 예, 국민의힘 당원의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이라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해당 행위라고 하면 당원 당규를 위반했거나 당의 품위와 힘이 위대한 뭐 큰 손상을 끼쳤거나 이런 경우를 말하는데 본인들 스스로 지금은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횡설수설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잘못된 길을 굉장히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잘못된 길을 넘어서서 전 이게 역사적 기록이 남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던지는 한 표 한 표가 얼마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하고 있는 건지 분명히 이제 국회에서 다 지금 기록이 남고 있고요. 네. 정말 국민의힘이 쇄신을 말하냐면 5.18 정신을 모욕하고 자당의 당원 당규부터 위반한 의원들부터 빨리 퇴출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민석 대표 이진숙 의원을 여자 히틀러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이진숙 의원이 고소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자 전두환이라고도 불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고소를 안 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이진숙 의원을 여자 전두환으로 통일해서 부르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논란 일고 있는데 자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김민석 대표를 겨냥해서 입법 전두환이다. 보급형 정청래다 이렇게 대꾸 별명을 지었습니다. 자, SNS에 올린 거 한번 볼게요. 자, 야당 의원을 다수의석으로 제명하겠다는 발상. 1980년 전두환이 정치풍토쇄신법으로 800여 명을 수총하던 수법과 무엇이 다르냐. 김민석 대표가 새삼 정청래처럼 강성 팬덤에게 기대어 폭주한들 보급형 정청래가 될 뿐이다. 보급형? 보급형이면 뭐 순한 맛 정청래? 뭐 이런 정도의 평인가요?
0: 어쨌든 지금 김재섭 의원은 이렇게 민주당이 폭주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메시지를 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당 안에서 처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네. 때문에 민주당에게 어느 정도 좀 빌미를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헌정사상 처음 뭐 제명촉구 결의안 같은 것을 의결하는 모습 이것이 과연 국회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인지 그리고 여당의 대표가 어쨌든 헌법기관인 야당 국회의원을 향해서 여자 전두환으로 통일을 부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격에도 맞지 않고 예의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최근에 뭐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민주 당의 지지율도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김민석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이도저도 아닌 모습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보급형 정청래라는 표현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1: 네, 우리 정치권에 이게 진짜 지금 화장에서 묻히지도 못하고 있는 전두환 씨가 자꾸 등장을 하는데 전두환 씨하고 전 의원 부원장이 지금 종씨죠? 같은 종씨죠?
4: 저를 모욕하지 마십시오.
1: 아, 아니 도대체 전두환을 왜 자꾸 비유를 하는 거예요? 서로.
4: 근데 이거 솔직히 그 이진숙 의원의 행태가 헌법기관으로서

0: 있는 행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5.18 광주민주항쟁은 정말 그 전두환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진숙 씨는 사실 제가 기자 출신 때 본 적도 있어요. 이런 뭐 역사적 맥락을 모를 수가 없는 사람이니까.
1: 아, 이진숙 의원 똑똑한 기자예요.
0: 네, 그러니까 네. 알고도 이런 짓을 했으니까 더 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지금 이제 여자 전두환, 여자 히틀러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지금 국민들이 그만큼 분노하고 있다라는 것의 방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너무 과격한 표현은 저도 지향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명백한 가해자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까지 나온 것으로 봅니다.
1: 네, 근데 이진숙 의원은 정말 김민석 대표가 지적한 대로 여자 히틀러에 대해서는 고소를 했는데 여자 전두환은 고소를 안 했어요. 그 실제로 전두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럼?
2: 저는 전혀 네?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네. 어쨌든 그렇게까지 보는 거는 네. 저는
1: 아닌 것 같아요.
2: 네네, 그것은 뭐 본인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좀 내버려 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근데 이제 전두환, 히틀러 이런 이름들을 왜 쓰는 거냐라고 네. 하면 뭔가 악의 대명사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그냥 쓰는 거죠. 근데 저는 국회의원들이라면 사리 분별을 해서 네. 적절한 말을 시적절한 장소에 쓰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쁘면 우리 편 아니면 다 전두환, 다 히틀러 이렇게 해버리면 크고 작은 악의 경중 과 잘못의 경중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사리 판단이 다 묻혀버리고 그냥 전두환이냐 아니냐 그 표현이 적절하냐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만 자꾸 쓸데없이 소요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 조광한 최고위원이 얘기했었던 비상식적인 철없는 행동, 일탈된 행동은 이진숙 의원이 한 게 맞고요. 네. 국민의힘 안에서 당론에 입각해서 배치되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이 일벌백계를 했어야 민주당에서 이런 소요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젊은 사람으로 젊은 소장파로 분류되는 사람까지도 나서서 민주당을 비판하기 위해서 싸고 도는 걸 보니까 국민의힘 갈 길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3: 근데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그렇다면 정말 민주적인가? 본인들은 뭐 전두환 전 대통령, 히틀러와 다른 모습 보이고 있는가? 계속적으로 어쨌든 법의 테두리 아니라고는 합니다만 입법 폭주를 하고 있고 뭐 계속적으로 특검을 하고 탄핵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과연 본인들은 얼마나 민주적인지 저는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0: 일단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주신 건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서로 여야 협상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회 안 들어오고 모자 쓰고 장애 집회 나가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 국민의힘의 김민전 의원이 네. 백골단이라고 칭한 단체를 국회 회견장으로 불러들였습니다.
1: 그것도 있었죠.
0: 이 정도면은 야당이 민주당에서 정말 전두환 좋아하는 거 아니야라는 비판 나올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건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 대통령 지지율 잠깐 짚어볼게요. 요새 계속 나오는데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연이어서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조사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조원 CNI고요. 다른 하나는 NBS 여론조사인데 법정고지문은 또 우리 목소리 좋으신
3: 네, 늘 하던 제가 하겠습니다. 조원 CNI 여론조사는요. 스트레이트뉴스가 의뢰해서 조원 CNI가 조사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무선 ARS 100% 방법으로 실시했고요. 그리고 NBS 여론조사 결과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텐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의뢰해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텐 리서치가 조사했습니다.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100%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1: 네,
3: 뭐, 여론조사 모두 자세한 네.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1: 네, 어제 발표된 조원 CNI 조사는 지금 38.9%예요. 지지한다, 긍정적 평가가. 유시민 작가가 사실은 예고한 대로 뭐 3자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 현실화가 된 셈이고. 자, 격주로 조사되고 있는 MBS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2주 전에 50% 선이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이 긍정평가가 지난주에 49에서 50%로 1%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는 그냥 동일해요. 43%예요. 어쨌든 최근에 추세적으로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가장 큰 원인으로 한 가지만 꼽자면 뭐라고 봐야 될까요? 부동산 아닙니까?
0: 실용주의를 내세운 정부니까 뭔가 내가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민생정책이 빨리 효과가 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는데 뭐 주가도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여당이 잘하고 있냐라는 의구심이 좀 생겼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우량 내부의 분열된 모습이 집권 여당의 모습이 맞냐는 피로감도 작용했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저희가 전당대회 끝나고 내부를 많이 정비를 하고 있고 국회에서 입법 속도를 높여야 된다라는 의원들 내부에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노력하면 좀 반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2: 저는 아무래도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의 후폭풍이 좀 반영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특히 최근

0: 경찰발 악재들이 겹치지 않았습니까? 계속 이 부실수사, 수사 종결 문제들이 이렇게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뭐 김민석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자기가 대통령, 당대표 되면 대통령 지지율 10% 올리겠다고 했으니까요. 어떻게 잘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전혜연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강전해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저 편성욱은 내일 오후 5시에 정확히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eah, 결방이랍니다. 예, 내일 결방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Yeah.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빈 용기에 내용물만 담아가는 리필 스테이션을 아시나요? 리필 스테이션에서는 세제나 샴푸 등을 필요한 만큼만 덜어서 살 수 있어서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분들에게 인기인데요.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줄이면서 가격까지 저렴해 지갑과 물을 동시에 지켜주는 기분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 주말엔 집에 잠들어 있는 빈통을 들고 나만의 가치 있고 알뜰한 일상을 위해 리필 스테이션을 찾아가 보면 어떨까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신차 선팅할 땐 어디?
6: 선팅은 어버브.
5: 어버브 선팅. 열차단은 확실하게, 신성은 탁월하게.
6: 어버브 선팅 할 때는
5: 프리미엄 선팅 필름 시공 시 2년 후 무료 재시공. 프리미엄 선팅.
6: 어버브 선팅.
7: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엘 닥터피엘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엘 닥터피엘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3: 안녕하세요.
4: 이세영,
5: 정용화, 도겸,
6: 최애나입니다.
4: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5: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7: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8: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세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세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11: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나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SBS 뉴스입니다. 어제 네팔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네팔 경찰은 오늘 사망자 수가 16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자는 하루 만에 350명 가까이 늘어나 826명으로 급증했고 이 가운데 600명가량은 외국인입니다. 사고 지역에서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다 실종된 한국 남동발전과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우리 국민 9명도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홍수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산사태가 발생한 중국 지룡현에서도 현재까지 3명이 사망하고 외국인 260명을 포함해 558명이 실종됐습니다. 두 나라를 합치면 실종자 수가 1,300명이 넘습니다. 미 지질 조사국은 이번 참사의 원인이 히말라야 산맥의 빙하 붕괴에 따른 지진 유사 현상이라고 밝혔는데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가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네팔 홍수 관련 우리 국민 피해 상황 대응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네팔 정부와 협력도 중요하다며 모든 외교 채널을 가동해 수색과 구조에 필요한 자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임상우 재외국민보호영사대표를 팀장으로 외교부 4명, 소방 5명, 경찰 2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 정부 신속대응팀은 오늘 오후 네팔 현지로 향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지휘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단장과 함께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정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법은 오늘 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일 새벽 경북 경산시 하양읍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피해 여성이 수업을 들었던 대학원 시간 강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약물 연쇄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소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오늘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소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소영에 대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소영의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도 하지 않는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호남과 영남, 제주, 충청, 강원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영남과 전남 남해안, 강원 남부에는 30에서 80, 호남과 충청에는 10에서 70mm가 되겠습니다. 수도권에는 소나기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32도, 강릉 26도, 광주와 대구는 31도가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1도, 습도는 55%입니다. 박광범이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SBS
1: 매일 아침 긍정 파워 충전하고
2: 쉬어갈 수 있는 힐링 정거장에서 감성 체인지
3: 짱구짱아와 희노애락을 함께합니다.
4: 오늘 문득 사랑하고 싶다면
2: 러브 FM으로 체인지
1: 사랑으로 세상을 바꿉니다.
3: SBS 러브 FM
5: 안녕하세요. 영국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9월 13일까지 노을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시 저녁 바람 김창완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김창완입니다. 오늘 아침 멀리 풀벌레 소리가 들리고 뭔가 숲에 초록도 생기가 없는데 괜히 하늘에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번 여름이 뭐 진상 손님이네 뭐네 잎싸게 말을 했었잖아요. 그게 캥기더라고요. 그 하루만 참을 걸. 귀뚜라미가 알아서 야상곡을 연주하는데 그 옆에서 더워 죽겠다고 꽹과리 두드린 꼴이에요. 이게 말이라는 건요, 일단 뱉기보다는 침묵이라는 명품 지갑에 넣어두는 게 맞아요. 아, 그냥 오늘은 얌전히 있을래요?

네, 목요일 저녁 바람 쳤고 트레몰로스의 Silence is Golden이었습니다. 이유진님, 아저씨 오늘은 비가 오락가락하네요. 오랜만에 도서관에 가서 공부도 하고 이제 막 집에 가는 길에 충무김밥 사가서 짱아랑 먹으려고요. 오랜만에 남편이 친구 만나러 나가서 포장해 가니 간편하고 좋아요. 아이, 저녁 때우셨네. 이연진님, 아저씨

0: 이제 SBS 로비에서 인사드렸던 바람이에요. 언젠가 아저씨를 뵙게 된다면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많았는데 우연히 아저씨를 뵙게 돼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아 자기 전에 이불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따뜻하게 반겨주신 아저씨와 PD님 작가님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선물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니 연지씨가 로비에서 만나자마자 이 수신호를 딱 보냈잖아요. 네? 왼 오른손으로 딱 이렇게 이를 만들고 W 딱 만들었고 얼굴에 척 붙이면서 저 바람입니다 이랬잖아요. 이야, 아 진짜 감동했잖아요. 네. 어, 그리고 뭐 동생도 아주 멋지게 생겼더라고요. 남동생도. 네. 이야, 자매가 이렇게 SBS 놀러 왔더라고요. 자매가 뭐 어쨌든 간에 바람님 만나서 그거 핸드사인 하는 게 아주 소원이었는데 어저께 그냥 딱 만났잖아요. 어우, 바람님들끼리 진짜 너무너무 통했어요. 자, 연지씨 행복하시고. 자, 오늘도 저녁바람 참여 방법 50원의 유료 문자인데 긴 건 100원입니다. 문자번호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참여하신 분들 여러 가지 선물 나눠드리죠. 목요일 저녁바람입니다.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5: 올 여름 더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시려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하나, 여름철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로 맞추기. 둘,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고 여름철 전기 요금 부담 줄이기.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가 여름철 전기 요금을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해드리거든요. 지원 금액은 계절 관계없이 여름철과 겨울철에 효율적으로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 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함께합니다.
6: 글레오?
7: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6: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7: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6: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8: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정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0: 무엇이 무엇이 똑같은가? 김창완, 박보검 똑같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1571님.
9: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 김창완.
0: 6시 저녁 바람 김창완입니다.
9: 요

0: For the good times, 크리스 크리스토퍼슨이었습니다. 9767님, 아저씨, 저도 오늘 아저씨 봤어요. 부산역에서요.
1: 에?
0: 부산이요? 부산이라니. 저희 꼼짝도 안 했는데. 남편한테 11개월 아기 맡기고 대구 나들이 다녀왔어요. 이렇게 본 아저씨도 너무 반갑던데요. 실제로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나는 날까지 바람 수신호 익혀둘게요. 아, 광고판을 보셨구나. 과학. 아이고, 깜짝이야. 예, 그 저기 바람이 수신호 그거 너무너무 재밌어요. 지금들 많이들 연습할 게 뭐 있나요, 그냥? 내 손가락 세 개 그냥 척척 붙이면 되는데. 3828님. 저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2학년 친구 한 명이 저한테 퀴즈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저한테 낸 문제를 바람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보냅니다. 지친 목요일 잠깐 웃으면서 마무리하세요. 아다라 왕국에 도둑이 들었어요. 경찰이 쫓아오는 상황에서 오른쪽엔 아다라 장군이 있고 왼쪽엔 마트가 있는데 과연 이 도둑은 어떻게 도망칠까요? 정답은 우선 마트에 가서 설탕을 사온다. 사온 설탕을 아다라 장군에게 먹인다. 아다라 장군이 아다라 하고 쓰러진다. 그 틈을 따서 도망친다. 야, 이건 더운 여름날이고 퀴즈 내면 아주 시원할 것 같아요. 네, 3828님, 9767님 다들 뭐 커피라도 한잔 드리죠.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타, 국민 스타 자비니, 모두의 스타.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타, 부담 없는 헤드 스타.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스타 자비니
1: 스타.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눈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네, 로비 윌리엄스의 슈프림이었습니다. 1096님 청하셨어요. 1571님, 박보검 아저씨, 저는 전북 사는데 서울 사람 부러운 때 몇 가지가 있어요. 각종 공연과 전시회가 다채롭다는 것, 그리고 창원 아저씨 볼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올라간다는 것. 저는 아저씨 뵈면 똑같아요. 동요 샤우팅 할 거예요. 언제 뵈야 될 텐데, 1571님. 전북에 저희 공연도 잡혀있을걸요? 아닌가? 김이현님, 아저씨, 속상한 일이 있어 마음이 무거워요.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나요? 60대인데도 아직도 이게 어렵네요. 김이현님, 일단 30

16개죠. 속상한 일로부터 달아나야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주단을 깔고 해서 그 일본 정신과 의사 선생님 충고도 전해드렸잖아요. 네. 힘든 사람, 힘든 일로부터 도망치라고. 네네. 속상한 일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뭐큰 계획 세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 경험인데요. 아주 속상해서 관악산에 간 적이 있어요. 초입까지는 그 일이 쫓아와요. 네? 떼놓고, 뭐 집에다 떼놓고 갈 수는 없는 일이더라고요. 뭐, 조금 걸으니까 귀찮은지 그 일이 안 따라오더라고요. 그렇게 정상에 올라갔다 오니까 절 괴롭히던 일이 정상에서 본 손톱만큼 작은 자동차처럼 작아져 있더라고요. 네. 그냥 걸어도 좋아요. 김희연님, 1571님, 다들 커피 한 잔씩 드리겠습니다. 자, 바람님들 이야기 퇴근길 불렀습니다.

0: 나의 소중한 반려견 이름은 데이비드. 얼핏 들으면 무슨 영국 신사 같지만 실상은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서 간식 달라고 조르는 평범한 강아지다. 하루 한시도 떨어질 수 없는 세상에 둘도 없는 가족이지만 이번 여름방학에 한 달 정도 여행을 가게 되면서 불가피하게 부모님께 부탁을 드렸다. 엄마 아빠, 데이비드 좀 봐주면 안 될까? 내가 간식이랑 장난감이랑 다 준비해 두고 갈게. 엄마는 내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셨고 아빠도 옆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신다.
1: 우리가 개 키우려고 너 낳았냐? 어? 밥 챙겨야지. 사방에 털 날리지. 아프면 병원 데려가야지. 아이고 머리 아파. 여행을 포기하든지 개를 데려가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이제 다 컸으니까.
0: 온갖 이유를 대셨지만 자식이기는 부모님 없다는 말을 믿으며 결국 데이비드를 데려왔고 부모님은 볼 때마다 한마디씩 하셨다.
1: 아이고 정신사나워. 아유, 아 집이 완전 개판이네 이거. 얘는 무슨 개가 허구날 잠만 자냐. 아니 그리고 요새 무슨 간식이 우리 먹는 것보다 비싸냐. 너 이래서 돈 모으겠니? 어?
0: 그러나 부모님을 위한 용돈을 봉투에 넣어서 챙겨드리자 엄마 아빠는 모른 척 데이비드를 집에 들이셨다. 한 달 동안 떨어지는 것을 알고 있는지 데이비드도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다.
2: 데이비드, 조금만 기다려. 누나가 곧 데리러 올게.
0: 한 달이 지나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 되었다. 짐을 풀기도 전에 부모님 댁으로 달려갔다.
1: 데이비드? 데이비드 어딨어? 데이비드!
0: 문을 열자마자 반갑게 강아지를 불렀다. 내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한 걸음에 달려와 꼬리치던 녀석이 어라 깜깜무소시 어디 산책 갔나 하고 보니까 거실 소파에서 아빠와 나란히 앉아있었다. 아니 제가 왜 저래? 주인을 보고도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네.
1: 아빠, 데이비드 데리러 왔는데 제가 왜 저래? 뭐 잘못 먹였어?
0: 아빠는 아무렇지 않은 듯 데이비드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다.
3: 누구? 데이비드?
0: 그러네, 여기 없는데.
2: 무슨 소리야? 지금 옆에 앉아 있잖아. 데이비드, 누나 왔어. 이리 와봐.
0: 그때 엄마가 부엌에서 나오셨다.
1: 걔 데이비드 아니야. 쫑쫑이야. 우리 걔 쫑쫑이.
0: 뭐? 쫑쫑이? 쫑쫑이라는 소리에 데이비드가 귀를 쫑긋 올리더니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다.
1: 봐라, 쫑쫑이라고 하니까 알아듣지. 데이비드인지 뭔지 어려워서 우리가 이름 바꿨어 그거. 그리고 야, 들어올 땐 네 마음이었지만.

0: 나갈 때는 맘대로 안 된다. 알았냐?
1: 아, 무슨 조폭 영화도 아니고 이런 억지가 있나? 개명까지 하고 발뺌하고 있는 쫑쫑이도 어이가 없고.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는 거지? 나 다시 돌아갈래.

I'm in the mood for dancing. 노란스의 노래 허먼 허미츠의 There's kind of a shit 이어드렸습니다. 이지은님, 저희 둘째 아이 영어 학원에서 영어 이름이 데이비드였는데 아 요즘 강아지 이름 글로벌 하네요. 최정희님, 저도요. 저희 반려견 시베리안 허스키를 남편한테 부탁하고 10일 일정으로 유럽 여행을 다녀왔어요. 아우, 개 싫어하는 남편은 투덜거렸죠, 처음에. 근데 여행 다녀오니까요. 아주 둘이 친해져서 깨를 복더라니까요. 배쯔니님, 한 달이면 쫑쫑이도 전주인 까먹었을 거예요. 포기하세요. 자, 오늘 퇴근길 블루스 익명으로 소개달라셨는데 강아지한테 푹 빠진 부모님한테서 쫑쫑이, 아니죠, 데이비드를 데려오긴 했지만 과정이 쉽진 않았습니다. 너 주인이 누구냐 물어도 데이비드는 하품만 하고 있어요. 주인은 모르겠고 밥 주는 사람이 주인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유유. 자, 이런 재미난 이야기들 저희 홈페이지나 SNS 인별그램에 들어오셔서 남겨주세요. 사연 소개되신 분에게는 3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0: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1: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0: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1: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2: 케어, 원해요?
3: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헤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서둘러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컴.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8: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9: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0: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8월 한정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르노.
3: 운전 중이세요? 산책하러 나오셨습니까? 바람님들 곁에 6시 저녁바람 김창환입니다. 네, 목요일 저녁바람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예호님, 남편은 오늘 모임 가고 혼자 저녁바람 들으며 공원에 나왔어요. 저녁바람이 제법 시원하네요. 네, 자, 3부 4부도 함께 해주세요. 6424님 청하신 Earth, Wind & Fire의 Let's Groove 들으시고 3부에 뵙겠습니다.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최근 몇 년 사이 러닝 열풍이 이어지면서 마라톤에 도전하는 분들이 늘었는데요. 완주와 기록보다 중요한 게 바로 회복입니다. 마라톤은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고강도 운동인 만큼 충분한 회복이 없으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는데요. 최소 일주일 동안은 7시간 이상 충분한 숙면이 필요하고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진정한 완주는 회복을 통해 내 몸을 지키는 순간까지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1: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잘.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5: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4: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 프레스.
7: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8: 사실은 말이야, 그냥 뮤직 투나잇 듣는 너라서 좋아.
7: 좋아 죽겠어.
8: 오늘 밤에도 놀러 올 거지? 8시 5분 매일 기다릴 거야. 좋아해.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두근두근.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Leave the door open. 브루노 마스와 섹소닉이었습니다. 문미영님께서 청하셨어요. 아저씨 지나가다가 호프집 간판을 봤는데 아 간판 재밌어요. 오늘 우리 집 비어. 오동준이 아 저녁 바람이 시원하단 바람님 얘기에 창문을 활짝 열었다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닫았어요. 제가 거주하는 김해는 아직 좀 그렇습니다. 네, 손재남님 오늘 남편 쉬는 날이라 통영의 BPL로 아직 복구하시는 분들 위해 작은 도움이라도 될까 뭐 각종 구호물품 준비하고 침수된 주택들 청소 봉사하고 이제 가는 길입니다. 아직 복구도 덜 됐는데 오늘 밤부터 또 비가 내린다 해서 걱정이에요. 현장에 와 보니 뭐 이번 주말에도 다시 복구

0: 공사 와야 될것 같아요. 그래요? 이야, 비피가 너무 컸구나. 장미화님, 아저씨 요즘 그림책 보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도서관에 갔다가 우연히 들춰봤다가 아주 반했네요. 내용도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라도 책이랑 좀 친해져 봐야겠어요. 저는 독서하는 여자입니다. 아유, 아무 책임은 어때요?
1: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메디솔라.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0: 숙면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1: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아휴 애써 뽑은 인재가 금방 떠난다면?
5: 첫날은 환영 그 다음은 알아서
6: 온보딩으로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도록 에버 웰커밍 AI로 준비하고 모바일로 관리하는 간편한 온보딩 온보딩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에버 웰커밍 영리만 소프트랩
7: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8: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9: 멍멍 탈탈 타임!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속에 좋은 글들로 우리 바람님들 마음에 길을 내드리지요.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러시아 사람들은 스스로를 전 세계에서 책을 가장 많이 읽는 민족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여부를 떠나 대중들이 그렇게 인식한다는 의미다.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다. 학교에서는 문학을 진지하게 배우고 일상에서도 책을 가까이 하는 분위기다. 도시에는 서점도 많고 책을 읽는 사람들도 많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예전보다 책을 든 사람이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다. 퇴근 후에 집에서 밥을 먹고 편하게 차 한잔 마시면서 책을 읽는 건 러시아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책에 대한 취향과 장르가 다양하지만 러시아에서 책 읽는 사람을 보는 건 어렵지 않다. 문학은 러시아 사람들의 자랑이다. 광활한 영토, 다민족, 그리고 문학은 러시아인의 애국심을 건드리는 포인트다. 혹여 외국인이 러시아 말을 배운다고 하면 바로 푸시킨이나 다른 유명한 작가의 명언을 읊으면서 러시아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런 아름다운 언어로 쓴 문학작품이 얼마나 많은지에 이야기하며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문학은 러시아의 일상에서 묻어나온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문학작품에서 인용한 명언이 튀어나온다. 그만큼 문학은 러시아인의 일상과 떼려야 뗄 수 없다. 친구와 나누는 편안한 대화에서부터 대통령의 연설까지, 기업의 홍보 문구에서부터 뉴스 보도까지 문학은 언제 어디서든 인용된다. 정치 토크 프로그램에서 푸시킨을 언급하거나 경제 전문 콘텐츠에서 톨스토이를 입에 올리는 일이 자연스럽다. 문학이 곧 일상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러시아에서 태어나고 교육을 받은 나도 러시아 문학이 쉽지 않다. 러시아 문학을 읽기 전에 특유의 성실함을 잠시 내려놓고 그저 편하게 즐기는 마음으로 접근해 보길 바란다. 공부하는 마음가짐을 풀어놓고 내가 고등학교 때 그랬던 것처럼 있는 그대로 느껴보기를 바란다. 오늘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러시아에서 태어났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현재 국내 대학에서 러시아어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벨라코프 일리아의 러시아 문장들 중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아휴, 한숨부터 나오는데,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고 러시아에서 한글 문학을 가르친다면 어떨까 생각해 보니 그저 어지러울 뿐입니다. 문학을 한다는 건 그저 말 배우고 글 배우는 게 아니라 이분이 그랬다듯이 공부하는 마음 풀어놓고 먼저 느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и в том строю есть промежуток малый. Быть может,

네, All the Things She Said, 태투의 노래, 요셉 코브존의 백학에 이어드렸습니다. 다들 뭐 러시아 네 출신들이죠. 4723님, 러시아 문학 참 좋아하는 저희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 러시아 소설 읽으려면 등장인물 이름을 공책에 정리해가면서 읽어야 한다고. 송태정님, 문학하면 러시아라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라디오를 제일 많이 듣는 나라일 것 같아요. 라디오는 재밌으니까요. 라디오 참 재밌다. 어, 저 흉 보는 것 같아요. 아, 책 좀 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책 좀 읽자고요. 네. 9867님, 8살 장아가 외동이라 심심한지 요즘 잠에 있는 친구 집에 가는데 아주 푹 빠졌거든요. 오늘도 초대받고 아주 신나서 가더라고요. 저는 퇴근하고 밥할 시간 벌어서 친구랑 친구 엄마한테 너무 고마운 거 있죠? 저희 집에도 놀러 오라고 초대를 해야겠습니다. 러브홀릭에 놀러와 청하셨고, 이은정님, 오늘 초이짱아 생일인데요. 매번 방학이 생일이어서 친구들 모르게 지나갔는데 이번엔 개학이 빨라서 친구들한테 자랑한다며 아주 신나서 학교 갔어요. 네, 파티하려고 준비하는데 아저씨도 같이 축하해 주세요. 아유, 그럼요. 박재범의 좋아 엄마가 청하셨어요. 자, 촛불 켰습니까? 러블링 놀러와에 이어듣죠.

0: 바쁜 아침 여기저기서 뉴스 찾아보기 귀찮으시죠? 아침 6시부터 7시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이 하루를 가볍게 만들어드립니다. 가장 신선한 뉴스만 골라 담은 뉴스 새벽 배송. 도착은 확실히 보장.
1: 깊은 음색과 우아한 피아노 연주, 절제된 감성과 세련된 해석. 세계적인 재즈 보컬리스트이자 피아니스트 다이애나 크롤 10년 만에 내한 공연. 11월 22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8세 이상 관람가.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4: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3: Don't worry, be 하겐.
4: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3: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5: 103.5MHz SBS 러브 FM입니다. HLSQSFM.
6: 함께 만드는 기쁨 SBS 러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 짱아랍니다 하면서 보내주셨어요. 제목 바다 낚시. 바다라도 낚을 듯 설레는 갯바위 낚시. 손 떨리는 입질에 잽싸게 리를 돌리면 미끼 삼킨 파도가 줄줄이 끌려온다. 고깃바구니 못 채워도 신나는 바다 낚시. 갯바람 백고동 소리가 하루 종일 낚이고 수평선 너머로 지는 둥근 애도 걸려든다. 아니 1분 전에 저희가 지금 러시아 문학에 대해서 지금 얘기 나누지 않았습니까? 야, 진짜. 이게 이름이 뭐예요? 아니, 짱아 이름은 아니고 어머니가 종이에서 보내주신 건데 이선미 어머니. 이야, 한국 문학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짱아 동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8살 짱아가 이제 바다를 낚듯이 낚싯대를 휘두르는 모습이 참 장엄합니다. 네, 뭐 고기는 안 낚여도 갯바람, 백고동 소리가 하루 종일 낚이고 수평선 너머로 지는 둥근 애도 걸려들으니까 야, 이런 거는 이거 뭐 멀쩡은 뭐 꺼내지도 못해요. 네, 야 대단하죠. 수평선은 하루 종일 백고동 소리 낚인다는 게 이건 야 유행가 가사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요새 동시가. 자, 저녁바람에 동시 소개되는 모든 분들께 저녁바람 양우산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월 장원 되시면 이제 10만원 상당의 상품 저희가 드리는데 참여 원하시는 분들, 동시대회 참여 원하시는 분들 문자나 인별그램으로 저녁바람 홈페이지에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다음 주 이제 월요일에 8월 월 장원전 가수 백가씨가 나와서 같이 이제 월 장원을 뽑을 텐데요. 보는 라디오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바람님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게 우리 수신호 핸드사인 이거 많이들 전파해 주시고요. 자, 3820님. 어릴 때 시골 할머니 댁에 가면 마당에 닭들이 돌아다녔는데요. 한번 잡아보겠다고 닭을 쫓아다니다가 잡기는커녕 저만 온 마당을 뛰어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생각해보니 이 동요의 주인공이 바로 저였네요. 귀여운 꼬마가 닭장에 가서 암탉을 잡으려다 놓쳤다 하네. 귀여운 꼬마 신청합니다. 또 윤지민님. 어릴 때 음악 시간에 참 많이 불렀던 노래예요. 그때 뭐 뜻도 모르고 따라 불렀는데 지금 들으니 맑고 따뜻한 멜로디가 참 좋네요. 오랜만에 어린 시절 생각하며 듣고 싶어요. 에델바이스. 자, 귀여운 꼬마에 이어듣죠.

네, 귀여운 꼬마에이어서 에델바이스였습니다. 이지은님께서 와, 글솜씨가 어마어마하네요. 성인이 쓴 시 같아요. 운유가 아주 뛰어나네요. 아유, 대단해요. 네, 오동주님, 초등학교 1학년이 쓴 거라고요? 아, 이거 동시 보내려다 보내려고 적다가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치, 그 천재네요. 그러게요, 아주. 와, 소름 끼치게 잘 쓰더라고요. 야, 이거, 네, 바다 낚시, 이거 저기, 뭐, 한두 번들 뭐, 구경이라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야, 어쩜, 바다 풍경 이렇게 그려내요. 대단합니다, 이건. 자, 오늘 동시 적어주신 이선미님께는 저녁바람 양우산 드리고요. 동요, 예쁜 동요 골라주신 또 3820님, 윤지민님께는 시원한 아메리카노 선물로 드리죠. 이저몽님, 수영장 다니다 보니 수무 쓰기가 불편해서 머리 짧게 잘랐더니 남편이 군대 가냐고 그러네요. 데이브레이크에 오늘 밤은 평화롭게. 박재한님 정하신 브라운 아이즈의 With Coffee, 서송이님 신청곡 성시경의 미소천사. 자, 세 곡 쭉 이어 듣겠습니다.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저녁바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주식회사 두본에서 활력케어 노궁 동충하초, 육즙 가득 장우덕 손만두에서 진짜 맛있는 만두 세트, 국민 탈취 브랜드 바스에서 프리미엄 고체 탈취제, 건강 루틴 아이프라우드에서 관절 건강 옵티 MSM, 엔젤밤을 만든 줄리스립에서 리주버나이저 탄력 세럼, 매일 순한 보살핌 핌에서 로션과 바디워시 세트, 교대형 맛집 향촌 흑염소에서 상황버섯 흑염소 진액, 청소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의사가 만든 베개 씨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 가수 성리와 함께 쓰는 닥터 하스킨에서 화장품, 피부조치의 닥터 헤디슨에서 펩타이드 9 크림, 프리미엄 콜라겐 천수에에서 피부관절 동시 케어 앰플, 왕실 레시피 반데르 피게에서 MSM 유황 솔트 크림, 손맛 가득 HR 푸드에서 광주 맛집 시골향 추어탕, 각질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무음각질 벗기는 필링 젤,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마련했습니다.
2: 잠시 후 8시 5분에는 밤과 음악이 만나는 시간 김윤상의 뮤직 투나잇이 방송됩니다.
1: 네, 목요일 저녁바람 함께 하셨습니다. 자, 송보배님, 오늘따라 차가 많아 험한 말 하며 운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필 그 타이밍에 동실 듣는데 방금 뱉은 험한 말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동시를 쓴 그 친구는 어떤 어른이 됐을지 궁금해집니다. 아주 멋진 인플루언서가 됐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마음이 막 호방하니 뭐. 네, 아 진짜 동시 보내주시는 바람님들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자, 오늘 끝곡 The Blue Tones의 If 띄워드리고 내일 저녁 또 뵙죠.

0: 모든 인쇄 가능한
1: 3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3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3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3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3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4: 신차 선택할 땐 어디?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2: 안녕하세요.
3: 이세영,
4: 정용화,
5: 도겸,
6: 최애나입니다.
3: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4: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5: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8: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9: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8: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10: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나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11: SBS 뉴스입니다. 어제 중국 티베트 자치구 지룡현과 네팔 북부 라스와가 접한 곳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지금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273명입니다. 실종자는 네팔에서만 826명, 중국 티베트 자치구 558명까지 합히면 1,400명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피해 지역 대부분이 아직 진흙더미에 묻혀 있어 정확한 인명피해는 파악조차 힘든 상태입니다.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파견된 두산에너미리티와 한국남동발전의 우리 직원 9명은 이틀째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두산에너미리티 소속 또 다른 우리 국민 10명은 외국인 직원 200여 명과 함께 대피했는데 이 가운데 9명은 헬기로 구조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피해 지역이 힌두교 성지와 가깝고 트레킹 코스로 인기 있는 곳이어서 실종자 가운데 60% 이상이 인도와 미국, 영국 등 28개국에서 온 외국인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네팔 홍수 관련 우리 국민 피해 상황 대응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가용 자원을

0: 총 동원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네팔 정부와 협력도 중요하다며 모든 외교 채널을 가동해 수색과 구조에 필요한 자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외교부와 소방, 경찰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정부 신속 대응팀은 오늘 네팔 현지로 향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기준금리는 지난달에도 0.25%포인트 인상됐는데 금통위가 금리를 연달아 인상한 것은 역대 네 번째로 지난 2022년 4월부터 이어진 연속 인상 이후 3년 7개월 만입니다. 이 반도체 수출 호조와 중동 상황 여파로 올해 물가 상황이 한국은행의 목표 수준을 크게 웃돌자 지난 7월에 이어서 두 달 연속 금리를 인상하며 선제 대응에 나선 겁니다. 이와 같은 흐름을 반영해서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0.7%포인트 올린 3.3%로 상향 조정했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1%에서 2.9%로 높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중인 중국산 배추김치와 배추, 절임 배추 등 8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모든 중국 배추, 제조, 포장업체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중국 배추김치 제조업체 55곳의 배추 구매 지역을 조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사용된 지역에서 재배된 배추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소년들의 SNS 중독을 유도했다는 이유로 미국 주 정부들이 제기한 소송에 휘말린 메타가 167억 달러, 우리 돈으로 23조 1천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주 정부들과 합의했습니다. 들어 날씨입니다. 오늘 밤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호남과 영남, 제주, 충청, 강원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영남과 전남 남해안, 강원 남부에는 30에서 80mm, 호남과 충청에는 10에서 70mm가 되겠습니다. 수도권에는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2도, 강릉 26도, 광주와 대구는 31도가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9도, 습도는 70%입니다. 박광범이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SBS.
1: 바쁜 아침 여기저기서 뉴스 찾아보기 귀찮으시죠? 아침 6시부터 7시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이 하루를 가볍게 만들어드립니다. 가장 신선한 뉴스만 골라 담은 뉴스 새벽 배송. 도착은 확실히 보장.
2: 안녕하세요. 임소양입니다. 화제의 연극 타인의 삶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윤나무, 이동희, 정승길, 장승조, 우정원 그리고 저 임수양 등 실력파 배우들이 함께합니다. 9월 13일까지 LG아트센터 서울 U플러스 스테이지에서 14세 이상 관람가. 극장에서 만나요.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원작이 있는 영화나 드라마가 사랑을 받게 되면은 원작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집니다. 야, 요즘 이 오디세이 심상치가 않죠. 오디세이아, 또 일리아스, 뭐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책들이 화제가 되고 있고요. 이 책들이 뭐 우리가 벽돌책 이렇게 부를 만큼 엄청난 두께를 지닌 책들입니다. 그럼에도 요런 이 벽돌책들을 읽고 나면은 야, 내가 이걸 읽었네 이런 성취감도 들고 책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면서 독서 레벨업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일들은 시작하기 전에 포기할 때가 많았는데 해내고 나면은 또 다음 판을 기대하게 만들죠. 아, 내 주변에 또 앞으로의 나의 인생에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그런 일들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8월 27일

김윤상의 뮤직 투나잇 오늘 첫 곡은 체리 필터의 오리 날다였습니다. 요즘 주변에 보면은 이 영화 오디세이 본 다음에 아 책까지 한번 읽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책 두께만 보면은 너무 두꺼워서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기도 하지만 막상 그걸 다 읽었을 때 성취감은 엄청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저는 그 책은 이미 예전에 읽었으니까 이렇게 살짝 패스하고 진짜 오디세이 보고 감명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다시 한번 이 너튜브 통해서 다 듣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출장 갔다 오면서 라디오처럼 이렇게 틀어놓고 아니 무슨 3시간짜리예요?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0: 새롭게 알게 되거나 뭐 아, 맞아 맞아 이런 이야기였지 한 거 알게 된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아킬레스건 네? 그 트로이의 그 전사 아킬레스 있잖아요. 아킬레스건을 우리가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왜 거기가 약점이냐면은 아킬레스 엄마가요. 이 테티스인데 그 불사의 몸으로 아킬레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 강에 담궜습니다. 근데 강에 딱 담글 때 발목 그 발목 두 개를 잡고 담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물에 이제 엄마 손에 딱 잡히니까 거기 부분만 그 물이 닿지 않아가지고 그의 몸 가운데 유일한 약점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트로이 전쟁에서 그 파리스 왕자 1등이 아니고 파리스 왕자의 그 화살을 맞아서 여기서 죽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야 이래서 이게 아킬레스건이 됐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재밌더라고요. 네. 자 652님께서 이것도 도전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참 무뚝뚝한 큰딸이라서 부모님한테 따뜻해지는 레벨업하고 있어요. 최종 관문은 사랑해 라고 말하기고요. 그 전에 3일에 한 번씩 전화드리기, 부모님 잔소리에도 버럭하지 않기, 또 착한 목소리 내기 등등등 지키고 있습니다. 언젠가 사랑해 라고 습관처럼 말할 날도 곧 오겠죠. 야, 참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도전이 부모님에게 이런 따뜻한 말하고 또 사랑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거창하고 대단한 도전보다 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다정해지는 게 가장 어렵고 그런 도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모님을 향한 따뜻한 마음의 레벨업 응원하면서 지칠 때 시원하게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커피 쿠폰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도 뮤즈들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다면 문자번호 샵 1035 짧은 거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메시지로 보내주시고요. 저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4: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5: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6: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 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7: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조지의 바라봐줘요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만나보시죠. 먼저 김은숙님, 나의 러닝메이트 뮤디 네가 좋아. 네, 아주 짧고 간결하게 사연을 통해서 저에 대한 마음을 표현해 주셨는데, 근데 이 네가 좋아라는 노래는 러닝 하실 때는 조금 템포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혹시 라이브를 진행하게 된다면 좀 더 빠른 비트로, 뭐 김건모의 핑계 같은 거, 난 너를 믿었던 만큼 많네 친구도 믿었기에, 요런 노래로 하면은 약간 좀 빠르게 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6623님께서 어깨에 담 걸려서 안마기를 샀거든요. 시원한 기분에 계속 했더니 오히려 근육통이 와서 지금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다. 투투의 바람난 여자, 이 괜시리 신나는 노래 듣고 싶어지네요.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 있죠. 그 마사지 하겠다고 막 저도 그 마사지 같은 거 기계 사가지고 막 계속 했는데, 와 이게 멍이 들었습니다. 너무 세게 해가지고. 그 뒤부터는 아우 잘 조금만 해야겠다. 네, 뭐든지 과하면 좋지 않다. 네, 이런 게 뭐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상관 태운 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 신청해 주신 투투의 바람난 여자 듣고 오겠습니다.

투투의 바람난 여자였습니다. 8959님께서 택시기사입니다. 쉬는 날을 빼고는 근무하는 중에는 늘 챙겨 듣는 저의 최애 프로가 됐습니다. 이렇게 애정 표현을 가끔씩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야, 이런 기사님한테 이런 사연 듣는 거 정말 저한테도 큰 기쁨입니다. 지금 또 이거 보내실 때도 잠시 차 멈추고 보내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우리 기사님들 즐겁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브루노 마스의 Just the way you are.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타, 국민 스타 자비니, 모두의 스타.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타, 부담 없는 헤드 스타.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스타 자비니
1: 스타.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줄는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는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김윤상의 뮤직 투나잇. 좋은 노래도 듣고 퀴즈도 풀고 행운의 커피 쿠폰까지 챙겨가세요. 주고 계속 줍니다. 줍줍 퀴즈쇼 커피 포 유. 노래부터 퀴즈 선물까지 줄 수 있는 거 다 챙겨주는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도 줍줍에 도전해보시고요. 오늘의 퀴즈 바로 확인해보시죠. 소녀시대의 효연, 유리, 수영이 뭉친 새 유닛 그룹 효리수가 다음 주 월요일 정식

즉 음반 발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 너튜브에서 유닛의 탄생과 성장 과정을 하나의 서사로 만들고 여러 예능 프로에서 화제성까지 쌓은 뒤에 공식적으로 이 싱글을 내놓게 된 건데요. 기존의 소녀시대 유닛이었던 테티서와

해야지 막 이런 노래. 그리고 트와이스에서는 일본 멤버들만 모아서 미사모라는 유닛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입니다. 지난 2010년 역대 아이돌 그룹 유닛 중 최고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손꼽히는 애프터스쿨의 유닛이 있습니다. 독특한 컨셉으로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유닛이 더 유명해진 그런 케이스인데요. 리지, 레이나, 나나 씨가 함께한 이 유닛 그룹의 이름은 오렌지 땡땡땡이었습니다. 줄여서 오캬라고 불렀었는데 이 땡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1번 오렌지 캬센터, 2번 오렌지 캐러멜, 3번 오렌지 카페인. 문자번호 샵 1035,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열려 있고요. 정답 맞춰주신 세 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답인 그룹의 히트곡 아잉 듣고 오죠.

이어지는 노래 소녀시대 유닛인 테티서의 트윙클입니다. 아이돌 유닛의 이 K-POP 트렌드가 되고 있죠. 병맛 컨셉의 원조이자 유닛의 레전드로 꼽히는 이 그룹은 오렌지 땡땡땡입니다. 땡땡땡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1번 캣센터, 2번 캐러멜, 3번 카페인. 샵1035 유료 문자 고릴라 무료고요. 노래 끝나기 전에 정답 보내주세요.

테티서의 트윙클 듣고 왔습니다. 줍줍 퀴즈쇼 커피 포 유. 오늘은 소녀시대 테티서에 대적할 소녀시대 효리수의 정식 데뷔 소식과 함께 역대 아이돌 그룹 유닛 중에 최고로 손꼽히는 그룹을 물어봤는데요. 리지와 레이나 그리고 지금은 연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나나 씨가 함께한 애프터스쿨의 유닛 정답은 2번 오렌지 캐러멜이었습니다. 네, 오캐라고 이제 불렀었죠. 뭐 아잉도 있었고 마법소녀, 까탈레나, 방콕시티 등등 히트곡이 정말 많았습니다. 대체로 이 네 글자로 된 그런 제목들이 많았네요. 뜨뜨뜨 방콕시티 I can't stop. 네, 이것도 있고. 네, 아무튼 다 생각이 납니다. 자, 예능 콘텐츠에서 시작해서 실제 가요계 출격까지. 아, 이거 소녀시대 하면 엄청 베테랑 오브 베테랑인데 그런 유닛으로 또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참 이런 기분 좋은 에너지가 있죠. 이 효리수, 네, 효연 씨도 그렇고 유리 씨도 그렇고 수영 씨도 그렇고요. 자, 커피 쿠폰 받을 정답자는 저희가 뮤직투나잇 선곡표 하단에 올려두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4332님께서 오렌지 캐러멜의 등장은 정말 획기적이었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던 이 애프터스쿨에서 이런 개그 캐릭터들이 있었다니 지금도 그렇지만 나나 씨가 당시에 이 낀 것도 정말 놀라웠는데요. 무뚝뚝한 표정으로 화려한 의상과 춤을 소화하던 그 시절의 오케아를 따라해서 결혼식 축하 때 참 많이 등장했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요. 이 결혼식 한 번씩 가게 되면은 꼭 신부 친구들의 이렇게 뭐 축하 무대 같은 거 할 때 오렌지 캐러멜 노래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이 나나 씨의 그 전설적인 짤 있잖아요. 뜨뜨뜨뜨 야 이렇게 하는 거 그 표정까지 완전 다 따라해가지고 참 웃음을 자아냈던 그런 무대들 기억이 납니다. 아, 그 짤은 요즘에도 오다가다 가끔씩 보게 되는데 아, 지금 봐도 정말 독보적이죠. 네. 이어서 박성환님. 사실 요즘 아이돌은요 인원도 너무 많고

않고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던데 이렇게 한 번씩 유닛으로 나오면 기억도 되고 좋더라고요. 저도 친구들 중에서 소수로 만나거나 특이한 조합으로 만날 때 우리끼리 유닛 이름을 짓기도 하는데 의외로 재미가 있어서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박씨 모임, 그리고 그 대학 때 학점 F 모임, 뭐 장남 모임 등등 이 공통점을 찾아봐요. 남자분이셨군요. 네. 자, 요즘처럼 뭐 말씀하신 것처럼 멤버가 많은데 유닛은 대중에게 확실한 눈도장을 찍어주는 이 최고의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성화 씨가 말씀해 주신 그 모임 이름 짓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유닛으로. 보통 이렇게 큰 모임에서 작은 모임 하면은 아예 뭐 우리는 뭐 골프 소모임이야, 우리는 뭐 볼링 소모임이야, 러닝 소모임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 우리는 그 러닝 유닛이야. 아 뭔가 좀 더 있어 보이고 이 타이틀 바뀐 게 좀 더 결속력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퀴즈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장현옥님께서 신청해주신 정엽의 이별의 여름.

정엽의 이별의 여름 듣고 왔습니다. 조윤정 님께서 대학생 아들 자취방 구하러 다녔더니 오늘 하루가 참 길었습니다. 뮤직 투나잇 들으면서 쉬어가요. 아유 좋습니다. 아드님 이제 자취방 자취하시는구나.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부모님이 오지 않으셨고 저희 고모가 좀 도와줬어요. 왜냐면은 부모님도 이제 서울에 오셨던 적이 없으니까 그래도 서울에서 조금 생활을 해봤던 고모가 좀 도와주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그래도 집 한번 쓱 둘러보면은 아유 우리 아들 이제 군대 가기 전까지 이곳에서 생활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거 저런 거 챙겨줘야겠다 딱 머릿속에 입력이 되니까 대학생 아들은 엄청 지금 설레할 텐데 아마 조만간 우리 윤정님의 그런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분명히 느끼게 될 겁니다. 자취가 쉽지가 않아요. 네.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이현도의 사자후.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천?
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김윤상의 뮤직 투나잇 2부 마지막 곡으로 노라 존스의 Shoot the Moon 준비해봤습니다. 이 노래 듣고 3부 추억 소환 그날 우리는으로 돌아올게요.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2: 헐,
0: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5: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4: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 프레스.
7: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8: 사실은 말이야, 그냥 뮤직 투나잇 듣는 너라서 좋아.
7: 좋아 죽겠어.
8: 오늘 밤에도 놀러 올 거지? 8시 5분 매일 기다릴 거야. 좋아해.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선일구조 필리폼.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두근두근.

0: 취업이 잘 되는
1: 경복,
0: 잠재력을 전문가로
1: 경복
0: 4호선 캠퍼스
2: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2: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인상의 뮤직 투나잇 3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3부 첫 곡으로 들으셨던 노래는 트와이스의 넉넉이었고요. 잠시 후에는 뮤즈들의 추억 속 그날을 함께 떠올려보는 시간 추억 소환 그날 우리는 오늘은 또 어떤 주제와 함께 할지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5: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 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추억이 담긴 에피소드와 함께 신청곡까지 남겨주세요. 추억 소환 그날 우리는 긴 사연은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짧은 건 샵 1035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에 보내주셔도 됩니다. 0730님께서 이 코너 들을 때마다 늘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다. 국민학교 때 짝꿍인데요. 당시 저희 집이 조금 어려워서 도시락을 제가 못 사갈 때가 많았어요. 그때마다 자기 거 나눠주고 나중에는 도시락을 두 개씩 싸왔던 친구 태석이. 벌써 40년이란 시간 지났는데 잘 사는지 궁금해지네요. 야, 일단 이 국민학교라는 그 단어에서부터 최소한 30년 이상 됐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상대방이 민망하거나 또 상처받지 않도록 참 자연스럽고 배려 깊게 행동했던 우리 태성님의 그 마음, 어떤 부모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았길래 참 이런 배려심을 어린 시절부터 알게 됐을까요? 이런 거 보면 참 교육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태성님은 아마 지금

님도 잘 살고 계실 거예요. 네. 저희가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뮤즈들의 추억사연과 함께 해보죠. 먼저 최미경 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제가 중학교 때 엄마를 앉혀놓고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엄마, 나 도서관 가서 정말 열심히 공부할게. 1년 안에 꼭 상위권에 진입할 테니까 나 좀 팍팍 밀어줘. 우선 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려면은 간식비도 필요하고 참고서도 사야 하니까 용돈도 좀 올려줘, 응? 엄마는 못 믿어 하셨는데 공부하겠다는 딸을 뿌리칠 수는 없었고요. 그렇게 저는 용돈을 듬뿍 받게 됐지만 친구들과 어울리며 놀다 보니까 도서관 주변은 가보지도 않고 용돈만 모두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성적은 잘 나올 리가 없었고요. 약속했던 그해 마지막 기말고사 성적표를 받아들고 저의 걱정이 깊어지기만 했습니다. 엄마한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하나 잔머리를 굴리던 그때 저와 동명이인이었던 공부 잘하는 미경이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당장 찾아갔죠. 미경아 안녕. 나는 작은 미경이. 알지? 있잖아. 나한테는 정말 정말 중요한 일이라서 그러는데 네 성적표 하루만 빌려줄 수 있을까? 앞으로 네가 시키는 거 다 할게. 키 때문에 큰 미경 작은 미경 하지만 그냥 내가 언니라고 부를게. 응? 한 번만, 딱 한 번만 네 성적표 좀 빌려줘. 그렇게 애걸복걸해서 공부 잘하는 큰 미경이의 성적표를 간신히 빌렸고요. 그 성적표를 본 엄마는 정말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죄송했는데 어쨌든 위기를 모면했다는 생각에 뿌듯했거든요. 그 사건 이후에도 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대학 문턱을 밟지는 못했고요. 엄마도 잠깐 실망한 듯 했지만 운명을 받아들이신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한참이 지나서 결혼하고 남편이 저희 집에 왔는데 제가 공부머리는 좋았던 애라고 엄마가 자랑을 하면서 문제의 그 성적표를 보여주는 거 있죠? 그때 왜 성적표를 돌려주지 않은 건지 기억나진 않는데 엄마가 그걸 갑옷처럼 간직하고 계셨다니. 덕분에 엄마의 자랑이 됐고 아이들한테도 제 체면을 살려주고 있으니까 정말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이 사실 평생 숨기고 가야겠죠?

0: 추억 소환 그날 우리는 최미경 씨의 사연에 이어서 신청곡인 서지원의 그때가 좋았어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 엄마한테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하고 용돈까지 올려받았는데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고 결국 공부 잘하는 동명이인이었던 친구 미경이에게 성적표를 빌려갔던 사연. 학창시절에는 이름이 같아서 이 생기는 해프닝은 많아도 야, 이 성적표를 빌리는 이 엄청난 거래를 성사시킬 줄은 몰랐네요. 큰 미경 씨에게 이제 언니라 부르면서 애걸복걸했던 그 시절의 간절함이 사연만 들어도 눈에 선합니다. 결과적으로 뭐 이게 우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 예, 두 분의 우정 덕분에 좀 아찔한 위기를 모면한 거긴 한데 엄마한테는 평생의 자랑거리. 얘가 그래도 공부 머리는 좋았더네요. 내가 지원을 많이 못해줘서 그렇지 하면서 이제 남편분한테도 성적표를 싹 보여주시는. 야, 지금까지 갖고 계셨으면 어머니한테는 굉장한 그 자랑거리, 엄청난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그래 이렇게 또 내가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면 또 잘할 친구야 우리 미경이는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 보죠. 이 정도 되면은 이 성적표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이 엄마의 그 사랑이 담긴 소중한 유물처럼 네, 간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미경 씨가 이 비밀은 아무래도 이 평생 숨겨두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궁금한 거는 왜 성적표를 그 당시에 안 돌려주셨을까요? 아마 그 원래 미경, 그러니까 큰 미경 씨는 이미 부모님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이렇게 다음날 뭐 빌려주거나 했겠죠. 그러니까 뭐 미경 씨야 큰 미경 씨야 원체에 워낙 공부를 항상 잘해왔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보시고 잘했네 역시 우리 미경이야 다음 성적도 기대할게 하고 끝 이러니까 이제 뭐 그 성적표가 이렇게 딱히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달라고도 안 했으니까 못 돌려준 거겠죠.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도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9839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1: 경상도 출신이지만 저는 제가 사투리를 쓴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억양은 어쩔 수가 없는데 경상도 사투리 단어들이 있잖아요. 부엌을 정지라고 한다거나 이 데워 먹다를 대파 먹다 뭐 이런 걸 저는 안 썼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 믿음은 군대에서 와

장창 깨졌습니다. 남자분이셨군요. 제가 상병 때 박스 포장할 일이 있어서 후임한테 그랬습니다. 거기 이병, 옆 창고 가서 유리 테이프 좀 가져와라, 얼른. 저의 명령에 후임은 쏜살같이 뛰어갔는데 창고가 먼 곳에 있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한참이 지나도 안 오더라고요. 답답해서 창밖을 내다보니까 이 후임이 창고 앞에서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진 것 같은 표정으로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렀죠. 너 내가 시킨 지가 언젠데 여기서 혼자 뭐하냐? 네, 이병 아무개. 테이프는 찾았는데 유리로 된 테이프는 없었습니다. 혹시 유리와 테이프를 따로따로 말씀하시는 건가 싶어 유리도 찾아봤는데 도무지 어디에도 없고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에 저 역시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유리 테이프가 사투리였다니. 흔히 쓰는 이 투명 테이프를 생각하고 한 말이었는데 서울 출신이었던 후임은 멀쩡한 투명 테이프를 옆에 두고 유리로 된 테이프를 찾느라 혼자 멘붕이 왔던 거죠. 그날 이후 저 어디 가서 사투리 안 쓴다는 말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이 나 사투리 안 쓴다 하고 철저히 믿고 살다가 군대를 거치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이 사투리의 세계. 야, 오늘 유리 테이프라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유리처럼 투명하다고 해서 경상도 지역에서는 우리가 이제 보통 쓰는 그 테이프를 투명 테이프를 유리 테이프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에요. 야, 이 서울 출신의 후임병 입장에서는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유리 재질의 테이프를 찾으러 갔으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얼른 가져와라 이러니까 그때는 또 더 무섭잖아요. 뭐 선임 한마디에 다 이것저것 다 안 되는 것도 해야 되게 하는 건데. 근데 경상도 사람들이 사투리인 줄 모르고 쓰는 말들이 조금 있다고 합니다. 뭐 숫자 56을 표현할 때 보통 뭐 56이라고 말하는데 56개 뭐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그제를 표현할 때에는 어제 아래 네, 그 학교 다녀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도 참 신선합니다. 그리고 졸리다를 나 잠 온다. 근데 잠 온다는 서울에서도 쓰지 않나요? 뭐 아 나 지금 너무 졸리다 이거를 나 지금 잠 온다. 이건 좀 귀여운데. 그리고 숫자를 셀 때 세다를 숫자를 세알이다. 세알이다. 아 그리고 제가 좀 특이했던 거는 저도 이제 대학교를 가면은 전국에서 다 오지 않습니까? 제일 친했던 대학교 친구가 그 경상도 구미 출신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항상 그 월요일 표현을 할 때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막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월요일이라고 하는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인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사투리를 안 쓴다고 생각해요. 네. 하지만 이 대전 사람인 제가 봐도 야 사투리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뭐 서울 사람들은 뭐 다 당연히 다 느낄 수 있겠죠. 참 재미있는 사투리의 세계였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강산의 와그라노.

시작.

0: grano, ni tú a crezando, tú a grano, ni tú a crezando, tú a grano, ni tú a crezando, va crezando, va crezando, va crezando, va crezando, va grano.
1: 자,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추억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께 선물까지 챙겨드릴게요. 저는 포코의 Sea of Heartbreak 듣고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태초에 배고픔이 있었고 그 배고픔을 운명처럼 안고 태어난 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꿀디유민상. 매일 낮 12시 5분 세상에 하나뿐인 공복서사 판타지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 출출이들이여 꿀디에게 접속하라.
1: 안녕하세요, 임수향입니다. 화제의 연극 타인의 삶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윤나무, 이동희, 정승길, 장승조, 우정원 그리고 저 임수향 등 실력파 배우들이 함께합니다. 9월 13일까지 LG아트센터 서울 U플러스 스테이지에서 14세 이상 관람가, 극장에서 만나요.
2: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3: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4: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렌.
3: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4: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3: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5: 103.5MHz SBS 러브 FM입니다. HLSQ SFM.
6: 함께 만드는 기쁨 SBS 러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밤과 음악이 만나는 시간 김윤상의 뮤직 투나잇. 보통의 날, 보통의 하루를 살아온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매일 밤 무심하게 끄적여보는 오늘의 일기, 오늘은 이경화 씨의 일기입니다. 오늘도 나는 딸을 기다린다. 대학 1학년인 20살 딸아이는 이번 여름 방학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사실 처음에는 응원보다 걱정이 앞섰던 것 같다. 평생 힘든 일 한번 해본 적이 없고 오냐오냐 자라온 딸이라서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자영업 하시는 분들께 민폐만 끼치는 거 아닐지 너무 불안했다. 그럼에도 본인이 해보고 싶고 부딪혀보고 싶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막상 시작해보니 사회생활이 만만치 않다.

있다고 느끼는 것 같다. 주말도 없이 하루 7시간을 쉴 틈 없이 일하다 보니 평소라면은 늦잠도 자고 밥 먹고 나면 소파에서 뒹굴뒹굴 할 아이인데 이제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뻗어서 자기 바쁘다.

버는 돈의 소중함도 느꼈겠지만 이번 아르바이트를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나 책임감에 대해서도 배웠을 거라고 생각한다. 다음 주면 개강인데 2학기 때는 시간을 옮겨서 일을 더 하겠다는 아이고, 물론 공부에 지장을 주는 건 아닐지 걱정도 되지만 이제는 세상 속에서 자기 몫을 당당하게 해나가는 딸을 보면서 조용히 지켜보고 응원해주는 엄마가 되려고 한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내고 돌아올 이 딸아이를 기다리면서 말이다.

오늘의 일기, 오늘은 이경화 씨의 사연과 함께 했고요. 일기 후에 이어진 신청곡은 마크 투베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였습니다. 아, 처음 20살 딸아이가 아르바이트 하겠다고 말했을 때 부모 마음은 다 그럴 것 같아요. 야, 혹시 서툴러서 민폐를 끼치진 않을까, 또 힘들다고 울며 불면서 갑자기 막 그만두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근데 툴툴대면서도 다음날이면 묵묵하게 또 출근길에 오르면서 그 시간을 온전히 버텨낸 우리 따님의 모습이 엄마한테는 참 대견함을 느끼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불안하지만 그래도 참 책임감을 갖고 잘 컸네요. 네. 부모 눈에는 이 자식이 서른이 되고 또 마흔이 되어도 늘 그 어린아이 때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이렇게 성장했듯이 그 아이들, 내 자식들은 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상큼상큼 자라서 뭐 스스로 땀 흘려 돈도 벌고 또 이런 사회관계의 무게를 배워가면서 세상 속에서 자기 몫을 당당히 해낼 준비를 스스로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하는데, 네, 뭐 제가, 저도 그랬던 거겠죠. 네. 자, 2학기 때에도 알바를 더 하겠다는 이 딸의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불안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아유 뭐 믿어요, 이렇게 든든하게 또 마음을 내어주려는 그 어머님. 세상에 이런 뭐 풍파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자신만의 속도로 다들 이렇게 우리 모든 세상의 자식들은 또 이 성장하고 있잖아요. 네, 그 뒷모습을 또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응원하는 또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 네,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닫고 갑니다. 네. 0820님께서 동네에서 빵집 하는데 요즘 아르바이트생 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꾸준하게 또 책임감 있게 맡아주면 좋겠는데 무단 결근도 많고요. 얼마 안 가서 그만둔다고 할 때면은 하늘이 깜깜해져요. 사연 속에 이 따님 같은 알바생 저도 구하고 싶습니다. 따님이 나중에 알바할 때 없으면 이제 또 0820님한테 따로 연락하면 되겠는데요. 진짜 이게 힘들죠. 네, 저도 친구들 뭐 자영업하는 친구도 있고 뭐 이런저런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연락도 없이 안 나타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 너 어떻게 알바를 노쇼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며칠 일하다가 아우 못하겠다고 문자로 통보해 올 때, 아, 이 대표 입장에서는 엄청 허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누구나 공감하는 가장 이 쓰라린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0820님께도 우리 사연 속의 따님 같은 복덩이 알바생이 곧 나타날 거예요. 자, 이어서 유혜선님. 20여 년 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용돈 직접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그럴 필요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늘 새롭게 도전도 하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려는 모습을 보면은 대견한 것 같아요. 저희 애도 언젠가 제품을 떠날 날을 생각하면은 눈물이 벌써 주룩주룩인데 그날을 기다리면서 응원해 주려고 합니다. 아유 참, 계절이 지날수록 아이들도 의젓한 어른으로 자라가고 있는 거죠. 저도 오늘 그 병원 갔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제게 피부에 레이저를 쏴주시면서 자식 걱정을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이제 아무래도 그 의사다 보니까 내 벌이로 이렇게 아이들이 너무 고생하지 않고 자라서 이런 호사를 좀 당연하게 생각하면 어쩌나,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선생님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라면 뭐 인성도 겸손하게 자라지 않았을까요? 하, 이러니까 막 선생님이 갑자기 다른 레이저도 써주시면서 아나운서는 이 말도 어떻게 예쁘게 하냐고. 네, 그래가지고 네, 그 서비스 좀 받고 왔습니다. 자, 오늘의 일기에서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 소개해 주신 이경화 씨에게는 리멤버 세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에즈원의 너만은 모르길, 팀의 고마웠다고.

팀에 고마웠다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한송이님께서요. 저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면치기 하면서 푸는 습관이 있어요. 쑥쑥 톡톡톡톡 입속으로 들어오는 그 면발을 보면서 인생도 막 들어와 들어와 하다 보면 힘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오늘도 면치기 열심히 했습니다. 아니 오늘은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셨길래 또 한 번에 면치기가 있었나요? 이 정도면은 뭐 면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집에도 뭐 라면 뭐 우동 뭐 뿐만 아니고 다양한 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참 면치기로 스트레스 굉장히 빨리 드실 것 같은데 한 5분이면은 뭐 라면 한 그릇 뚝딱 드실 것만 같습니다. 자 이미정님 늘 윤상님의 고운 목소리 들으면서 걷기 운동하는데 오늘은 많이 힘드네요.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하늘 높은 줄은 모르고 땅 넓은 줄만 아는데 나이 들어서인지 살이 안 빠지네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힘내서 집에 들어가야겠죠. 집에 들어가셔야죠. 아무리 힘들어도. 네, 집에 안 들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근데 뭐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뭐든지 꾸준함이 중요한 거니까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살도 빠지실 거고 근데 또 너무 많이 빠지면은 근력도 근육도 같이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근력 운동도 적당히 하시면서 걷기 운동 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0718님 주말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저희는 4년을 연애했는데요. 중간에 헤어지기도 했었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결국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최종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하하 정말 행복하게 알콩달콩 잘 살고 싶어요. 예비 부부들 모두 파이팅. 사랑한다 예랑이. 아우 뭐 이 멋진 사연인데 우리가 보통 이 그 나는 솔로 같은 연애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이 쭉 가서 처음부터 서로를 팍 찍어가지고 커플이 되는 것보다는 여기 좀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하다가 아 결국 이 사람이 최고구나 하면서 딱 가면은 조금 더 끈끈해지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뭐 위기가 있었지만 결국엔 우리는 서로를 선택한 거니까 네, 아마 0718님도 잘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김윤상의 뮤직투나잇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교대형 맛집 향촌 흑염소에서 상황버섯 흑염소 진액, 아이디어 굿즈 판촉물 기프코에서 기프코 텀블러 세트, 손맛 가득 HR푸드에서 광주 맛집 시골향 추어탕,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왕실 레시피 반드르피게에서 MSM 유황솔트크림, 피부주치 닥터 헤디슨에서 펩타이드 9크림,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구조 베개

에게 가수 성미와 함께 쓰는 닥터 하스킨에서 화장품을 드립니다. 사연 참여하시고 이 많은 선물들 다 받아가세요. 김인상의 뮤직투나잇 이제 끝인사 나눌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끝곡으로는요. 세비지 가든의 I Knew I Loved You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뮤디 김인상이었고요. 덩신의 밤을 함께할게요. 뮤즈 굿나잇.

0: 대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0: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신차 선팅할 땐 어디?
2: 선팅은 어버브.
1: 어버브 선팅. 열차단은 확실하게, 신성은 탁월하게.
2: 어버브 선팅 할 때는
1: 프리미엄 선팅 필름 시공 시 2년 후 무료 재시공. 프리미엄 선팅.
2: 어버브 선팅.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엘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2: 안녕하세요.
3: 이세영,
4: 정용화,
5: 도겸,
6: 최애나입니다.
3: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4: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5: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8: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9: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8: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10: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나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11: SBS 뉴스입니다. 어제 중국 티베트 자치구 지룡현과 네팔 북부 라스와가 접한 곳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지금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273명입니다. 실종자는 네팔에서만 828명, 6명, 중국 티베트 자치구 558명까지 합치면 1,400명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피해 지역 대부분이 아직 진흙더미에 묻혀 있어 정확한 인명피해는 파악조차 힘든 상태입니다.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파견된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남동발전의 우리 직원 9명은 이틀째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또 다른 우리 국민 10명은 외국인 직원 200여 명과 함께 대피했는데 이 가운데 9명은 헬기로 구조돼 안전한 지역으로 이송됐습니다. 피해 지역이 힌두교 성지와 가깝고 트레킹 코스로 인기 있는 곳이어서 실종자 가운데 60% 이상이 인도와 미국, 영국 등 28개국에서 온 외국인이었습니다. 네팔 홍수 사고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과잉 대응은 없다는 각오로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모든 외교 채널을 가동해 수색과 구조에 필요한 자원이 투입될 수 있게 네팔 정부와 협의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네팔 외교장관과 전화통화에서 국제기구를 통해 1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우리 국민에 대한 수색과 구조를 신속하게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지휘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내란 중요 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단장과 함께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김대우 전 국군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0: 회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감사를 벌이는 과정에 강압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통계 감사팀에서 청와대와 국토부 관계자 등을 조사하면서 위압감이나 모욕감을 주는 고압적 언행과 문답서 허위 기재, 진술 강요, 소명 기회 제한 등 강압적인 감사를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정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법은 오늘 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일 새벽 경산시 하양읍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밤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는 비가 많이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호남과 영남, 제주, 충청, 강원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영남과 전남 남해안, 강원 남부에는 30에서 80, 호남과 충청에는 10에서 70mm가 되겠습니다. 수도권에는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32도, 강릉 26도, 광주와 대구는 31도가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8도, 습도는 75%입니다. 박광범이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SBS.
1: 바쁜 아침 여기저기서 뉴스 찾아보기 귀찮으시죠? 아침 6시부터 7시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이 하루를 가볍게 만들어드립니다. 가장 신선한 뉴스만 골라 담은 뉴스 새벽 배송. 도착은 확실히 보장.
2: 심장을 멈추고 선택한 운명적인 사람. 뮤지컬 드라큘라. 올여름 그 거부할 수 없는 매혹의 대서사시가 시작된다. 신성로, 김준수, 전동석, 고은성 출연. 지금 공연 중. LG아트센터 서울, LG 시그니처홀. 14세 이상 관람가.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밤 박은경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흙탕물이 담긴 컵이 있습니다. 이 물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안에 담긴 흙을 퍼내려고 애쓰겠죠? 근데 이미 물과 섞인 흙을 아무리 걷어내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때 누군가는 이런 행동을 합니다. 맑은 물을 그냥 붓는 거예요. 흘러넘칠 때까지 계속해서 맑은 물을 부으면 흙탕물은 끝내 깨끗해지죠.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안 좋은 기억과 고여서 흐려져 버린 마음에 그냥 좋은 것들로 계속 채우면 그만인 겁니다. 안 좋은 것에는 그만 집중하고요. 좋은 것들로 더 많이 채우게 되면 나쁜 기억은 희석되고 점점 잊혀지겠죠? 8월 27일 목요일 음악이 흐르는 밤 박은경입니다. 오늘 첫 곡은 구피의 다 잘 될 거야 입니다.

0: 판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안전화.
3: 엉망 발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밤, 음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달디 박은경입니다. 아, 현실이 내 맘 같지 않을 때 자꾸만 안 좋은 기억이 나를 지배하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억지로라도 좋은 음악 듣고 날이 좋은 날 걷고 맛있는 걸 드시는 거죠. 나쁜 걸 좋은 걸로 덮어버리는 노력, 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꼭 저를 위해서 우리 써니 작가가 써준 것 같네요. 제가 항상 걱정 속에 쌓여 있는데 평범한 일상 속 내가 보낸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여러분의 아주 보통의 하루와 함께 할 텐데요. 소소한 일상 속 반짝이던 순간, 신청곡과 함께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김명심 님이요. 저녁에 퇴근하고 급하게 집에 와서요. 시골에서 보내준 감자 채 쳐서 부침가루, 튀김가루 넣고 감자전 부쳤더니 남편이 맛있다고 엄지척하네요. 조리사로 일하는데 이제는 뭐 간을 안 봐도요. 색깔만 봐도 딱 알아요. 힘든 하루 스트레스 확 풀렸네요. 와, 척 보면 앱니다. 이 곡은요. 와, 근데 요리를 업으로 삼으시는 분들이 집에서는 잘 안 하고 싶다고 하던데 우리 김명심님은 요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야, 우리 남편분 부럽네요. 요즘 감자 참 좋던데. 감자전 어떻게 두툼하게, 그쵸? 맛있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저도 그냥 스트레스가 확 풀리네요. 우리 이 곡 함께 할까요? 우리에게는 1세대 미남 밴드죠. Y2K의 헤어진 후에.

레전드, 레전드입니다. 박화요비의 라이 보내드렸어요. 음악이 흐르는 밤, 박은경입니다. 8570님이요. 밤에 듣기 좋은 라디오입니다. 오늘 하루 참 달디단 즐거움이었습니다. 아는 동생의 재수씨가 호프집을 하는데요. 친구랑 갔거든요. 서비스를 아주 푸짐하게 챙겨주시더라고요. 같이 간 친구가 저한테 야, 덕분에 잘 먹는다, 고맙다 라고 했네요. 역시 인생은 기브앤테이크인가 봅니다. 사실 며칠 전에요, 제가 그 동생네 치킨을 시켜줬거든요. 사람 사는 정이 이렇게 돌아오는 것 같아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이야, 서비스 하나에 우린 이렇게 행복해집니다요. 그쵸? 잘하셨네요. 오고 가는 정이 보기에 참 예쁩니다. 아, 1부 끝고 보내드릴 시간이네요. 아, 이거 참 애절한 곡인데. 김혜림의 날 위한 이별 함께 할게요.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1: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0: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1: 스파 자비니 스파.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0: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눈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SBS
2: 생활정보.
3: 숲으로 둘러싸인 호숫가를 천천히 걸어본 적 있으신가요? 호수는 풍경을 넘어 그 가치가 특별하죠. 염분이 없는 담수라서 사람에게는 식수와 농업 용수를 주고 큰 비가 올 때 물을 받아주는 그릇이 됩니다. 수많은 동식물이 살아가는 생태계이기도 한데요. 8월 27일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호수의 날입니다. 특별한 가치를 지닌 호수를 잘 보전하자는 뜻에서 지난해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폐수가 흘러들고 기후변화로 수위가 달라지면서 깨끗한 호수가 점점 줄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물과 쉼터를 내어주는 호수, 맑게 지키는 일도 우리의 몫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4: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음악이 흐르는 밤 박은경입니다.
1: 아휴, 애써 뽑은 인재가 금방 떠난다면?
2: 첫날은 환영, 그 다음은 알아서.
3: 온보딩으로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도록 에버 웰커밍. AI로 준비하고 모바일로 관리하는 간편한 온보딩. 온보딩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에버 웰커밍. 영리한 소프트랩.
4: 상품은 준비됐는데 쇼핑몰 운영이 막막할 때는
5: 카페24 프로.
4: 1인 브랜드도 대형 기업도
5: 카페24 프로.
4: 판매 맡기면 매출이 저절로 올라간다고?
5: 아, 카페24 프로.
4: 프로가 다 해주는 카페24 프로. 지금 시작하세요.
6: 배로 서비스.

직장과 가족 안에서의 안정과 은행 구좌의 잔고 액수가 모든 가치의 척도인가도 큰 집 빠른 차

송윤화님 신청곡 신해철의 나에게 쓰는 편지 이 곡으로 음악이 흐르는 밤 박은경입니다. 2부 문 열었습니다. 정말 세상이 점점 빨리만 변해갑니다요. 가사 하나하나 인생을 노래하고 있네요. 음악이 흐르는 밤 박은경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 내가 보낸 하루 어땠나요? 오늘은 우리 달덩이들 아주 보통의 하루 함께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현지님이요. 우리 집 막둥이는 영어 학원 가는 날이면 배가 아파서 울어요. 병원에 다녀와도 딱히 이상은 없답니다. 아무래도 스트레스 같아서 학원을 그만두겠죠. 그랬더니 얼굴도 밝아지고

더 많아졌어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는데 한편으론 걱정도 됩니다. 공부를 전혀 안 해요. 중2, 중요한 시기인데 아직은 괜찮겠죠?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할까요? 아이코, 우리 막둥이 어쩌나요? 중2, 아오, 정말 공부해야 되는데. 아유, 좋게 생각하자고요. 맞아요, 밝은 게 최고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사실 고등학교 가서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특히 고3 때, 고등학교 때, 고3 때 완전 체력전이잖아요, 체력. 지금 체력을 충전하고 있는 거다라고 여기자고요. 건강하게 체력 충전하고 딱 고등학교 가면 정신 딱 차려가지고 그냥 바바바바박 열심히 하는 거죠. 우리 뭐 뒤에서 언제나 응원할 수밖에 없죠. 어쩌겠어요. 앞에서 끌어갈 길은 한계가 있죠. 우리 이 곡 함께 할까요? 와, 그때 그 시절 우리를 잠 못 들게 했던 그 아련한 이야기. 박진영의 너의 뒤에서.

이 밤 아주 울컥합니다. 세상 일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진 않습니다요. 김장훈의 나와 같다면 보내드렸어요. 음악이 흐르는 밤 박은경입니다. 계속해서요, 우리 곡 함께 할까요? 이게 참 오래된 노래인데요. 지금 들어도 느낌이 새롭고 참 좋습니다. 산울림의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 그리고 이어서 우리 시대의 여름 노래였더랬죠. 듀스의 여름 안에서까지 듣고 올게요.

0: 103.5MHz SBS 러브 FM입니다. HLSQ SFM.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달디와 함께 작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잠시 머물러도 괜찮아요. 조용한 이 밤 당신과 함께 흔하게 흐르는 밤.
1: 유튜브에서 상품 판매하려면
2: 카페24.
1: 유튜브에서 라이브 커머스 하려면
2: 카페24.
1: 유튜브 쇼핑 서비스 이용하려면
2: 아, 카페24.
1: 카페24에서 유튜브 상품 판매를 시작하세요.

음밤 듣고 있는 모든 커플들 평생 행복하세요. 아, 솔로들도 있죠. 솔로들은 조금만 기다려요. 바로 코앞에 그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요. 잭스키스의 커플, 이 곡으로 음악이 흐르는 밤 박은경입니다. 3부 문 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 내가 보낸 하루 어땠나요? 오늘은 여러분의 아주 보통의 하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소한 일상 속 반짝이던 순간 신청곡과 함께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송태종님, 어쩌다 보니 음밤 시간에 맞춰 퇴근하게 됐네요. 일을 더 해야 하나, 퇴근해야 하나 망설이다가 지금 이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도 음밤 들을 수 있는 시간에 퇴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 이걸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위로를 드려야 하나요? 아, 그냥 제 입장에서는 반갑네요. 송태종님, 얼른 들어가셔서 쉬셔야겠어요. 우리 기분 좋게 이 곡 함께 할까요? 혹시 참 추억 돋는 곡이죠. 이게 언뜻 이 밤에 잘못 들으면 배불러로 들립니다. 자, 디바의 왜 불러.

예, 자자의 버스 안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밤 박은경입니다. 호 1857님 회사에서 마음 맞는 친구들 몇 명이 모여서요. 노래방도 가고 술도 좀 마시고 회포 푸는 아주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라디오 듣는데요. 오, 저희가 딱 좋아하는 노래가 나와 너무 좋네요. 우리 80년대생 친구들 힘내고 파이팅하자. 무앙, 아짜아짜아짜. 오랜만에 회포를 푸셨네요.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오늘 노래방에서 뭐 많이 부르셨어요? 요즘에 무슨 노래 부르나? 우리 이 곡 함께 할까요? 우리 승마바지 오라버니들.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